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우대 활동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우리 월말에 하는 우대 활동이 아니고 월초에 시작해서 월초에는 다 이리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우대 활동입니다. 예. 두 가게 한가, 네 가게 세가. 열곽 사면 열곽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대 활동은 우리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혹은 나는 처음이 돼서 먼저 써보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그런데 이 우대 활동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예.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약국 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자문도 되고 배달도 됩니다. 예. 특히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 같은 약은 뭐 쓰던 분들도 써 못 본 분들도 오늘 저거 한번 써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벌써 한 60세에 올라서게 되면은 또 70세는 더 하죠. 예. 기억력이 깜빡깜빡되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많이 차해집니다. 이래서는 내가 이래다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이 치매라는 게 꼭 유전적인 인소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0: 나이 엄마 아빠가 걸려야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논의에 들어서면서 뇌조직 위축이 우리 그 mRNA의 허축공 전두엽 해보면 대부분 이런 줄어듭니다. 노바이스 빈변이라는 게 있다거나 노보이소가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러다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해지고 70세, 80세 가면은 진짜로 치매에 들어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예, 이래서 먼저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근대보시환이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건강이가 위장도 건강이가 치매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건강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이 의학 잡지 논문을 봐도 그렇고 다 이게 관해서 연구하고 그걸 찾아보죠. 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 위장도 건강하고 치매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가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장도는 장도지 소화나 위장도 문제가 그렇게 네 건강하고 관계될 일이 있는가? 장도는 배 아래쪽에 있고 뇌는 우리 머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해부 구조적으로 보나 생리 공능상에서 보나 크게 관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끄덕거릴 겁니다. 내 주위에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형제 가운데서 치매 걸렸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계속 변비를 고생했거나 계속 위장도가 나빠 설사했거나 소화해 되거나 위장도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연계되는 것 같다. 이렇게 머리 끄덕일 사람이 있을 겁니다.
1: 네.
0: 확실히 우리 과학적으로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이런 그 위장도로 오래 고생하던 이 질병을 오래 하던 사람들 치매 걸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위장도에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면역세포가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란 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 반대로 우리 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 때 위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병행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은 사람 몸에서 병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 사람보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먹는 음식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심지어 약도 그렇고 많은 음식들에 의해서 그 장도의 유익균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예. 이전에 우리 그 이전도 아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몸에 이도 있고 머리에 썩에도 있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변을 보면은 해충도 나가고 이것이 나쁜 거는 나쁜 거지만 대신 유익균도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 이게 아주 평형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농약을 친 쌀을 먹고 농약을 친 채소 먹고 여러 가지 그 소염제를 먹인 물고기, 돼지고기, 뭐 죽소로 먹인 달걀 이런 걸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장도의 유익균들이 이전보다 많이 없습니다. 평형을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내 환경이 그 좀 독소가 많이 쌓입니다. 쪼가면 이 장두자 한다거나 쪼가면 설사를 한다거나 혹은 변비를 앓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죠. 예. 이렇게 되면은 장내에 그런 독소가 많이 차면서 그 독소가 우리 장을 대장이든 소장이든 특히 소장이 흡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복강 안에는 장심어라는 게 있습니다. 장심어 뭐 소장, 대장, 제장, 흥제장, 장제장 이런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심어라는 게 보자기 같습니다. 납득한
2: 거.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기술이기

0: 가지고 보고 보면 또 특히 알고 보면 의학적으로 알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 배가 배 안에 있는 뭐 위부터 시작해서 십이지장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회장 결장 이 많은 장도들이 우리 몸에서 그게 또 장심원 거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 논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제가 금요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왜냐하면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락궁에 부주가 있어 그런지 오지랖증이 세게 나고 그리고 경력도 없고 잠 못 잤습니다.
0: 네.
2: 그래도 이제 이거 먹고서 지금 있는 데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2: 지금 예, 저기 이 혈압이 정상으로 거의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황망하더니 이게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0: 네.
2: 그리고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것도 제시려고 경력이 없어 자꾸 이래 평창 뭐 가지려고 갔다더니 자꾸 뭐 가지려고 하는가 제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증상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저기 잠 잘 잡니다.
0: 네.
2: 그리고 저기 사변이 불편하던 것도 좀 많이 나고 기미로 면에서 좀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약을 먹어보니까는 큰 지압장이 좀 만든 약이라 그런지 너무 효과가 확실히 빠르고 좀 저기 좋단 말입니다.
0: 네, 약이 질량이 딱 보존되어 있는 약입니다.
2: 네, 그래 약이 하도 효과가 좋고 내 몸에 맞으니까 계속 쓰려고 소리 좀 어느 약을 배달다 조금.
0: 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물론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위장도 하고 관계되지만 특히 우리 이 뇌세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정적으로 치매 나중에 걸릴 위험성이 많은가 할 만한가는 위장도의 건강하고도 관계된다 이 말씀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3: 네. 우리 오빠 보니까 이 건네보신 화는 쓰는데 콩팥이염 나빠서 예, 각 검사할까 단백이 나가고 그 다음에 좀 혈류 좀 나가고 이랬는데 이거 한 이제 25세였는데 그게 저기 그저께 가서 검사할까 예, 그게 없어졌단다 선생님.
0: 예 없어졌지.
3: 예, 그래 약이 너무 좋다며 그래 오늘까지 우리 할도 한다는 오늘 조금 더 싸겠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도 안 할 거지 마세요.
3: 네,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산약이라든가 봉동이라든가 배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런 비위를 건전하게 하는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중에서 비위는 이 위나 장도를 다 포함합니다. 비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위라는 게. 그래서 이 약은 확실히 약종이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약을 잘 만들었다 하는 감이 들죠. 예. 우리 옛날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분이 해도 똥집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가 기실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건비작용을 말합니다. 비위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예, 위를 포함해서 비장이라든가 장도라든가 십이지장이라든가 이게 다 우리 소화계 통해서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때문에 예, 이런 장도가 든든하고 든든하려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건네버스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4: 나빠서 예. 사변이 잘 안 나가고 어떤 때는 용 다수복 이런데 지금 사변 용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다수복이 않습니다.
0: 예.
4: 소리 다리 세게 아파서 예. 이 밀차를 밀고 다녔는데 지금 밀차를 밀고도 안 던지고도 예. 용 잘 걷습니다.
0: 예.
4: 그리고 또 예. 이 경력이 없어서 빙산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경력이 해보겠습니다.
0: 네.
4: 아니, 이 그러면 변비 신었습니다. 근데 변비도 해결된다 이야기.
0: 네.
4: 같이 비행기 실려서 계속 변주양 먹는데 변주양 아니면 변용 잘 나간다 지금 어른된 변주양
0: 예.
4: 동맥경화 있고 혈진 아팠던지 동맥경화 혈지도 잘하고 하품 다시 하던지 하품 다 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4: 예. 그래서 이야기 써볼까 여러 가지 면이 섞어졌습니다. 숨 스스로 한 가지 면이 다 나서집니다.
0: 맞습니다.
4: 예. 예. 우리 할때 오늘까지 한다가 이야기는 것도 오늘 또 많이 받아봤다 그랬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위장도 역시 우리 그 사령부에 속하는 대뇌의 이런 그 신경 전달과 호르몬 분비, 소화액 분비 이런 지배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하나는 머리에 있고 하나는 아랫배에 있다지만 밀접한 이 연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무슨 근심거리 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집안에 무슨 근심거리 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밥부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경련이 일어나고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위장도 하고 우리 이런 신경 대뇌중추 이게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시면 약이 그 조합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게끔 약이 조합이 되어있으면서 25가지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약이 많이 들어간 거 좋은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약들이 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대뇌세포가 건강해지는 약 그 다음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비작용을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약 또 곰팥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은 이 소화액이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은 아주 중요한 소화액입니다.
1: 네, 잘 알게. 네, 말씀 주세요.
0: 예, 이런 소화액이 분비되어야만이 우리가 소화상에서 큰 문제 없이 아주 무난하게 이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배경을 잡을 수 있죠. 이 얼핏 보건대는 건뇌보신환이라 하면은 뇌세포가 건전해진다는 것 같지만 전신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이는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과수원 길입니다. 익숙한 고향 냄새와 푸른 잎새가 눈앞에 그려지는 이 노래는 우리의 젊은 시절을 조용히 불러내줍니다. 허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빛나라 청춘이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희망을 향해 달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나는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시냇물입니다. 고상껍자기 작은 실개천이 전해주는 위로와 평온함에 마음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라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은 영원한 빛입니다는 한 사람을 향한 깊은 마음을 영원한 빛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면서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연변은 내 고향일시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말리에서도 이 노래 한 소절이면 어느새 고향이 푸른 물결과 산천이 눈앞에 생생해지죠. 함께 들어보시죠.

커피로서다라는 곡을 들려드립니다. 깊은 밤 커피 한 모금에 일렁이는 그리움과 사연을 시처럼 써내려간 듯한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진곡은 사랑의 약속을 노래하는 영원히 사랑하리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고백을 노래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진작 결백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협회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이 우대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큰 우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측에서 특대 우대 활동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약과를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징 안에서 여김에 참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값이 오르는 것은 제가 다 말해드립니다.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 오른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 예, 전국적으로 지금 값이 오르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이 약재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천연약재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낼 때 몽땅 작은 분자, 제일 작은 분자 500돌든이라는 겁니다. 500돌든이라는 것은 입안에 구강 점막 조직이 그 구멍이가 약을 흡수할 수 있는 구멍이가 13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500돌든이란다 할 땐 대단히 작은 분자죠. 그래서 입안에서 물고 있어도 이게 직접 우리 그 흡수될 수 있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에는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10세트부터 좋습니다. 예, 직접 우리 자문하시고 또 예약하시고 예약이란 게 뭔가 저한테 와 병 볼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이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약과를 따지게 되면 60과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1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세트는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6세트 돈 내게 되면 50세트, 즉 다시 말해서 100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구 12번 따라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침구는 우선 점점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하나 약, 그 큰 활동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 침도 맞기 바쁩니다. 예, 제가 우리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일 첫 강의는 제가 적게서도 침을 6번씩 나드리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환자분들이 병 볼 사람들을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 우기병원 다 아시죠?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입니다. 예, 그래서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오기 전에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리 자문하고 예약하고 그리고 찾아와야 되지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 활동 내가 지금 안주까지는 도움 모자라다, 이런 분들은 다음 얼마라도 내 구슬이 미리 예약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만한 거 다 남겨드립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2880018번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오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하게 되면,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이런 뇌위축이라는 진단 받죠. 뇌위축하고 알츠하이머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데, 기실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조기 증상, 그 다음에 중하게 된 증상, 이게 차이지 다 알츠하이머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 공간, 여기 외에 띵시향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증상이 뭐인가? 이 계절을 막 혼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옷이라 입을 때 판단 능력이 없죠. 예? 판단 능력이 하강됩니다. 여름철인데 막 겨울 옷을 입지 않겠는가? 겨울철인데 또 여름 옷을 입지 않겠는가?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자꾸 엮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익숙한 이런 환경에서 자꾸 길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한테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옛날에 환자를 본 중안에서 그분은 이제 뭐 50 조금 넘었는데 이 공공버스 타고서 제 집에 짠달에서 내렸는데 또 내려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자기 집인지 왼쪽으로 가야 자기 집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앉아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생각하다가 생각납니다. 이래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나면 그건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져 그렇지 이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 그 알츠하이머 겪거나 노년성 치매 예, 조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누기 뭐 첫간부터 뭐 이렇게 병이 심해서 가지고 완전히 사람 알아먹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란 건 다 첫감의 시작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물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두지 말아야 할 곳에다 막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지라면 소지를 막 빙상 안에 넣지 않겠는가? 예, 그 다음에 옷을 씻어야 할 옷을 더러운 옷을 막 그 옷장에다 막 넣지 않겠는가? 걸어놓지 않겠는가?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다 알츠하이머 조기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콩치라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요콩치를 뭐라는 거, 요콩치를 하지 않고, 그, 텔레비전, 그러니까, 절목을 바꾸는 이런 공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알츠하이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알츠하이머 하게 되면, 그래서 머리 문제인가 하는데, 기실은 황제내경에서는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요새 환자분들 저한테 병 보러 와더니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뇌경색이 왔다. 병원에 가 댄디나 맞자. 혈관 확장제나 쓰자. 쓸데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혈관 확장. 혈관이란 거는 우리 도랑물이 비교한다 할 때 그 도랑물이 물이 지금 가지 않는데 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랑물 자꾸 늘거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심장부터 문제 생긴 겁니다. 꽤 어떤 분들이 합니다. 나 병원에 가 검사해보게 되면 심장 신댄토랑 하게 되면 다 정상으로 정상을 나오는데 왜 선생님 심장에 문제 있답니까? 이럽니다.

0: 기절하는 심자에 뭐, 뛰는 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말하는 게지. 사람이 마음이 병원 잡았을 때는 예, 심장이 다 정상적으로 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병이 많으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혈배관과 건수관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두 가지 같이 쓰셔.
2: 예, 예, 예,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네.
2: 예, 어때 그런지 항상 입안이 마르고 떡도함에 그냥 네. 입안이 마르고 막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여기 어찌 된 것도 가슴이 막 뛰고 예.
0: 놀라고 예.
2: 예, 놀라고, 예, 막 뛰고, 예, 이랍니다. 누구 안 맞아, 아예 하는 것도 내 혼자가 그렇게 막 가슴이 뛰면서, 예, 뭐, 마음이 불안하고, 예. 그럼 나도 모르게 땀 어찌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 나 어디서 하나를 세 번씩 바꿔야 보여줍니다. 막, 그, 줄줄 흘리면, 누구 뭐, 어, 용, 막, 어찌 우스라대서 이렇게 이랬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곳에 가슴이 침침함에, 이 가슴이
0: 답답하고, 예.
2: 예, 답답하면, 예, 막, 가슴을 막 잡아 두드려도 아이 된다. 막, 저번에는 도로 다 얻어놔봤습니다. 그래도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기억력도 아이 되고, 예, 아, 특히,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 혈압 조절이 심해서, 어쨌든 좀 병원도 갔다 해서 있었어. 가서 땡지랑 또 이렇고, 이래서, 예, 계속 병이 이렇게 심하니까, 큰 병원 이렇게 잘한다는 의사들 찾아다니는데, 예, 그때 당시 보자. 치료가 아예 되다만 또 발작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또 발작하니까 이게 어떻겠니? 이것도 막 큰일 났다 하고서 시간이 지나까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다 말입니다.
0: 네.
2: 예, 예, 건신고 그 하고 이 예, 혈병강 약 이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잘하는데 내 귀에 쏙쏙 들어가고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선생님 친구가 이 혈병강으로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0: 네.
2: 예, 건신고도 먹고 있는데 아이 벌써 이, 이 뭔가 지금 하는 첫날부터 속이 시원한 감이 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 귀에서 기타 소리 나는 게 소리도 안 납니다 지금.
0: 네. 우리 그 건신고 예. 공수치 귀 소리 나는 거 해결한다고 썼습니다. 예.
2: 예, 아이 막 그저 왕해 나는 게 그저 정신이 안 난다 말입니다.
0: 네.
2: 세상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땀도 안 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특히.
0: 네.
2: 예, 혈압이 조절되니까, 예, 대단히 정말, 예, 이 온몸이 편안한 감을 주고, 예, 황당한 맛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혈고양약이 정말로요, 효과가 우뜸이고,
0: 네.
2: 아, 머리부터 바꿀 것이 백병 물리치는 약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백병을 물리치는 이런 약이라고 나는, 예, 말하고 싶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효과를 보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에게, 내처럼, 예,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가슴이 뛰고 예, 숨이 차고 이 아줌마 뜨구나 이렇게 무릎 관절이 심해서야 하나를 정도가 일어나서 막 먹습니다.
0: 어떤
2: 먹고 그래서 내가 옆집이니까 내가 이런 방송 듣고 이 선생님 친구 잘하고 이러니까 이 약 한번 써봐라. 이랬나면 그래 지금 내 기대 같이 안다 듣고 있습니다.
0: 좋죠. 네.
2: 예.
0: 일단 우리 혈압을 조절할 때 우리 그 예. 제한테 와서 직접 이런 문의하고 그리고 제가 다 그 끊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그래서 우리 혈압약을 이때로부터 끊을 수 있고 그리고서 우리 수시오 주심활이랑 계속 다루고 있는 분들도 이.
2: 예.
0: 우리 주심활하고 그다음에 그 단신 D활 거기 처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 삼칠 찬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 또 500돌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바쁠 때 입에다 이런 물고 있게 되면 예, 우리 그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예, 예 효과 빠릅니다. 예 그래서
2: 예.
0: 그분 조끼는 예,
2: 예
0: 제한테 찾아와서 병도 예. 보이고 그 다음에 예. 제가 또 진맥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방면에 어떤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제가 다 방안 짜줍니다. 예, 예 거기에 예. 따라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예,
2: 예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야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옆집에서 정말 거짓말도 특히 보지니까
0: 예.
2: 옆집이니까 이래니까 이 선생 정말 특별한 선생이구나 이 약이 정말 별난 약이구나 하면서
0: 예.
2: 자기도 약 많이 썼는데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해병약이 또 값이 오른다고 이러니까 나는 싸놓은 게 있습니다.
0: 예, 예.
2: 계속약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값이 오른다 할까니까 지금 나는 10센트 싸고 이 선생님이 선생님도 찾아가겠답니다.
0: 민발이 됐습니다. 지금 오라점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일 후에는 값이 오릅니다. 200원씩 오릅니다. 한 세트에 대단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장 측에서 오르기 전에 약을 많이 드릴 때 빨리 예약해 놓는 게 좋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나도 싸고 나 약 있는 것도 좀 헛가덕가 싸고 좀 이 웃음이 뭐 백병 무일치지 않을까 백병 백이 다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예.
2: 아줌마도 지금 선생님들 친구도 가 하고 선생님 싫어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을까?
0: 그렇죠. 우리는 다 싫어하고 싫어하고.
2: 네. 그래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예. 선생님 찾아가고 그리고 이 뭐니까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약도 싸고 선생님 친구도 맞겠다고 합니다.
0: 네.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주시죠.
2: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2: 감사합니다.
0: 네,
2: 우리 육자만 갈 겁니다. 예.
0: 예,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는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옛날에 병원에서 뇌, 그 뇌가 나오고 있어.
0: 뇌축이 왔다고.
3: 딱 받았는데. 예. 야, 의사병원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다는데
0: 아.
3: 하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예,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0: 그렇죠.
3: 예, 저 아직은 예, 이제 한 70분한데 좀 어디가 물건을 싸고 너는 물도 하면 제사였지 아이들 잼까?
0: 네, 그 다 그 알츠하이머 객관한 뇌유축 객관 그 치매 조기 증상입니다. 예.
3: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무슨 하다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0: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3: 예, 자기 집에 오는 길도 들지는 어깨가져서니 그리고 또 걸른다는 게 막 발을 비틀어가져서니 시뚱 넘어가고 손이 자꾸 떨려서 이래 숟가락과 젓가락 지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거기다 또 관심병이래서 이래 가슴이 영 답답하고 맥이도 없고 가다가다 어떨 땐 혈압도 팍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집 식구들이 영 정신없이 놀랍니다.
0: 네.
3: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게 혈배강이 좋다고 그때 처음에 말합니다. 그래서 난 안 믿었습니다.
0: 네.
3: 뭐 큰 병원에가 약 개써도 아이 되는 게 뭐 이거 무슨 혈배강 쓰고서리 광고약 먹고 되겠는가 하면 아이 믿다가 그 나를 소개해 주는 부위 내가 병 증상이 비슷한데 그 부위 완전히 좋아지는 거 보고 나도 어제는 그래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어제는 이미 두 달 넘어 먹었죠.
0: 네.
3: 근데 거기다 선생님이 친구까지 결합해서 이제 치료 받으니까 야 지금 좋아졌습니다. 지금 내 말하는 게 그 말 발음이 어떻습니까? 똑똑하지요?
0: 대단히 똑똑하지요. 예예.
3: 예, 거중거리도 용 얹어놔답니다.
0: 맞습니다. 그 침구라법도 제가 그 전문 그 뇌위축에 대한 침구라법, 고대 침구라법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결합하게 되면 효과 빠르죠. 예.
3: 그리고 뭐 옛날에는 몇 번의 대소변 실수도 좀 했었는데, 근데 그건 전혀 없고,
0: 네.
3: 혈압도 그거 130장 그거 좌우로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 영 마음이 편안한다.
0: 그 연세에 그 혈압이 정상입니다. 예.
3: 그렇습니까? 선생님한테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0: 네.
3: 저한테 이 약을 제시해 준 분도 이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값이 오른다는데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0: 잘하셨어요.
3: 아빠 링링이 아빠지.
0: 네.
3: 예, 거기다 전화해서 그거 제일 큰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다 했습니다.
0: 좋죠.
3: 그래서 아마 오늘이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차 몰고 갈 겁니다. 거기를.
0: 약
3: 집도 가져오겠답니다.
0: 그렇지. 예.
3: 그리고 선생님인데도 인사도 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나는 정말입니다. 이거 이런 증상 가진 사람들이 빨리 이 약 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써야 되지.
3: 정말 정말 선전하고 싶습니다.
0: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3: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보통 이 알츠하이머, 객관의 뇌위축,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혈압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알기에는 80, 120이면 정상이죠. 근데 보통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60에 90이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연세 많아지면서 불쇠로 혈압이 좀 올라간다 하게 되면 좋아합니다. 어, 네, 지금 우선은 혈압이 올라갔거나 이게 좋구나 하는데 기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혈압이 낮다는 것은 뭐 설명하는가? 한쪽으로는 피가 너무 모자라고 피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모자라다는 거는 뭐 동맥경화 생겨서 뭐 피가 건네 못 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 자꾸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몸속에 피가 100근 있다. 네, 이거에 자꾸 뭐 병원에서 검

0: 사는 무슨 뭐 죄퇴식 빈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퇴식 빈쇄란 거는 혈액 속에 철분이가 좀 모자라다 이런 탓뿐이지 전체적으로 피 모자라다는 거는 진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100개 있는데 나는 혈압이랑 낮은 사람들은 나는 50근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이 심장이 뛰는 거는 항상 자기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뜁니다. 이건 신진대 절대 나타납니다. 어떨 때 나타나는가? 우리 보통 무슨 일이 생겼거나 불세를 막 긴장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장 놀 때 막 이렇게 긴장하고 뭐 돈 먹었다 해도 막 흥분하고 이럴 때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온할 때보다 더 많은 피 써야 됩니다. 이럴 때면 심장이 막 세게 뛰거나 개체음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우리 보통 그 마자 놀다가서 이 폐 잘 와가지고서 그 돈을 많이 먹었죠. 그런 바람이 막 흥분하는 바람이 그 즉시로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심근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꾸시 쌍신이라지 않습니까? 너무 흥분하게 되면 예, 심장이 많이 상한다. 이거는 황제내경이 직접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마음 평형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신경질을 팍팍 쓰거나 이럴 때 많은 피 줘야 되는데 그만한 피를 또 보충 못 해줄까나 심장에 그만한 피 없을까나 그 다음엔 뇌경색이랑 중풍이라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증 이런 분들은 제일 첫째는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피 너무 모자라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심장이란 건 그렇습니다. 전신의 각 곳에 피 공급해주는 것은 심장입니다. 예, 머리도 그렇습니다. 머리에 100% 피를 보내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거는 심장에서 직접 관할하는 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혈대강하고 근심보를 같이 지금 따서 먹습니다.
0: 네.
2: 선생님, 내가 그거에 친구 치료도 받고, 그래 그런지, 제 이순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저, 뭐니까, 병 상태가 많이 좋아졌단 말이다. 이 심사에 아예 좋아하고, 어떤 관심병, 그때 원로에 많이 있으면 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0: 네.
2: 어제 인간이 근데 가깝하고 숨이 차고 그러고 남의 한숨이 나가지 어떤 때문에 그거 딱딱 이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게 남의 그거 밥을 먹지 시간 먹고 이랬던 게 이게 남의는 그거 지우면 이제 시간 뛰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이 생각에 뭐 세상에 좀 와가지고 계속 머리 아프게 어지럽게 하던 게 이런 세상도 없어지고 특히는 머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제 조금만 이 촛불한 말입니다. 이 여름 한 여름에도 조금만 추워가지고 저는 옷 남들이 반팔 입어도 옷을 깨고 이랬던 게 그런 증상들 오전에 같이 없어지니 이 금년에 또 이 더운데도 같이 남들도 막 도보하기도 하고 제가 이게 정말 이 약 두 가지 같이 겸해서 먹고 선생님 이런 치료도 받고 친구 치료도 받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0: 다 이게 사람이 춥다는 게 뭔가 하면 심장이 양기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이 이 몸속에 발동기지 않습니까? 차에 그 발동기가 벌써 차가워진다 한다 할 때면 차는 근본상 돌아 못 갑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벌써 이렇게 차가워진다 할 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체 내 어디나 다 암이 있을 수 있지만 심장에는 암이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요새는 지금 심장 암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장을 얼마나 차갑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자들이 소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소약이 보통 사찬성질 됐습니다. 그냥 심장 점점 식혀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에 피공급해야 되면 자연적으로 춥죠.
2: 맞습니다.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게 뭐니까 어찌나면 전에 그 사퇴된 게 어찌나 이래 만났는데 내 보고 옛날에 눈 정말 춥다고 그래야 된게 괜찮구나 하면서
0: 네.
2: 자기는 근데 그래서 너무 도망가기 싫어.
0: 네.
2: 어찌지 못하는데 이런 데 약 뭐 되는가 하고.
0: 맞죠.
2: 네.
0: 덥다는 건 우리 양기가 지금 마지막일로 거슬러 막 돌아댕긴다 이 뜻입니다. 몸속 안에는 음이가 지금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음양 평형을 해주자 하게 되면 우리 혈배강 안에 육색 정지하고

0: 오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가 오장육부 음양평형을 해줍니다. 그런 기초상에서 심장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심리혈관 이런 방면에 신경 방면에 이걸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게 다 해결됩니다. 예.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분도 싸서 좀 먹으라 해야 되겠습니다.
0: 예, 우대활동, 예. 지금 값이 오르기 전 우대활동이가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서두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아바이 그 떠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요.
0: 네, 파키스탄.
3: 바스카를 어디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예.
0: 네.
3: 그냥 그 대수선도 바로 가르지 못했습니다.
0: 네.
3: 말도 어버버리면 바로 듣기도 바쁘고. 그리고 나는 저기 혈압이 부족하다 하는 심리혈관에 그런 약해가지고 그래요. 항상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어지럽고. 심장 후두루도 떨리고 그랬댔습니다.
0: 네.
3: 그런데 선생님 강의에서 내, 저기, 협회 강의 좋다는 말을 듣고 소리 썼는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0: 네.
3: 예. 머리도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예. 그리고 아마에도 그렇게 말이야, 얼버무리더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3: 밥도 제대로 먹고, 예. 말도 알아들을 만한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 저기, 그런, 가슴이 항상 떨리던 게, 지금 그것이 이렇고, 저기, 그런, 눈이 아야우트로 댕길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3: 이 좋은 약을 쓰지 않고 뭐 쓰겠습니까?
0: 네.
3: 지금 열심히 우리들이 둘이서 이 약을 먹습니다.
0: 네.
3: 아마도 언영 이런 약을 그, 가져다 두께지 이랍니다.
0: 네.
3: 그래, 지금, 예, 밥도 잘 먹습니다.
0: 네.
3: 냉이 나니까. 제, 소변도 그렇게 잤더니, 지금 그것도 그렇지 않아서 밤이 잘 잡니다.
0: 네.
3: 그, 여러 가지 면으로 전용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 약 이번에 좀 주문에 많이 싸겠습니다.
0: 네. 예, 2880018번 전화 치지.
3: 예, 2880018번.
0: 네, 선생님.
2: 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심장에 피가 충족하다 할 때, 만약에 그 머리에 피를 100%를 공급해주는가, 50% 공급해주는가, 이거는 몽땅 심장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심장 매번 뛸 때마다, 만약에 머리에 50%밖에 공급 못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50% 막, 그,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도락물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뒤는 다 막혀버립니다. 무슨 오늘이 뭐 뇌경색이 왔다 해서 뭐 내리는 어떤 영원히 뇌경색이 다시 아이온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벌써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았다 하게 되면 예, 제일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초점은 심장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심장이가 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줬기 때문에 혈관에 막힌 게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한 방면에는 우리 이학원은 혈배강 쓰게 되면 이런 아스피린, 다진가 이런 약들을 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가? 직접 혈질을 도와주기 때문에 육색령지 오미자 37 하수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겨울이라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오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돌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집으로 왔다.
1: 보고드립니다. 团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이 빠졌지?
2: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0: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1: 배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1: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강물에 들었었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련은 어떻게 얼굴을 돌고 다니겠습니까?
0: 그는 고개를 숙였다.
1: 동지는 전년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0: 한동정이 눈을 부릅떴다.
1: 괜찮습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때가 되면은 불연장, 일패장이 모두 해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는 때가 되면이라고 말을 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얼른 결심이 안 서는지 과단한 한동정도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끼는 부하 강부를 내보내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어서인 듯하였다. 황서도 탄장을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1: 단장 동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결점을 굳혔습니다.
0: 황소가 눈짓을 하자 한동정은 그제야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1: 좋습니다. 가세요. 사람 참.
0: 그러더니 허위병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1: 왕동지, 내물통 좀 주지.
0: 허위병은 몸에서 묵직한 군용 물통을 벗어 건네주었다. 한동정은 물통을 받아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씩 웃었다.
1: 이건 내가 여평에 있는 술집에서 산 건데 아직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1935년 양력설이고 또 동지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니 내가 한턱 내지. 자, 다들 내 술잔 한 잔씩 받으세요.
0: 김우래가 먼저 범랑 한 그릇을 꺼내들자 다른 전사들도 주섬주섬 술잔으로 삼을 만한 그릇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동정이 술병을 들고 다가가 보니 양미귀였다.
1: 누군가 했더니 조선사령이구만. 동지도 가고 싶습니까?
2: 뜨모은 10개쯤 엮어놓았으니 넉넉할 겁니다.
0: 양미귀가 웃으며 말했다.
1: 배를 만드는 일도 그렇지만 졌는데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요.
3: 그런데 동지의 밥그릇은 어째습니까?
1: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0: 양미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1: 제가 집을 떠날 때 얘야 오입하지 말고 도박판에 끼지 말고 술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바보같이.
0: 한동정이 군용 물통을 들고는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3: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제법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겨울 강물이 사람 뼈 에이는 건 왜 모릅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 매운맛은 내가 알지요. 오전에 그 여덟 전사가 술만 좀 마셨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0: 한동정은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1: 술병을 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어서 따르게.
0: 정치비원은 출정을 하기도 전에 전사들의 사기를 꺾을까봐 한동정의 말허리를

0: 끊고 밥그릇을 내밀었다. 나 좀 주게. 한동정은 차례로 전사들의 밥그릇에 술을 따라주었다. 그러더니 자기도 반 그릇쯤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밀어 보이고는 죽 들이켰다. 괴조가 가난한 고장이긴 해도 술은 정말 잘 빚낸단 말이요. 어? 한동정은 순식간에 얼굴이 불기태지였다. 우리 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요. 뭐 전사 전군단에 소문이 파다. 석탄을 캐려면은 갱에 들어가 밧줄을 어깨에 메고 알몸으로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 그들은 벌써 골짜기를 다 내려가 사람들이 호랑이 굴이라고 부르는 곳에 닿았다. 강물이 세차게 굴벽을 두드리는 곳에서는 마치 북소리 같기도 하고 낮게 깔린 우레소리 같기도 한 물소리가 났다. 전사들은 마을 사람들이 배를 띄울 만한 곳이라고 귀띔해준 곳에 뗏목을 띄웠다.
1: 기슭에 올라가면 꼭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0: 한동정이 손나팔을 만들어가며 힘껏 외치었다.
1: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황소도 소리를 쳤다.
1: 지휘관 동지들 맘 놓으십시오.
0: 김우래와 전사들이 뗏목 위에서 대답했다. 노젓는 소리가 얼마쯤 들려왔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삽시간에 모든 것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직 바람 소리와 세찬 물결 소리만 남았다. 한동정에게는 한없이 애타는 밤이었다. 기물에 들어 반대쪽 강기슭에 닿게 되면 손전등을 깜빡이라고 미리 말해주었지만 한 시간, 두 시간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강기슭을 애타게 바라보았지만 그저 깜깜하기만 하였다. 자정이 되면서 오싹한 추위가 몰려왔다. 짖는 가비에 옷이 푹 젖어 몸이 푸르르 떨리었다. 기어이 탈이 났나 보군. 여덟 사람이 또 잘못됐어. 한동정은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김오래를 괜히 보냈구나 후회스러워했다. 그렇다면 새벽에 하기로 한 공격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새벽 1시쯤 본부에서는 동이 트면은 설악과 주훈원이 이끄는 추격 부대가 계속 뒤쫓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보내왔다. 한동정과 황소는 결단을 내렸다. 작전대로 일령을 돌격대로 삼아 어둠 속에서 뗏목 외선계를 강기슭으로 옮기었다. 날이 희부하게 밝아오면서 검푸른 강물이 어렴풋이 보이자 중기관총, 경기관총들이 어무사격을 부부왔다. 홍군 전사들은 뗏목이 뒤에 올라 강물을 가르며 전진했다.

뗏목들이 강 한가운데를 넘어서자 한동정이 흥분해서 외치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힘을 내세요. 맨 앞에서 달리던 뗏목이 강기슭에서 50m도 안 되는 곳에 이르렀다. 금세 반대쪽에 닿을 듯한 기세였다. 그런데 한동지, 적들이 왜 저 아래로 총을 쏘아 대는 거지? 황소가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래에 대고 총을 쏘다니. 아무래도 벼락 날에 사람이 있나 보군. 한동정이 망원경을 받아들였다. 적들이 정말 벼랑 아래쪽으로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 틈을 타 뗏목이 강기슭에 이르렀다.

푸릉푸릉 밝아오는 아침빛을 뚫고 삽시간에 적의 진지 돌레에서 수리탄이 터지며 연기가 치솟아올랐다. 적들은 정신없이 참호를 뛰어나와 산 꼭대기로 도망치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쭉 늘어선 뜨끌나무 가장자리를 따라 부지런히 쫓아갔다. 뒤따르는 부대가 곧 강기슭에 닿았다. 그 뒤로도 자그마한 뗏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대편 강기슭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함동정은 막 떠내려가는 뗏목에 아직 자리가 남은 것을 보더니 정치위원을 툭 치며 말했다. 황동지, 여기를 좀 맡아주게. 나는 가봐야겠네. 황소가 미처 붙잡기도 전에 그는 뗏목에 뛰어올랐다. 호위병과 참모도 같이 올라탔다. 황동지, 적들의 반격을 조심해야 하네. 잊지 말고 지원사격을 해주게. 그는 뱃머리에 서서 손을 쳐며 소리를 쳤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황소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뱃목은 어느새 검푸른 안개비가 자욱한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0: 전투는 생각 밖으로 빨리 끝났다. 한동정이 기슭에 올랐을 때는 홍군이 벌써 적들의 주요 진지를 점령한 뒤였다. 한동정 일행이 한결 여유롭게 산허리 푸른 벽돌로 쌓은 사격진지 앞을 지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었다. 샷창을 든 김우래와 일연 전사들이 포로 수십 명을 사로잡아 사격진지의 문으로 나오고 있었다. 한동정이 놀라며 물었다. 김우래, 이 사람 도대체 어찌는 반인가요?
1: 보고드립니다, 단장동지. 어젯밤 강을 걸었지만은 적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산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2: 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1: 손전등을 붉은 초로로 감아 한번 돌리는데 고척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곡괭이로 뭘 파는 소리가 쨍강쨍강 나는 바람에 더 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2: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속만 태웠댔습니다.
0: 한동정은 김우래의 가슴을 툭 쳤다.
2: 우린 동제들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0: 김우래가 으쓱한 얼굴로 씩 웃었다. 곁에선 양미기도 몸에 총 여러 자루를 걸머쥔 채 싱글벙글거렸다.
2: 덩치, 어제 내가 따라준 술이 힘을 좀 썼지요?
1: 그럼요.
0: 양미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사들은요, 말똥구리가 똥 굴릴 때처럼 서로 꼭 끼안고 밤을 샜습니다.
2: 그 술이 아니었더라면요, 아마 동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0: 도로들은 저마다 얼굴이 누렇고 깨져지했다. 다들 회색 군복에 각반을 차고 대나무로 짠 배낭을 지고 대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1: 몇 사람한테 보로를 맡기고 어서 영장대로 적을 뒤쫓으라 하세요. 잇!
0: 김우래는 몇 사람을 남겨놓고 사창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 한동정이 강기한 나루터 동쪽 기석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련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인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우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0: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남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강했습니다.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갖고자 주제 활동이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도우미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큰 홍수에 대비하고 큰 위험에서 구조하며 큰 재해에서 구제하는 데 입각해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 치밀하게 방어하며 엄밀히 사수함으로써 전주가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결시 연하 저수지를 찾아 수위와 물 정황을 살펴보고 저수 용량, 운행 배치, 일상 순찰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홍수방지 관건 시기입니다. 극단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도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주목하고 강우 정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강우량, 저수지 류입량, 방류량 등 수치를 참답게 측량 계산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저수지 용량을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방지, 수위 조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과 위험 검사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검사하며 중점 시간대에는 검사 횟수를 늘려 재방, 여수로, 대피 설비 등 중점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의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에서 호가봉은 홍수방지 사업 회고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원 정황, 당직 근무, 위험 우환 지점 조사, 대중 대피 안치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원 대피 안치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 생명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며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과감히 대중을 대피시켜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위험 대피를 대대적으로 제청하고 대중이 미리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격려해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증수기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피 안치점에 봉사 보장을 잘하고 음식, 숙박, 의료 등 기초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인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진료 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문시 도시구역 홍수방지 보호 경사면 공사 현장에 심입해 두만강 수위와 재방 운행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재방 순찰과 위험 상황 검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측 초기 경보와 응급 대응 련동 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위 상승 추세를 정밀하게 장악하며 의인원 연구 판단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위가 경계의 한계치를 초과하면 즉시 강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들을 과감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직 마대, 모래 자갈 등 물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긴급 구조 대오를 조직해 중점 재방 구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달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검사 과정에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활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지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와 소나기,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치를 더 주밀하게 보치하며 사업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간관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 감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연합 의논을 강화하며 영향 시간, 영향 정도와 영향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진 산간 지대와 야간 시간대에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제를 착실히 들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방식을 통해 일선 책임자와 위협받는 대중들에게 신속히 직접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하천과 교량, 저수지와 재방,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지점 등 중점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하고 낡은 주택, 건설현장, 지하통로, 옹외, 광고판 등 중점부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

0: 양원, 양로기구, 물가 관광구, 민박과 야영지 등 중점 장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단식, 그물식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 위험 우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응급구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한 고리의 구조력량과 방어물자를 상황에 따라 보충하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응급구조 예비안을 최적화 완산함으로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집결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4급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앞장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통괄협조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응급, 수리, 기상,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 관리의 공백과 예방 통제의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보루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접하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위기를 느낄 때 당조직이 바로 신변에 있고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바로 신변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의 당위석인 왕길보, 부수정 정권, 두경구, 주직소 관련 부문과 도문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신계보를 발행하며 연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연결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협조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100년 당사를 주선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방영, 모범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광범한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듣던 데서 능동적으로 깨닫는 대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연변 각 시기에 배출된 전국 로령 모범과 선진 사업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가 넘쳤고 관중들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일어나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애를 목청껏 불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열애와 오늘날 새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4급 주임과원 장자선입니다. 연변의 홍색 역사는 매우 두터운데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렬삽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생동한 교재입니다. 단순한 주입식보다는 깨닫는 방식으로 모두가 이 역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본토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강 종업원 사상정치 교양에 적합한 새 방식을 모색하며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이 구매 건설자라는 책임을 지도로 단합 인솔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공유의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을 보고 마음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 납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대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은 총 3차례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10월과 17일 오후 3시에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륙속 펼쳐집니다.
1: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가꾸자 조제 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중국과학기술관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과학기술관 주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과학보급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는 종료 브랜드로서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가 도문에

0: 에서 펼쳐진 것은 도문의 과학보급 사업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소중한 기회로서 기층 과학보급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민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도문시 과학기술관 7층 전시청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회 전시 기간은 두 달이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시회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끝없는 깊은 바다 탐구, 우리가 선택한 미래 등 3대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초과학, 탄소중립,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소통식 전시물 45세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순회 전시기간 도문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또 과학보급 선전, 로봇 공익 수업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1: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4회조 건강기공 경기 및 길림성 건강기공 거점 연맹전이 일전 주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표팀의 건강기공 애호가 수백 명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중화 전통 양생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선수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동작을 선보입니다. 역근경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었고 오금이는 동물의 모습을 본따 생동감 넘치며 발단금은 원활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어지고 육자결은 호흡을 조절하며 정기를 다스립니다. 동작마다 형, 기, 의가 하나 된 공법의 정수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건강기공이 지닌 내외 수련과 양생의 조화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펼쳐보였습니다. 길림성 건강기공협회 회장 진효명입니다. 건강기공 경기가 연변에서 개최된 것은 연변 지역의 건강기공 사업이 매우 잘 발전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통 양생 문화는 현대 건강 리념과 깊이 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날에 길림성 체육국은 연변 지역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며 정책, 자금, 인재 양성, 거점 건설 면에서 정밀하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건강기공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성 사회 체육 지도 중심은 거점 표준화 건설을 힘써 추진해 과학적 건강 지도를 대중 곁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거점 연맹전은 바로 이러한 기층 보급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경기를 통해 수련과 건설을 촉진해 전민 건강 활력을 1층 고취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에서는 일전 장춘중의학대학부속병원과 손잡고 대형 공익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급 권위 의료 전문가 11명이 현장 진료를 했는데 심혈관 내과, 소아과, 뇌질환과 등 여러 중점 전문과에서 연변 주민들이 성급, 3급, 갑 등 병원에 우수한 의료 봉사를 받게 했습니다. 전국 명중의이며 천지 외과류파 제4대 전승인 조문혜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선진적인 골상 진료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문의하고 진료받으러 온 대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과 전문가들은 인내성 있게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며 로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과 만성 질병에 맞춰 개별화된 치료 건의를 했습니다. 2026년 전국 로인 건강 선정 주관과 결부해 현장에서는 로인병과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중서약 동반 사용, 중약 다리는 방법과 배합 금기 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 부원장 김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문혜 교수의 전국 명중의 사업실과 성급 전문과 연맹에 의탁해 고급 중의학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중의 진료 기술과 특색 치료법을 계속 도입함으로써 연변 대중들에게 량질의 중의 진료 봉사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두 병원이 올해 2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 현판을 건 뒤 합작을 심한 또 하나의 실속이는 조치입니다. 당일 전국 명중의 조문의 전승사업실과 천지 외과류파 2급 사업소 2대 플랫폼이 동시에 연결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병원은 또 전문과 연맹을 구축하고 원격 협의 진단 통로를 개통해 전문가 파견 플러스 의술 전수 플러스 원격 진료 3중 보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두 병원의 전문과 건설, 인재 양성, 학술, 과학연구 등 방면에서 전방위적인 합작을 전개, 연변 지역 중의학 종합봉사 능력을 1층 높이고 우수한 중의학

0: 서원이 연변에 뿌리 내려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민경들이 일전 변경 일선에서 순찰하던 중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 한 마리를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당일 근무 민경들은 순찰 도중 길가에 새 한 마리가 땅에 엎드려 날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깃털이 어지럽고 날개와 다리에 뚜렷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부소장 웅봉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구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간단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후 단위에 와서 물과 먹이를 줬습니다. 이들은 부상당한 새에게 깨끗한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새의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자 민경들은 현지 림업 야생동물 보호 부문과 연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새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림업 부문에서는 조롱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웅봉입니다. 변경 산림에는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순찰할 때 더 유의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제때 우리와 연락해 함께 변경 생태를 잘 수호했으면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분열연합회 사회 연락 및 교류 합적 중심은 일전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에서 추천한 도나시 가정교육지도협회의 여성아동 손잡고 성장, 학교, 가정, 사회협동, 가정교육 지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1: 중국기상국은 이를 전 2026년 전국 여름철 문화 및 관광 소비 시즌 주회장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기후 자원 지도를 발표했는데 우리수 도나시가 입선됐습니다.
0: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 연길참무단에 따르면 10월 연길참무단 관할 구역 내 훈춘, 도문, 연길, 안도, 대석도 남, 도나, 교화, 영경, 장백산 등역의 부분적 려경열차 운행이 회복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3: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2: 연길 녹화미화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길을 건설합시다.
3: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4: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4: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4: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전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세신이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할당을 설명드렸는데요. 천이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격 인상이 진행된다.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공장 측에서 발표한 가격이 나왔는데요. 천이박사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15각을 사면 18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박사 같은 이런 제품 자체는 특히 중 노년 가운데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심장과 뇌혈관이 마비되는 힘든 분들은 본 제품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금방 출원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2차, 3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중풍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고 노벨상 받은 여기 특수한 성분이 바로 CAMP20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 제품 선택에서 많이 망설일 필요가 없이 498원 한가게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시중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면서 너무 효과성이 우수해서 내가 청춘으로 돌아간 남성들, 여성들 포함해서 그런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698원 35일간 복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898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 콩팥이 건강해지니까 심장이 좋아지고 오장이 든든해지더라는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이패드를 했는데 뭐인가 하면 눈에 붙이는 고약을 2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붙이고 눈 건강을 찾고 일신이 건강을 찾고 이런 과정이 바로 세신이로 천이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제품 자체는 한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수술 한번 받자 하게 되면 하나는 심리적인 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제품 자체 한번 선택해서 뭐 쓰게 되면 처음에는 아름장같지만 수술에 비하거나 그런 데 대비하면 아무 값도 아닌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각을 사면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많은 분들이 아 눈병은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형님이 천이박사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선생님.
1: 아, 그렇죠. 그건 뭐 티를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는.
2: 예, 거의 와서 병원에 한 20일 주원에 다 나와서 예. 그것도 인천이 천이박사 시작했는데 누워서 이 자리 못하던 게 지금은 바깥 운동하는데 발 뒤축이라 살짝 둔다.
1: 예, 이전엔 발을 구슬고 다녔죠.
2: 예, 이전엔 줄줄 다리를 구슬고 예, 이 발 뒤축 언제 들겠습니까?
1: 그렇죠.
2: 지금 예, 발 뒤축을 살짝 들지 어떤 이 머리인데 서에 올라가서리 어떤 머리라 어루만진다.
1: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자마자 이거 복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예, 예 금방 나오자마자 그래서 인천 내 이거 대접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저기 약도 배달 받다고 그립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고 예.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는 게 귀합니다. 예, 전화번호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나도 뭔가 무슨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 혈압이 한 번씩 올라가면 내려야 합니다. 너무 높게 올라가도 한 어때 막 180, 190 이렇게만 올라가면 내려야 합니다.
2: 예, 예.
1: 예, 그럴 때 막 머리 터진 것처럼 아프고 어디서 말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참기 힘들고 사람이 바쁜다, 막, 깨지빡뻣뻣대나고 이랬을 때, 막,
2: 그 정도까지 증상까지 나타나고 숫자까지 예. 그렇게 올라간다면 중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예. 다시 어렵습니다.
1: 지금 다음에 줄줄줄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 방송 듣고 서리면가 전이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2: 예.
1: 진짜 노벼상 두번 받은 약이 딱 진땄습니다.
2: 특수하죠. 이 제품 예. 자체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1: 예, 많이 먹어봐도 저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이 진짜 좋습니다.
2: 예.
1: 그래서 이 어서는 와, 한, 여섯 달 넘어 먹으니까 내 머리 아픈 게 좀 많이 나가지고 혈압이 온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1: 그리고 뭔가 뭐 심장도 다 후두둘 떨리면서 예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랬댔습니다. 이제 그 심장도 후두후두 그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 차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2: 그렇죠.
1: 영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예 영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 세심이라는 집에 아저씨 있습니다.
2: 예.
1: 전염성 비대 있으면서 예 어찌나 소변을 다수 보는지 그래서 지금 실수 없이 봤습니다. 저 얘기는 또 했습니다. 지네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지네 다수 보는 거나 빨리 나도 못 가지 똑똑 떨고 오나나 화장실도 오나에 있지 얼마나 힘든가.
2: 그렇죠.
1: 그러니까 자기도 자지 못하지 또 아침에 나면 자기도 예, 신경질 쓴다. 막 짜증 내고 스트레스
2: 그렇죠.
1: 많이 받는 예,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다.
2: 그렇죠.
1: 그리고 또 그다 또 예, 자지 못하고 계속 소리도 난다. 윙 소리도 난다.
2: 그럼요.
1: 그러니까 제사 아이 다시 못하고 다른 사람과 신기해졌었지 막 저때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2: 그렇죠.
1: 예.
2: 큰일이죠.
1: 음성을 서로 높이면서 이런단 말입니다.
2: 예.
1: 걔들이 요즘에는 이거 쓴 게 너무 좋아져서 예. 잠은 형 잘 잔다. 소리 덜 나고 예. 소리는 자수 많이 줄어들어서 계속 안 좋더라도 한 세 번씩 봅니다.
2: 예.
1: 그래서 너무 좋지 해서 내 어찌게 약이 있긴 조금 있습니다 한 것도 지금. 값이 오르기 전에 지금 둘이 또 대답밖에 둘이 같이 먹고
2: 내. 이번에 가격 인상은 예. 이미 통지가 왔으니까
1: 예.
2: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그래. 올해 또 어렵죠 이 약은.
2: 아, 이 제품 이렵습니다.
1: 예.
2: 저희들 설명드린 건
1: 예.
2: OTC 공약이니까
1: 예.
2: 완전히 시름 넣고 요정을 예. 따라서 몇 개 백날만 쓰게 되면
1: 예.
2: 기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예, 예. 아, 올해 두고 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 예.
1: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약 배달받게 했습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2: 네,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왜 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이거 쓰기 전에는 그냥 그것도 맥이었어서 누워 있을 생각만 했습니다.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맹심해 듣고서 예, 각 울도 되고 또 32가지 약성
2: 중약제 예.
3: 예, 32가지 약성분 들어가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이 제품 자체, 예.
3: 예. 이렇습니다.
2: 그렇죠.
3: 그것도 좀, 예, 첫강부터 예, 맥이 나고, 예, 좀 머리가 예, 정신합니다.
2: 그러면.
3: 얼마나 아이디어에서 봐서 그렇을 때다. 예.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제를 그냥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 지금 먹지도 않고, 그 지금 예, 소화가 잘 됩니다.
2: 그럼요.
3: 그리고 예,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저 답답하고 황황하고 숨이 차고 하든지 이게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있습니다.
2: 예.
3: 저는 예, 좀 약을 좀 이거 오래 썼습니다. 몇 달 썼습니다. 그랬거나 어떤 예, 영영 기분도 조금 맥스나 썼습니다.
2: 예.
3: 그리고 예, 소변 장애가 있어서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제나고 맥이 없어서 예, 하마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여보세요.
2: 예. 담백이 나가면 중시해야 됩니다. 예.
3: 예, 예. 그런 게, 지금은 어떤, 예, 여러 달 쓰니까, 저리기도 하고, 예, 담백도 지금 없는가.
2: 어, 그렇죠.
3: 없을까.
2: 감각으로는 당하지요, 예, 있으면.
3: 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보면.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예. 또, 저는, 예,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 약을 쓰면부터, 예, 없어졌습니다.
2: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3: 예,
2: 원래는 큰 문제 해결했습니다.
3: 예, 혈소판 감소증도 예, 또, 맥이 없어서, 그것도 그냥, 그것도, 누워만 있을 생각 했는데, 지금 맥이 나니까, 혈소판도 없어졌습니다.
2: 예.
3: 예. 그래서 이 약은, 예, 정말, 예, 대개는, 예, 약이 영 좋습니다. 대개는 그것도 매우 합당한 약이 돼서, 예, 좀 많이 싸서 약

0: 좀 있습니다. 예, 계속 그렇죠. 부지런히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가격 인상 전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전희 박사의 나오신 1년 뉴스 따로 썼습니다.
1: 그래요?
3: 아. 네, 뭐, 전희 박사의 사오니까 남의 전문 날에 싸긴 또 싸는데, 확실히 약용 좋습니다. 뭡니까? 영양제가, 영양 성분이 그 뭡니까? 비타민 C라며. 그 다음에 영양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부가 이 완을 미용했는가 완 젊어 심는 젊어 보이게 합니다.
1: 그럼요. 예, 예.
3: 예. 그리고 맥이나 이 빼대도 아예 아플때다에 약 먹는 게.
1: 그렇습니다.
3: 예, 빼용 아프고 빼고 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냥 가래 본대에서 그 코로나 한 두세 번 끊고 나니까 목이 그거 몇 년 동안 불편하던 게 끝내 이 약 먹고 기신 잃었단 말입니다.
1: 예.
3: 네, 이런 것 없으면 걔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낫지. 기억력이 좋아졌지. 심지어 영 답답해 여름에 또 그래서 죽을 알았던 게 걔도 여름에 걔도 그러하게 걔도 무사하게 보냅니다 걔도.
1: 예.
3: 예. 그래 나 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걔 내 동생 오늘도 사다고 그랬다.
1: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금방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 안몫이 아에서 와가지고, 병원에도 자수 입원하고, 미니가 뛰어서 감기 자수 걸리고, 또 혈압도 높고, 또 다발성적인 세월에 인해서 계속 머리 어지럽고, 흉하고, 경적없고 이랬습니다. 그게 황상맥이었고, 그래서 먼저 천이박스 뗐습니다.
1: 예.
4: 천이박스 쓴 게, 미니가 많이 제거되고, 감기 자수 걸리던 게 많이 낫고,
1: 예.
4: 그리고 혈압도 운동되고 했는데 그게 또 칠레스에 있고 또 그 뭔가 관절이 아주 좋아서 시시미로 같이 쓰고 살고
1: 예. 아, 아주 이상적인 병합입니다.
4: 예. 그래서 선생님이 대사의 따당이 황진다당이라고 해서 쌌는데
1: 예.
4: 다 쓰고 있는데 체내센도 많이 좋아지고 만날 거 저기 뭔가 소변이 양이 적고 다수가 많고 하고 예. 그리고 허리 계속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주 좋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예.
4: 네, 그러니까 이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쓰면 정말 건강 찾겠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1: 배합이 너무 아주 우수한 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잘 맞습니다.
4: 그렇죠. 예.
1: 그렇죠.
4: 예. 그 선생님 충고 들은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주 예, 잘 이해하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이미 세심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귀에서 소리도 나고 이 허리 다리 아프니 밤에 소변 타수가 찾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썼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5: 위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이 허리 다리 아픔이 걸기 바쁜 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5: 특히 밤에 소변 자수 자다가 그래야 게 자수 어쩐 주니까 다음도 지금 기다리자고 사람 들신합니다 이거.
1: 예.
5: 그러니까 이번에 활 뭐 약값이 오른다는데 오르기 전에 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뭐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건파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열선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여성들 포함해서도 뭐 건파체 문제는 세신이로다 그 정도까지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이 특수합니다. 이 제품만은 사회적인 수요량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이 200원 인상됩니다. 698원부터 898원 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

0: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세상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도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을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아주 잘 대하고 계시는데 갑을, 갑 가운데서는 독혈증 사슴이 핍니다. 사슴이 피는 직접 드시게 되면 혈압이 고민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작은 병 안에 다였는데 그거 따가운 물에 풀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어지간한 그 그래서 식힌 그물에다 풀어서 식전에 한번 딱 드시고 그리고 이쪽에 그 을이라는 갑을 가운데 이건 갑에 속하고 을은 전록근과 32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흘을 쓰고 그 갑을 제 다섯 만에 한번 쓰거나 혹은 남성들 가운데 갑을 먼저 쓰고 이쪽 거 전록근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섯와 이런 나흘 이런 그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곰팥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빨리 효과를 보게 돼 있고 효과가 비교적 곰팥이 든든해야 심장이 든든하고 심장이 든든하면서 따라서 오장이 든든해지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바로 새신이로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이제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기혈 보충을 해줍니다. 빨리 기혈이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능은 내가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서 완전히 뭐 리콜 한다 하기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능이 떨어지는 데는 어디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 곰팥이 허한 데로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곰팥이 허하게 되면 뭐 우선 곰팥 직접 문제점을 나타나는 건 소변이 문제죠. 남성들 가운데 전열선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남성 여성들 포함해서 소변 차수가 작거나 소변이 불량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차수가 많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여성들 가운데 혈뇨나 담백뇨가 나가거나 이런 건 절대 중시해야 됩니다. 일단 혈뇨가 나가거나 담백뇨 나가는 거 그래다 말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뇨독증으로 가는 거 자기 절로도 그때 가서는 이미 노독증 길에 들어섰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 다음에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적중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이 제품 복용 과정에서 충분하게 느꼈지만 해도 기혈 부족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곰팥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이승 쫑양 해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큰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잠을 못 자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제때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새신이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전록근이란 사슴이 전반은 우리 인류에게는 큰 보배입니다. 사슴이 뼈, 살, 내장까지 포함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건조해서 다시 여기에 그 처방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전독근하고 그리고 독혈증 이것은 다른 처방에는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처방에만이 있는 특수한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곰팥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전에 제가 설명

0: 엉터리 치만 해도 91년도에 중국 광원에 이게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수촌에 내려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 장수비결이 정간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사 8, 90세가 주연 노동 얘기였고 그분들은 병원이 뭐니까 병원 모릅니다. 그런데 가보게는 90세 할아버지가 특작거지 했다는 이런 논문까지 나왔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해답이 나오게 됐는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여기에서 이런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간에서 많은 제품은 간을 상하거나 콤팥에 지장을 주게 되어 있지만 해도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사자라든지 그리고 염보글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간과 콤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된 닦은 초바이수, 닦은 백술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복령이라든지 건비 이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윤폐 역할을 합니다. 맥동이라 성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심지어 혈당까지 조절받았다는 후루바란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소화공동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밥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나는 그만 많이 못 먹어. 젊었을 땐 그만 먹었는데 난 지금 그만큼 못 먹어.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드셔야 모든 공동의 정상으로 면역력도 올라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든든해지고 골격이 든든하지만 든든하게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래자 하게 되면 음식을 제때 드셔야 되는 건데 소화공동이 떨어지니까 드시지 못해서 맥이 떨어지고 뭐 그 아래 그 종아리 그 부분은 애들이 손목만하게 근육이 다 위축되고 이래서 이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넘어지지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약간은 뭐 높이도 없는 그런데 돌부리처럼 채워서 휘뚱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1년 가기 힘들고 반년 지나기 힘들 정도로서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그 종합해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32가지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고 록혈정 그리고 전노건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종합으로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그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콤팥이 든든함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용정에서 노동자로도 있었고 집처에도 내려갔었고 후엔 또 상해도 가서 생활하면서 문학창작을 펼친 남경희 시인을 소개를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경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남경희 시인은 1956년 11월에

영천 길승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 69년까지 영정실험소학교를 다녔고 1969년 3월부터 1974년 장안공사 부암대대의

0: 영종이와 영종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영종 동승용공사 인합할 때 또 하향지식 청년으로 내려가서 집초생활 3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1978년에 영종 고무공장에서 쭉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두의 유치원 교원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상해 화동중학교 임직원, 그리고 후에 또 연변이 돌아온 다음에 시조협회도 가입하고, 그리고 천여장은 연변 일부의 시조를 발표한 그런 작품인데, 단행간 연변일보, 흥영광신문 등 간행물의 수십 편의 시조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남경희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야 상해에서 연변에 왔어요. 일하고 돈 버느라 언제 글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때 말하면 아주 대단한 대학 졸업생이었고 일본 유학도 다녀온 분이라 집에 책들이 많아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고 마반산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이 제 글을 읽어주고 해서 좀 글쓰는 데 흥취가 있던 차라 우연히 민속원을 돌면서 밖에 빨래줄 같은 줄에 시조를 써서 가득 붙인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가 뭘 하는 곳인가 물어보니 시조창을 하는 협회라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자유가 많았지만 의미 없이 너무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우연히 공부방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삼장육구 기승전결의 오르내림 법도 배우면서 쉬울 것만 같던 길을 걸었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주의 한획 정성을 쌓는 기묘한 시간은 어느새 내 영혼의 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조라는 그윽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결을 따라 글자들을 놀이하듯 엮어내는 순간 육체의 해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공백이 오히려 찬란한 새벽이 려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시조가 연변일보에 발표되던 날 그 기쁨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쓰기에 푹 빠져 하루하루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늦깎이로 문학이란 이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더욱 젊게 살면서 이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 세계가 한 차원 더 값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충전이나 날, 수련이나 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경희 시인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절벽에 핀 꽃입니다.
2: 절벽에 핀 꽃, 남경희. 바위 틈새 고독을 입에 물고 아련히 곱게 피었네.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에도 도도히 서 있네. 보기만 하는데도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서 꽃송이로 피웠느냐. 누군가는 그 모습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죽이고 피어나는 한 딸기 울보짖습니다.

0: 서 있는 꽃을 노래합니다. 복용은 하는데도 이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 꽃송이로 피어나 참말로의 그 절창입니다. 누군가는 이 그 모습을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 죽이고 피어난 한떨기 울부짖음이다 라고 형상화하고 있는데 꽃이 꺼져가는 생명이 절망이 아니라 반대로 강하게 어여삐 피어 피타게 부르지는 생명이 울부짖음이요. 또 마지막 그 터지는 이 생명이 강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읽는 이들도 경탄케 만드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70고개입니다.
2: 70고개 남경희. 마주친 70고개는 비바람 눈보라로 빚어낸 노을빛 자랑. 가는 세월 보낸 후 남은 아쉬움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멋 부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서리는 연유는 마음은 흥분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살한 자격 한껏 누려보련다. 흐르는 물 따라 차분히 이 몸 맡기고 서산의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구나.
0: 가는 세월 앞에 부대끼고 넘어지고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숨차게 살아왔구만 다시 가다듬고 보니 벌써 70곡에 올라선 겁니다. 인간 70이 고래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름다운 이 신성한 시창작의 꽃밭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황홀한 시 꽃동산을 시인은 그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마음을 다집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못 뿌려보자. 백발을 쓰다듬고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 저리자. 마음은 행복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자란 자격 한껏 누려보자. 예, 이제는 얼마 안 남은 한생이지만 서산의 그 고운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고개를 마주하고 아주 여유자적하고 흥연한 그 시인의 무르익은 심태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국밥집입니다.
2: 국밥집 남경희. 오늘은 오랜만에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에 왔다. 식당은 그대로다. 햇살이 테이블에 스며드는 자리. 밥상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공기 속에 남은 향기에 살며시 어젯날을 품고 있다. 그때 웃음소리가 그릇에 맴도는 듯 말소리는 없지만 모습이 보인다. 그리움이 앉아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머리에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난 추억을 먹고 있었다.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가끔 그리울 때 오고 싶은

이 시인이 지금 평범한 들판이나 언덕에 핀 꽃이 아니라 꽃을 바위 틈새에 피워놓고 풀어내려갑니다. 그것도 이 바위 틈새에 피어난 고독을 입에문 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이 바위 틈새에서 그것도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 속에서도 도도

예, 이 신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작중 주인공은 이 홀로 어떤 국밥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밥집은 이 여전히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

0: 던 국밥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홀로 왔어. 그 사람이 그 어떤 연유로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 그렇지만 이 국밥집안 여기저기 그 사람과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물이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그래서 난 추억을 먹고 그리움을 먹고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끔이 그 사람이 그리울 때면 난 국밥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추억이 스며있는 그 사람 냄새가 가득 찬 나의 국밥집을 찾는 인간 냄새가 다분한 잔잔하지만 또 파문이 묻어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남경희. 장발가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나니 달빛의 예쁜 흰꽃 내 잠을 희롱하네. 향기가 없다 말어라. 내 마음만 설렌다.
2: 이 시는 시조인데 이 시는 이 시조의 초장에서 장밖이 훤하니 소스라치 깨나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썼고, 중장에서는 밖이 온통으로 흰 눈꽃이 가득 내리는데 그 외에 달빛이 가득 비껴 내 잠을 희롱하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없는 눈꽃 향기가 내 마음에서는 가득 풍겨서

0: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걸 썼습니다. 시조가 아주 그 한 폭이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의 창밖 풍경, 꿈자리, 잠, 달빛, 향기, 내 마음이 설렘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짧은 시조지만 미적인 표현이 잘 되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위입니다.

남경희.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간다. 새들도 철을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키네.

0: 이 시조에서의 가장 유표한 포인트는 바로 뒤틈없이 제 한 자리만 굳건히 지켜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듬직하고 든든한 바위 그 천년을 홀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쓴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바위 위에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유독 바위만은 이 고독을 삼키며 천년을 홀로 한 자리 푸른 숲을 지킵니다. 결국에 바람이 쉬어가도록 하게 하고 구름도 자고 가게 하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게 하고 푸른 숲을 지켜선 것이 바로 바위의 의무라면 의무겠죠. 탄탄하고 믿음직한 그 바위 자태를 아주 미끈하게 형상화한 좋은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잎입니다.
2: 가을잎 남경희. 정푸른 밤 하늘가 은하수 저물었소. 기러기 떠난 자리 추억은 아쉬운데 푸르던 여름 나뭇잎 빨간 옷을 입었네.

0: 예, 이 시점은 이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그 가을 시점. 초장에서는 이 청푸른 밤하늘과 저무는 은하수. 예,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그 다음에 계절의 깊이를 동시에 암시합니다. 여기서 저문다는 표현에서 쓸쓸하고 아늑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장에서의 기러기 떠난 자리는 가을의 대표적 리별 이미지입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떠나버린 빈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쉬운 추억뿐입니다. 이별과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푸르르던 여름나무 잎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며 단순한 낙엽이 아닌 단풍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상실과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 즉 가을의 색깔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시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시조의 핵심은 이별과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1: 예. 네. 다음으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이테입니다.
2: 나이테, 남경희. 내심을 안 보이는 둥그런 세상살이. 침묵의 옷자락에 이마를 부벼볼지. 주름진 추억 한 자락, 테두리를 새기오.

0: 나이트는 나무가 자라면서 생기는 동심원 무늬로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시운이 이를 인간의 삶, 특히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 고리와 연결합니다. 이 시조의 핵심 정서는 이 회상과 체념,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나이트는 이 곧 인생 자체, 겉으로는 평온하거나 무심해 보이지만 이 그 안에는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 부벼볼지 주름진 등의 표현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 새긴다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마무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긍정합니다. 부벼볼지라는 표현은 매우 감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얼굴을 무언가에 기대어 문지르는 행위에서 위안과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나이트라는 짧은 시조 속에 인생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이트를 둥근 세상살이로 그리고 추억의 테두리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이고 읽을수록 잔잔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는 세월입니다.
2: 가는 세월 남경희 잡으려 손 내밀지 저리로 도망가네 어제는 꿈이더니 오늘은 낙엽되네 세월이 지는 저 노을 아픈 가슴 달래

예, 이 시조는 이 흘러가는 저 세월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잡으려 손 내밀어도 저만치 도망가듯 빨리도 뛰어갑니다. 나이를 예 먹다 보면 세월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다 같은 시간이겠지만 하루가 한 시간 같고 한 달이 한 주일 같고 한 해가 한 계절 같고 설을 쉰 지 얼마 안 된 뒤에 또 벌써 한 여름이고 한 여름이 차 있기도 전에 가을 단풍이 초겨울인 첫눈이 옵니다. 물론 예전보다 절주 빠른 세월인 것도 있겠지만 늙어갈수록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도 정장에서 말하다시피 저 붉게 익는 노을이 있어 어딘가 아픈 가슴 달래준다. 점점 더 붉게 흐드러지게 익어간 그 저녁 노을이 그냥 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죠. 참 이 인생 천리를 담아낸 느슨하면서도 짠한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부입니다.
1: 부부 남경희. 잡은 손 내 손인 듯 깨무니 아프다오. 여보라 부른 이름 입에서 익었는데 세월의 휜 등허리 서로 길을 맞추어

0: 이 시조는 참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부간은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애정보다 친정이 더 많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손을 잡아봐도 이젠 큰 울림이나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으면 아무 감각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나죠. 즉 나이 두 손에서 어느 한 손이 가시에 찔리거나 칼 같은데 뱀이 심장까지 짜릿하게 맞춰오는 그것과 마찬가지 도래라 할 수 있죠. 부부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조의 초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여부란 이름이 이젠 너무도 입에 익어의 이름처럼 쉽게 불려지고 정장에서는 또 이전에 헌칠하던 님이 키도 등허리 조금 구분이 나와 비슷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랑의 깊은 감각을 다룬 훌륭한 시조라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대입니다.
2: 장독대 남경희. 깊은 숨 몰아쉬고 긴 세월 말이 없어 속내를 감췄으니 무표정 얼굴인데 햇살은 뜨락 한가득 여인 손길 기우어
0: 장독대는 평소엔 늘 아무 말 없이 그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괴죠. 그리고 여인들이 손길이 햇살처럼 가득 그 주위를 물들입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장독대 주위에서 물들어가는 우리 민족 여성들이 숨은 로고를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장독에서 우러나는 장밋 고추조름이랑 그리고 간장이랑이 스며있는 그 내인들이 푹 익은 정을 노래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남경희 시인의 깊이 있고 은은한 시들과 시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우,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삼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우리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장약 심리방 새로운 우리 활동 하는데, 예, 그, 이 총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아, 장약 심리방 돈약도 더 드리고, 아,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비계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아 지금 진행 중인데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아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 기초상 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 베개는 아,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일이론에 따라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 넣어 만든 건데 예, 베개 무게가 한 2kg 됩니다. 예.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경부의 이 그 경부를 보호해주고 또한 자의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고 피로를 풀어준다. 예. 100% 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죠. 예. 예,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해 준다에 그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아 330원짜리를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한 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에 36곽을 사시는 분들 아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아, 장약 심리방 본약 2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2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예.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 전화 맞죠? 제 전화 맞죠?
1: 네.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장약 심리방을 먹는 환자인데.
1: 예.
2: 잠깐은 먹지, 어제는 먹지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 안 좋은 시간이 길지 않아요.
1: 그렇지. 한계료 좀 차 있었어.
2: 예. 진짜 효과가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긴 시간은 먹지 않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1: 아, 한계료 좀 다 있었는데.
2: 예. 예. 그다음에 이거 먹기 전에는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안중하고 투여술이 떨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여술 먹고 할 때면 안중도 먹고 이렇게 한 10년 동안 아. 이렇게 했고 또 위장병 있어가지고서는

0: 그저 생식이라는 거 원래 못 탔습니다. 나는 지금 민골이라는 건 못 먹었습니다. 한 10년 된다. 예, 생식 하나도 못 하고. 그리고 그저 다리도 아프고 그저 늙어놓으니 나이를 먹어놓으니 그저 각종 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예, 강고약에 사는 노친입니다.
1: 아하, 예. 예.
0: 그래서 어느 강고양 보통은 어느 거 먹고.
1: 그래, 그래, 그래도 그만해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86세의 고령이.
0: 그래, 그쪽이 좀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불현듯 방송 듣다가, 아, 이 장약을 말하는 선생님 광고를 듣고, 이 이야기가 신경을 돕는다니까, 영재가 내가 귀가 섭득해서, 이약을 내 시작했습니다. 그리 시작한 결과 잠깐 한 달 치료하다가 먹었는데 효과가 벌써 한 보름 먹으니까 알겠습니다.
1: 예.
0: 첫째는 이 위가 좋고
1: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리가 좋고 한 달을 먹으니까 자리가 잘 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하루 전에 실험해봤습니다. 네. 언제나 그래서 안 먹고 누워 자렸다. 그러다가 잠이 아려면은 안딩 떠먹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잤는데, 참 잘 잤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소변 보고, 매우 잘 잤죠. 이튿날 아침에, 괜히 정신나고, 매우 마음상이 기쁘십니다.
1: 예, 어째서 그러는가 하면, 손님 보면은, 이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이 신경세포가 우리 이 대뇌 안에 있는데, 그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이 신경세포가 얘기에 그거나, 전달이 바로 아이 되고, 예, 그러면서리, 예, 그게, 예, 잠을 못 자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주잼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잠이 잘 오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0: 아, 그래 예. 맞지요.
1: 예.
0: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는데 두 번째 또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열급통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매우 효과 좋습니다.
1: 아, 그렇지.
0: 다른 약을 먹을 때는 그것도 두 달, 석 달 먹어도 그것도 그만 하던데 이 약은 벌써 효과가 매우 좋아가지고서는 이 약 먹기 참 재밌어요.
1: 예, 그만 효과 나니까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저 그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나이도 많고 이 약에서 아무래도 일생을 정말 길 것 같습니다. 약이 나오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이 약을 복용할 계획이고
1: 예.
0: 그리고 선생님 매우 고맙습니다.
1: 예, 그 주위에 주위에 그 손님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은 소개도 하십시오. 예, 예.
0: 우리 못해 사람들 너저 강고약이다 하면은 강고약이 무슨 이렇게 말한다면
1: 강고약이 무슨 그러는 게라 강고약도 그게 잘 되는 건 또 잘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1: 예.
0: 예, 그러니까 우리 못해 그 지층의 아줌마가 좀 좋아요. 한 달 오는데 지금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더 잡수 깼는데, 난 잠깐만 얘 먹으란 말 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먹고, 저면 먹고, 그렇지.
1: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0: 예, 예.
1: 예,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갑니다.
1: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이 하고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자후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데, 야도 딸 자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들이 잘 되는 게 알리지않까?
1: 예, 알리죠. 꼭 알리죠.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신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들이 그렇게 잘 된다.
1: 예.
3: 지금은 예, 당약 10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진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서 검사한 것이 예, 세기다 합디다.
1: 네.
3: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디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차이롭습니다.
1: 인차이롭습니다.
3: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저는 이 약만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하하, 예.
3: 우리 집 두 사람은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약이.
3: 예,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하기시오.
1: 예.
3: 내 지금 내 활동실에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뭐가 간질간질하고 그런 뭔가 침이 용색이 나고 가래가 용만 탄다. 그리고 또 어떤 증세 있는가 하면 눈이 계속 빨갛으래하고 빨개지고 눈알이 말라드는 것 같고 뜨고 있는 것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단다.
1: 아, 예.
3: 이런 사람이 이 약 쓰면 좋겠는지 해서 그랬다.
1: 아, 좋습니다. 예. 이 목안이 간질간질하고 기침도 세게 나고 가래가 많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폐기능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안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도 세게 나고 가래도 많고 또 눈이 저 가래도 많고 이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 우리 장약심내방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는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기능을 높여준다. 예. 그러면서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해주면서 속열도 풀어주죠. 예. 그래서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또 기금 많다거나 결국 기침도 나고 이런 염증을 해결해준다. 예. 결국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목안이 간질간질 간질하고 이런 그 마른 기침이라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그분이 또 눈이 빨개지고 또 그 눈이 또 뭐 말라드는 것 같고 또 물체가 또 그 뿌옇뿌옇게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다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항진해경에 보면은 간칼처위무라고 똑똑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 적혀져 놨습니다. 예. 거기. 예. 주로 간이 정기는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뜻이죠. 예. 중이는 간하고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공,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이 정기가 조절되게 하고 간이 혀를 자양해 주기 때문에 눈이 빨개진다거나 눈이 또 말라든다거나 또 물체가 흐릿하게 배우는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이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는 이 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말씀하셔. 무슨 거 합니까 거기서? 어디 고로댕김까 지금?
4: 아니요. 이것도 그런 게 뭐가 제 목이 걸려가지고.
1: 아, 예.
4: 뭔가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4: 콤파스가 많이 이렇게 손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러다가 왼발에 방송을 듣고서 이 장약 심내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4: 몇 달 먹고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도 감량했고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했었는데 여섯 달 반 만에 장양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잖아.
1: 아, 잘 되죠 원래.
4: 예. 그래가지고 승려가 또 이렇게 뭔가 면풍이 와서 뇌 경색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땀도 아여고 결국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면봉까지 와서 말하나 웃거나 해도 이렇게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예. 이 약이 소장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야생약대로 이 제조한 우수한 약들을 그렇게 저기나 써 그렇는지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아.

0: 예.
1: 예, 그래가지고 예, 하루에 또 이렇게 세 번씩 예, 바짝 이렇게 뭔가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예, 그렇게 예,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0: 좋아지죠. 예.
1: 예, 저는 예, 장례식이나 이 심내방만 먹고서 예, 건강을 예, 지키고 있는데 예, 우리 쪽이나 뭔가 이 위도 좋아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모든 이 면이 예, 다 용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0: 예.
1: 약이 너무 훌륭한 약이라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예,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예.
1: 네, 예, 선생님 나는 내 이렇게 친구가 예, 마, 이렇게 또 뭔가 사촌 언니가 봉습적 심장 관절염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쓰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지 해서 오늘이 문의합니다.
0: 봉습성 무슨 관절이랍니까?
1: 심장.
0: 봉습성 심장병?
1: 예.
0: 아, 예. 봉습성 심장병, 예. 이 봉습성 예. 심장병이라는 거는 심장 안에는 예, 좌심방하고 우심방, 좌심실하고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주요하게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 이게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하는데, 봉습성 예. 심장병은 이천판막에 짤련이 와서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예. 이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아, 증상은 머리와 나타납니다.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 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 혈관들이 예,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아, 또 경동맥 꽝칼이 생겨납니다. 예. 때문에 혈전도 녹여주고 아, 또 어혈도 풀어주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 그 이 파핵 용지 효소에 이게 아주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이 이런 파핵 용지 효소로 뚫어주고 이런 파핵 용지 효소로 추출해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소개 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 방에는 혈전 용해제인 소홍화의 장홍화라기도 하죠. 예. 그리고 지령 우슬 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소목하고 당귀, 천궁하고 또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 봉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에, 봉습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은 장약 심내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고맙습니다.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먼저 한단다.
0: 예.
3: 저는 심장병이 심한데다가 또 거기다가 뇌색도 두 번 나왔어요. 이 약 쓰기 전에는 정말 요알링이 실려서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고요. 이 병이 발작할 때는 심장이 심장도 아프거니와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0: 예.
3: 심장이 자꾸 통쇠 나고, 뒷장등이 아파 나고 또 숨을 차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병원이 아이가 뭘 알잖단 말이야. 그래서 병원이 그래서 입원하고 나오면 또 그렇고.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에 이 장약신 예방을 썼는데 지금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0: 좋죠. 예.
3: 입원을 안 하니까 돈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예, 그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30년 동안 그냥 혈압약을 서약을 먹으면서 예, 지내고 그런데 장약 심내방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장약 혈압약을 판정하면서 선생님도 한 가지 더 가르쳐주더란 말인데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대로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약 심내방을 보면 세상에 술 싸고 사람 약이 높은 거건 사람 약이지 또 이 그중에서 홍경천은 없어 사람이 떨어지는 그 조상 거울에서 자랐고 또 그 조상이 연한금으로 불리는 이런 약들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런지 야 효과가 강렬하고 요거 확실한 효과로 하나를 또 씹어보니까 효과도 좋단 말입니다. 다른 약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먹어볼까 효과 좋고 우리는 둘이 다 먹습니다. 먹고서 지금 야 효과를 영 잘 먹고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이 건강을 잠깐 다 살려서는 그리고

0: 언제부터 활동이 그럴 것 같았는데 이 활동이 또 장애에서 계속 못 닦으랍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당뇨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이 약

0: 마시산에 들어와서 반신지 유지꽂고 그 다음에 눈이 다소 피고 어느 장애에 얼굴 마하게 온 약이나 물 먹자 말이 채고 들어가서 엄청 좀만 더 타는 병원에 더 타는 이사를 잡아다니고 더 타는 약을 다 써봤지만은 거기서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되다가 정말 실망한 나머지 그러다 선생님이 이 소장약이라 하니까 옛날부터 소장약이라고 단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뭔가 써먹어봤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4,500m 이상의 그런 고산지대에서 이런 산소를 많이, 저장량 많이 가지고 나오고, 아예 과학가들 15년 연구를 하고, 아예 거기 연한건물로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들어갔다 하지. 공중조치가 딱 거기서 중풍후유증 치료된다고 씌워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 아예 관산동맥경화, 뇌동맥경화, 이런 거 치료를 한다니까 믿고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한 대를 갈 수 있고, 그러면 이 누이도 피곤하, 얼굴 마디, 이루, 어느 당에 모든 것 정상으로 다 돌아오니까, 나, 이 약만큼 좋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 최고, 내리선도만 이 약이 최고랍니다. 원래도 이 약이가 그렇게 밖에, 그런, 뭔가, 치료하는 데서는 정말 최고 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때 그런가? 이 약을 보면, 소장에서 막 그, 그런 데서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 세 가지가 다 기승한 약재니까 뭔가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이 공중조치 봐도 그렇고 아이 우리 하나들 정말 딱 믿고 쓸 수 있는 이런 정말 그런 약이란 말입니다. 뚫어주고 아이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아이
1: 통하게 합니다.
0: 네. 예. 활성 그런 뭔가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소인기 이런 생물신경 활성효소요, 신경재생제요, 수복제요, 요런 게 들어가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이 치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에서 해탈되고, 정말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해탈될 때 고마울까?
1: 그렇습니다. 예.
0: 이 약만큼 이렇게 정말 어느 약에 대해서도 이 약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정말 처음부터 오는 이 지금 5년 3개월이 거진가 하고 있죠.
1: 예, 맞습니다.
0: 그 전부 처음부터 선생님은 딱 우리 환자들이 그만 했던 아이팔게 딱 늙어 있는 애들이 거서서 막 그런 구분기를 안 걸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공중조치를 딱 자기들로 한 거를 보지 못하면 하다못해 소수에서나 자식들이나 손군들과 보고서를 선택했으라고 정말 그래서 똑똑히 가르쳐준 덕에 그런 개발받고 정말 저도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야 옛날엔 공농조치 없는 거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구분기만 그러는데 요약에서
1: 공농조치 없는 약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거기 치료된다고 딱 쓰여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0: 치료 안 되죠.
1: 예.
0: 오래 놓으니까 나 이렇게 그래서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정말 속이 꼭 찬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려주니까 병에서 해탈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누이 활동에도 참여해서 쌌는데 내 소개를 이제 구멍가 우리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부유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춤이 흘리고 이래가지고 썼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쓰고 좋으니까 나 그 딸과 아들 사이라는 이렇게 다 한국에서 일하는데 이거 쓰고 계속 전도병 먹었답니다. 근데 이약 쓰고 전도병 끊고 피곤한 거 모르고 맥이 없는 거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 활동이 좋다니까 이거 더 싸서 이제 그런 뭔가 휴가에 온답니다.
1: 아.
0: 그래서 요거 보내겠다고 안에 요거 36곽 배달해달라.
1: 예. 36곽 배달 받으시려면은 그 할머니 보고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금 20년 거의 혈압이 없다고 살았단 말입니다.
1: 예.
3: 예, 별로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이 장약이 혈압이 좋다니까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약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1: 예.
3: 그 몇 달 먹은 다음부터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고 기간을 누리고 이러면서 다른 한 가지 방법도 알려줬다니까 예.
1: 맞습니다.
3: 예, 예 같이 썼는데 정말 여섯 달부터는 완전 이 약을 안 먹었는데 지금 혈압은 어떤 근심 없습니다.
1: 예.
3: 큰 거 해결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다발성기인 색이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항상 띵 하고 안개 낀 것 같았는데 그 중 사이 감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말수감에서 정신이 바싹 나는 게 알겠나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이

0: 이 뭔가 기관에 미시 혈관이가 잘 통하지 않은지 아랫배부터 아랫다리가 예, 항상 얼음장 같습니다.
1: 그게 딱 미시 혈관에 네. 통하지 않아 그런 게 네. 아닙니다.
0: 예. 아니 그럼 예. 네, 생각은 그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항상 눈 갖고 예, 그랬는데 예, 지금 다리를 하면 너무 시리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내복 입고 살았댔습니다. 양말 신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발이다 또 대지고 발이 땀이 나는 게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호주다 월요일에 간다꼴 입어봤습니다.
1: 아유, 전이.
0: 예, 무슨 기적이 됐나. 그리고 예, 또 소화도 잘 됐대다. 예.
1: 소화 원래 예, 잘 됩니다.
0: 예, 배부룩하고 소화 잘 알겠어. 항상 푸시 해서 그거 크림 꿀꿀 하면 영용사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활동 너무 좋겠는가. 현금 감해주지, 또 공기청정기를 거둬, 더블로 거둬주지 해서 난 배달 바라봤습니다.
1: 아, 예.
0: 그래서 이 약 쓰면서 제일 저기 생각에 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효과 좋다니까 나도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예. 예,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1: 예.
0: 그래서 내 친구도 한 내 남편이 이 중풍이 두 번이나 오고 신장 주자도 두 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 고혈압도 있고 했는데 이 약을 한 반년 넘었었는데 효과 본다. 이렇게 나는 이래저래 해서 땄는데 너를 공기청정기 없애야 이렇게 써겠습니다. 따라가 오늘 좀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써보겠답니다. 용도와.
1: 아. 예, 그렇게 써보실 생각 있으면 2417979번으로 구분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우리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심병, 심교통, 영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관상동맥경화라든가 이 관상동맥경화가 70%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예 이런 그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고 중풍치료를 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 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남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고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강했습니다. 2026 중국 류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미 별빛무와 미래 갖고자 주제 활동이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큰 홍수에 대비하고 큰 위험에서 구조하며 큰 재해에서 구제하는 데 입각해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 치밀하게 방어하며 엄밀히 사수함으로써 전주가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결시 연하 저수지를 찾아 수위와 물 정황을 살펴보고 저수 용량, 운행 배치, 일상 순찰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홍수방지 관건 시기입니다. 극단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도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주목하고 강우 정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강우량, 저수지 류입량, 방류량 등 수치를 참답게 측량 계산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저수지 용량을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방지, 수위 조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순찰과 위험 검사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검사하며 중점 시간대에는 검사 횟수를 늘려 제방, 여수로, 대피 설비 등 중점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의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에서 호가봉은 홍수방지 사업 회고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원 정황, 당직 근무, 위험 우환 지점 조사, 대중 대피 안치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원 대피 안치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 생명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며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과감히 대중을 대피시켜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위험 대피를 대대적으로 제청하고 대중이 미리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경계해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증수기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피 안치점에 봉사 보장을 잘하고 음식, 숙박, 의료 등 기초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인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진료 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문시 도시구역 홍수방지 보호 경사면 공사 현장에 심입해 두만강 수위와 제방 운행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제방 순찰과 위험 상황 검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측 초기 경보와 응급 대응 련동 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위 상승 추세를 정밀하게 장악하며 의인원 연구 판단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위가 경계의 한계치를 초과하며 즉시 강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들을 과감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직 마대, 모래 자갈 등 물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긴급 구조 대오를 조직해 중점 제방 구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달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검사 과정에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활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지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와 소나기,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치를 더 주밀하게 보치하며 사업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간관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 감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연합 의논을 강화하며 영향 시간, 영향 정도와 영향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진 산간지대와 야간 시간대에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제를 착실히 들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방식을 통해 일선 책임자와 위협받는 대중들에게 신속히 직접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하천과 교량, 저수지와 제방,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 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 지점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하고 낡은 주택, 건설 현장, 지하 통로, 옹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관광구, 민박과 야영지 등 중점 장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단식, 그물식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위험 우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응급구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한 고리의 구조력량과 방어 물자를 상황에 따라 보충하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응급구조 예비안을 최적화 완산함으로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집결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4급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앞장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통괄협조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응급, 수리,
기상,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협동작전해야 합니다.

0: 4배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관리의 공백과 예방통제의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 후보로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접하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위기를 느낄 때 당조직이 바로 신변에 있고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바로 신변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글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조정 정권, 두경구, 주직소 관련 부문과 도무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신 계보를 발행하며 연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연글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협조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100년 당사를 주선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자 강술, 영상 방영, 모범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광범한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듣던 데서 능동적으로 깨닫는 대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연변 각 시기에 배출된 전국 로령 모범과 선진 사업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가 넘쳤고 관중들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일어나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애를 목청껏 불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열애와 오늘날 새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4급 주임과원 장자선입니다. 연변의 홍색 역사는 매우 두터운데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렬삽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생동한 교재입니다. 단순한 주입식보다는 깨닫는 방식으로 모두가 이 역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본토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강 종업원 사상정치 교양에 적합한 새 방식을 모색하며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이 꿈의 건설자라는 책임을 지도로 단합 인솔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공회의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연글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을 보고 마음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 납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대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은 총 3차례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10월과 17일 오후 3시에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륙속 펼쳐집니다.
1: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가꾸자 조제 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중국과학기술관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과학기술관 주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과학보급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는 종료 브랜드로서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가 도문에서 펼쳐진 것은 도문의 과학보급 사업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소중한 기회로서 기층 과학보급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민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도문시 과학기술관 7층 전시청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회 전시 기간은 두 달이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시에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끝없는 깊은 바다 탐구, 우리가 선택한 미래 등 3대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초과학, 탄소중립,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소통식 전시물 45세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순회 전시 기간 도문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또 과학보급 선전, 로봇 공익 수업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0: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건강기공 경기 및 길림성 건강기공 거점

연맹전이 일전 주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표팀의 건강기공 애호가 수백 명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중화 전통 양생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선수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동작을 선보입니다. 역근경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었고 오금이는 동물의 모습을 본따 생동감 넘치며 발단금은 원활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어지고 육자결은 호흡을 조절하며 정기를 다스립니다. 동작마다 형, 기, 의가 하나 된 공법의 정수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건강기공이 지닌 내외 수련과 양생의 조화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펼쳐보였습니다. 길림성 건강기공협회 회장 진효명입니다. 건강기공 경기가 연변에서 개최된 것은 연변 지역의 건강기공 사업이 매우 잘 발전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통 양생 문화는 현대 건강 이념과 깊이 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일에 길림성 체육국은 연변 지역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며 정책, 자금, 인재 양성, 거점 건설 면에서 정밀하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건강 기공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성 사회체육 지도 중심은 거점 표준화 건설을 힘써 추진해 과학적 건강 지도를 대중 곁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거점 연맹전은 바로 이러한 기층 보급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경기를 통해 수련과 건설을 촉진해 전민 건강 활력을 1층 고취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에서는 일전 장춘중의학대학부속병원과 손잡고 대형 공익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급 권위 의료 전문가 11명이 현장 진료를 했는데 심혈관 내과, 소아과, 뇌질환과 등 여러 중점 전문과에서 연변 주민들이 성급, 3급, 갑 등 병원에 우수한 의료 봉사를 받게 했습니다. 전국 명중의이며 천지 외과류파 제4대 전승인 조문혜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선진적인 골상 진료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문의하고 진료받으러 온 대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과 전문가들은 인내성 있게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며 로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과 만성 질병에 맞춰 개별화된 치료 건의를 했습니다. 2026년 전국 로인 건강 선정 주관과 결부해 현장에서는 로인병과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중서약 동반 사용, 중약 달리는 방법과 배합 금기 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 부원장 김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문혜 교수의 전국 명중의 사업실과 성급 전문과 연맹에 의탁해 고급 중의학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중의 진료 기술과 특색 치료법을 계속 도입함으로써 연변 대중들에게 량질의 중의 진료 봉사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두 병원이 올해 2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 현판을 건 뒤 합작을 심한 또 하나의 실속이는 조치입니다. 당일 전국 명중의 조문의 전승사업실과 천지 외과류파 2급 사업소 2대 플랫폼이 동시에 연결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병원은 또 전문과 연맹을 구축하고 원격 협의 진단 통로를 개통해 전문가 파견 플러스 의술 전수 플러스 원격 진료 3중 보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두 병원은 전문과 건설, 인재 양성, 학술, 과학 연구 등 방면에서 전방위적인 합작을 전개, 연변 지역 중의학 종합봉사 능력을 1층 높이고 우수한 중의학 자원이 연변에 뿌리 내려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민경들이 일전 변경 일선에서 순찰하던 중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 한 마리를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당일 근무 민경들은 순찰 도중 길가에 새 한 마리가 땅에 엎드려 날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깃털이 어지럽고 날개와 다리에 뚜렷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부소장 웅봉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구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간단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후 단위에 와서 물과 먹이를 줬습니다. 이들은 부상당한 새에게 깨끗한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새의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자 민경들은 현지 림업 야생동물 보호 부문과 연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새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모 부문에서는 조롱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려

0: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웅봉입니다.
1: 변경산림 야생동물도
0: 변경산림에는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순찰할 때 더 유의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제때 우리와 연락해 함께 변경 생태를 잘 수호했으면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분열연합회 사회연락 및 교류합적중심은 일전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주 분열연합회에서 추천한 도나시 가정교육지도협회 여성아동 손잡고 성장, 학교, 가정, 사회협동, 가정교육, 지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2: 중국기상국은 일전 2026년 전국 여름철 문화 및 관광 소비 시즌 주회장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기후 자원 지도를 발표했는데 우리수 도나시가 입선됐습니다.
0: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 연길참무단에 따르면 10월 연길참무단 관할 구역 내 훈춘, 도문, 연길, 안도, 대석도 남, 도나, 교화,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부분적 려경열차 운행이 회복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4: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3: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4: 연길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5: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6: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
1: 그리고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김인덕 작사 리하수 작곡의 과수원 길입니다. 익숙한 고향 냄새와 푸른 입체가 눈앞에 그려지는 이 노래는 우리의 젊은 시절을 조용히 불러내줍니다. 허명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빛나라 청춘이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희망을 향해 달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나는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시냇물입니다. 코상껏짝이 작은 실개천이 전해주는 위로와 평온함에 마음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라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은 영원한 빛입니다는 한 사람을 향한 깊은 마음을 영원한 빛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면서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연변은 내 고향일시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말리에서도 이 노래 한 소절이면 어느새 고향이 푸른 물결과 산천이 눈앞에 생생해지죠. 함께 들어보시죠.

커피로 쓰다라는 곡을 들려드립니다. 깊은 밤 커피 한 모금에 일렁이는 그리움과 사연을 시처럼 써내려간 듯한 노래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진곡은 사랑의 약속을 노래하는 영원히 사랑하리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고백을 노래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2: 연기의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가사 한장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 시간은 당신을 몰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련한 마음을 노래 담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 곡을 리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구미노래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이 노래로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가 찾아갑니다. 따뜻한 경기와 행복을 전하는 이 곡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최승화 방해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금수강성 장배산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배산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에서 연변의 아름다움을 넓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입니다. 노래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곳과 함께 노래하며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이 찾아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래로 그리운 것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장근남 작곡의 내 안에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이 곡을 통해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5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거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싸도 우대활동 해주는 이 네과계 세과학 두과계 한과 열과계 열과학 이 우대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이 권해보시면 방송 들으면서 난 저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열광 쏴도 열광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이가 좋습니다. 이런 우대 활동 참가한다 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 약은 따지고 보면은 비싼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짜 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효능도 일반 약에 비해서 3~4배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효능만 해도 이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 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뭐 기를 보충하는 약 그 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 중추가 다 짓게 되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 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 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 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건 주로 비위과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것은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뇌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신환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려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소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병이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빈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는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을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안 막혀도 벌써 노발적 빈변이라는 게 왔다 하면은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I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을 하면 한 보통 600m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00~1,300원씩 합니다. 우리 연변병은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I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조싱을 검사하는 게 MRI고 그 다음에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들하들하는 그 뇌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 와서 종물이 생겼는가 어디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0: 보통 두 가지를 한세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바이스 빙변이란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디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약만 쓰지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우리 무릎에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건예보신환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었으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칼이 있고, 예, 경동맥 빵칼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드게 되면은 머리와 또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아려워 이러면 빨리 이런 건예보신환 같은 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나도 지금은 가면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예보신환을 지금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데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여지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물건을 싸다 놓으면 버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딱 봐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는 없고, 따서 구워댕기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기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어서 버터 생각납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거 다행입니다.
2: 예. 그리고 요즘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0: 네.
2: 그리고 소변이 자꾸 잤습니다. 소변이 자꾸, 예. 저녁에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다음 살 못 잤댔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려고 자꾸 둘렁거리면 하다나 가네. 여전히 요즘에 이제,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예. 소변이 덜 다, 이렇게, 소변 잤수 많이 줄어들었네. 다음 진짜 영 잘 잔다.
0: 그렇죠. 본래 예. 곰팥이 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2: 옳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맥이 원래 없는데 아래 다리 떨려서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어디 멀리 걸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립대다.
0: 네.
2: 그런데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대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0: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 예, 전화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면은, 예, 확실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 데도 아이 아프고 무병장수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사람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양도 다 건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예.
3: 우리에서는 중풍이어서
1: 말이가
3: 없습니다. 그 연속 두 번 오거나 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0: 네, 그렇죠.
3: 예, 이번에 보산 승기수는 예, 말해도 내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0: 그 어느 중추가 다 신경 손상이 왔던 게 이 약 잤으면 그런 어느 중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예, 어느 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 이게 다 수복이 됩니다.
3: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내가 회의 네. 채소 조금 까 우리 채소 잘라면 못 땡길까 채소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단 말입니다. 그래
0: 네.
3: 가지고 내가 회의 수방자 가지고 올라갔다 계속 자기 가지고 올라간다더랍니다. 근데 우리 땀나고는 제대로 오고

0: 대로 위에서 탄락 올라오는 대로 저딱 위에다 내려놨다 말이죠. 가만히 내렸다 말이죠. 예. 광택은 대로 쭉 올라가고 예. 열대 주변에서 예. 같은 저뭡니까 올라갔다 말인다. 예. 예. 길에 내가 세워놓는다. 올라와 갔어. 올라와 왔다. 길에 가면. 그 다음에 언니 빨리 내려가 봐. 내막 내려갔다 말인다. 내려간 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가는 가운데 내랑 또 그다음 내 전화 친다니 막 전화해 놨어요. 전화 못 쳤단 말입니다. 잘 되지 온다 둘 다 예 잘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다음 온다 우리 집에서 온다 온게 어떻게 되는가가 왕초에 또는 룰루에 두 번에 연속 올라갔단다. 뭐 그래서 날씨 좋습니다. 지금 올라시 두 번 들고 예 그다음에 막 위협하러 이사 오고 난시 섰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증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치매입니까?
1: 그렇죠. 치매 초기에 그렇습니다.
0: 그 연속 예. 올라갑니까? 기차입니다.
1: 예.
0: 어떻게 약국에 좀 보는 증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약은 면바로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선생님 약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강의하셔도
1: 예.
0: 용 그거에 지식도 많고 이래가지 약 쓸때 효과가 많이 쓰는데 약마다 효과가 우리 둘 다 쓰는 일이 효과가 좋습니다.
1: 이 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왕이 되나서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그리고 예, 이 바체도 자꾸 전이 선비대도 좋습니다. 예.
1: 예. 맞습니다.
0: 그게 또 440번, 이게 440번이고 400영시 올라가게 잘 나갑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어기도 왔지만 이 뼈도 아프고 무릎 긴데 용 맥이 없었습니다.
1: 네.
0: 또 이런 용 이렇습니다.
1: 건바치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잡아봐. 예. 네. 오늘 또 많이 잘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곰팡이 흐한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만 손상이 옵니다. 그게 곰팡이 흐한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곰팡이 허증이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근육 의사를 먹고 있습니다.
1: 네.
3: 먹고 있으면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 뚝뚝이 나고 정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근육 의사를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동되니까 예. 어린이 많이 없어지고 예. 자꾸 깜빡깜빡 병력 없던 게 병력이 많이 좋아졌다 지금.
1: 병력이 좋아지는 약이.
3: 네. 그리고 예, 그 뭐가 군밥이 좋지 않아 소변사도 안 많았는데 소변사도 하트나 결렬이고 싶다니까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소변사도가 하트나 한번 보니까 예. 그 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정신 안 가지.
1: 예.
3: 네, 예, 제가 이렇게 효과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주다 그런다.
1: 예.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할 수 있는 우대가 15일까지입니다. 예.
3: 네.
1: 예, 약국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예, 확실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그에 상응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가병 있던 게 고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에 밤에도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0: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어찌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구급이거나 격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용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이제는 4월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의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예. 이 5.4 청년절 전후로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입간구복액입니다. 용기입간구복액은 예,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있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게라입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1: 어디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좋아 항상에 소환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날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2: 예.

0: 밥만 먹고 검사했는데 좀에도 정상되고 푸푸남이 밤사벨이 영만했습니다. 대포진 화장실 댕겼는데 이 비빔밥 구워 먹은 후부터에 밤사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0: 인터넷은 한번본 서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좀 약 쓴다부터 서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이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속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1: 전체 그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곰팥을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꾸준히 계속 먹겠습니다. 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2: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연기관 구복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2: 네.
1: 그런데 연기관 구복약을 쓰면서
2: 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3: 네. 예, 저는 면기 입간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소변
1: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곰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곰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남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갖고자 주제 활동이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큰 홍수에 대비하고 큰 위험에서 구조하며 큰 재해에서 구제하는 데 입각해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 치밀하게 방어하며 엄밀히 사수함으로써 전주가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결시 연하 저수지를 찾아 수위와 물 정황을 살펴보고 저수 용량, 운행 배치, 일상 순찰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홍수방지 관건 시기입니다. 극단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도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주목하고 강우 정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강우량, 저수지 류입량, 방류량 등 수치를 참답게 측량 계산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저수지 용량을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방지, 수위 조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과 위험 검사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검사하며 중점 시간대에는 검사 횟수를 늘려 재방, 여수로, 대피 설비 등 중점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에서 호가봉은 홍수방지 사업 회고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원 정황, 당직 근무, 위험 우환 지점 조사, 대중 대피 안치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원 대피 안치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 생명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며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과감히 대중을 대피시켜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위험 대피를 대대적으로 제청하고 대중이 미리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격려해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증수기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피 안치점의 봉사 보장을 잘하고 음식, 숙박, 의료 등 기초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인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진료 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문시 도시구역 홍수방지 보호 경사면 공사 현장에 심입해 두만강 수위와 재방 운행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재방 순찰과 위험 상황 검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측 초기 경보와 응급 대응 련동 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위 상승 추세를 정밀하게 장악하며 의논 연구 판단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위가 경계의 한계치를 초과하면 즉시 강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들을 과감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직 마대, 모래 자갈 등 물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긴급 구조 대오를 조직해 중점 재방 구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달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검사 과정에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활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지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와 소나기,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치를 더 주밀하게 보치하며 사업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간관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 감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연합 의논을 강화하며 영향 시간, 영향 정도와 영향 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진 산간지대와 야간 시간대에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제를 착실히 들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 방식을 통해 일선 책임자와 위협받는 대중들에게 신속히 직접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위험 우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하천과 교량, 저수지와 제방,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 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 지점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하고 낡은 주택, 건설 현장, 지하 통로, 옹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 관광구, 민박과 야영지 등 중점 장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단식, 그물식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 위험 우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응급구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한 고리의 구조력량과 방어물자를 상황에 따라 보충하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응급구조 예비안을 최적화 완산함으로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집결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4급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앞장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통괄협조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응급, 수리, 기상,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관리의 공백과 예방통제의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후보루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접하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위기를 느낄 때 당조직이 바로 신변에 있고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바로 신변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구, 주직소 관련 부문과 도문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 잔여 활류 영향으로 우리소 여러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가 내렸습니다. 홍수방지 응급 사업을 잘하기 위해 주지도 일꾼들은 림소림, 류신강, 소경량, 도경국이 일전 선으로 각지 각 부문에 심입해 홍수방지 응급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석인 림소림은 훈촌에서 현지 홍수방지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위험 우환 조사 정비를 강화하고 큰 강과 하천, 저수지, 도시 침수, 취약 지점, 위험 구간 등 중점 부위와 광산, 양로원, 풍경구, 인원 밀집 장소 등 중점 구역을 예의주시해 그물망식 전면 조사를 깊이 해야 합니다. 감측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해 날씨 변화와 강우 정황, 물 정황, 수위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제방일상 술라 차수를 증가해야 합니다. 배수, 방수 예비안을 잘 마련하고 선전 인도를 강화하며 대중 대피 예비안을 완성해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고 상무부조장이며 조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 총지휘인 류신강은 조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전주 홍수방지 사업을 지휘 배치했습니다. 류신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급 홍수방지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재해 직전 대처 능력을 강화하며 응급지휘 배치 체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응급구조대원 역할을 잘 발휘하고 현지 간부 대중의 실전 경험을 활용하며 강변 저지대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 지역의 인원 대피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해 돌발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때에 대응 처리하고 인명 피해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정보 보고 기재를 건전히 해 각종 수위 상태나 위험 상태를 가장 빠른 시간에 대응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석인 소경량은 조사 연구조를 이끌고 도나에 가서 홍수방지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소경량은 도나시 각급 각 부문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깊은 중시를 돌려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념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기 경보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실제에 입각해 증수기 위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사업체

0: 책임을 잘 다지고 각 분야와 고리의 사업 조치를 세밀하게 책임이 빈틈없이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를 위한 재반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춰 예방 통제 조치를 강화해 홍수 방지 재해 감소 사업 토대를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드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홍수 방지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부조장 두경국은 팀을 이끌고 왕정현에 심입해 태풍 방어 저수지 운영 배치 홍수 방지 준비 사업을 현지 조사 연구하고 감독 지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강우 정황, 물 정황, 기상 조기 경보 정보를 밀접히 추적하고 물가, 낭떠러지 링근 도로, 도로의 교량 및 배수로, 하천 횡단 철교 등 핵심 교통 지점을 중점 관리해 경고 표지와 방호 시설을 제때 완성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충분히 하고 홍수 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기층 위험 구조 대호를 튼튼히 건설해 긴급 구조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원 대피 안치 예비안을 완성해 대피시켜야 할 인원들은 가능한 일찍 대피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이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전력 확보해야 합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신 계보를 발행하며 연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연결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협조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100년 당사를 주선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모범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광범한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듣던 데서 능동적으로 깨닫는 대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연변 각 시기에 배출된 전국 로령 모범과 선진 사업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가 넘쳤고 관중들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일어나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애를 목청껏 불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열애와 오늘날 새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4급 주임과원 장자선입니다. 연변의 홍색 역사는 매우 두터운데 산마다 진달래, 말마다 렬삽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생동한 교재입니다. 단순한 주입식보다는 깨닫는 방식으로 모두가 이 역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본토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강 종업원 사상정치 교양에 적합한 새 방식을 모색하며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이 구매 건설자라는 책임을 지도로 단합 인솔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공회의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을 보고 마음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 납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대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은 총 3차례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10월과 17일 오후 3시에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륙속 펼쳐집니다.
0: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가꾸자 조제 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중국과학기술관 길림성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과학기술관 주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과학보급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는 중요 브랜드로서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가 도문에서 펼쳐진 것은 도문의 과학보급 사업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소중한 기회로서 기층 과학보급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민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도문시 과학기술관 7층 전시청에서 표

0: 지어지는 이번 순회 전시 기간은 두 달이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시회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끝없는 깊은 바다 탐구, 우리가 선택한 미래 등 3대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초과학, 탄소중립,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소통식 전시물 45세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순회 전시기간 도문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또 과학보급 선전, 로봇 공익 수업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1: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민경들이 일전 변경 일선에서 순찰하던 중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 한 마리를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당일 근무 민경들은 순찰 도중 길가에 새 한 마리가 땅에 엎드려 날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깃털이 어지럽고 날개와 다리에 뚜렷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부소장 웅봉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구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간단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후 단위에 와서 물과 먹이를 줬습니다. 이들은 부상당한 새에게 깨끗한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새의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자 민경들은 현지 림업 야생동물 보호 부문과 연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새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림업 부문에서는 조롱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웅봉입니다. 변경산림에는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순찰할 때 더 유의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제때 우리와 연락해 함께 변경 생태를 잘 수호했으면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부녀연합회 사회연락 및 교류합적 중심은 일전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추천한 도나시 가정교육지도협회 여성아동 손잡고 성장 학교, 가정, 사회협동, 가정교육 지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0: 중국 기상국은 일전 2026년 전국 여름철 문화 및 관광 소비 시즌 주회장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기후 자원 지도를 발표했는데 우리 수 도나시가 입선됐습니다.
1: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위원회사 연길참무단에 따르면 10월 연길참무단 관할 구역 내 훈순, 도문, 연길, 안도, 대석도 남, 도나, 교화, 영경, 장백산 등역의 부분적 려경열차 운행이 회복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네, 아래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중간 단원이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92평방미터 되는 집을 팝니다. 6층이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이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세리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 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식물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1: 수고하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그 양로원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양로원에서 남녀분을 찾는 거 전화번호 얼마 합니까? 아까 말했던 거.
0: 아,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하는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0: 네. 바로 적으실 수 있습니까? 네, 두 양로원에서 네, 간병인을 구하는데요.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2: 네.
0: 네, 천천히 적으십시오. 네, 137.
2: 네.
0: 0443.
2: 네.
0: 1959번입니다.
2: 1370443-1959번입니까?
0: 네, 또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네. 159
2: 159
0: 4433
2: 4433
0: 2100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연락해 보십시오. 네. 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0: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 양가원에서 허리원 찾으려고요.
0: 네, 간병인을 구하십니까?
1: 네,
0: 네. 네.
1: 남녀 제한 없고요.
0: 네.
1: 몇 명 제한 없고요.
0: 네.
1: 예, 전화번호 네. 말씀드릴까요?
0: 네, 됩니다.
1: 예, 1370
0: 네.
1: 443
0: 네.
1: 2959
0: 1370443-1959번요.
1: 네, 수고하세요.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지금 사람 많은 사람은 공부를 하는 내가 되는데.
0: 네? 누구를 찾으시려고요? 네네네.
2: 예. 근데, 우리 이전에, 이 한국에서 같이 일하,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엉망이서 일했어요.
0: 네, 외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입니까?
2: 예.
0: 네.
2: 근데, 이 사람이 신세를 마시니까 신세도 갚으라고 하는데,
0: 네.
2: 이 사람 연세가 많아요, 다.
0: 네네.
2: 근데 내 신세 마시니까, 이래서 신세를 갚다 하는 게 사람 찾지 못하니까.
0: 그래요. 그분도 네. 귀국하셨나요?
2: 예?
0: 귀국하셨습니까? 네, 네. 고향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2: 예, 예.
0: 네, 그럼 그분의 성함과 대략 나이를 말씀 주십시오.
2: 나이가 65세이고
0: 65세 좌우입니까?
2: 예.
0: 네.
2: 그다음에 성남은 김청목이래요.
0: 네?
2: 김청옥이. 이름은 김청옥이.
0: 김청옥입니까?
2: 예.
0: 네.
2: 제 이름은 지은수래요.
0: 네,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을 다시 말씀 주세요.
2: 예?
0: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을 다시 말씀 주십시오.
2: 지은수.
0: 지은수 맞습니까?
2: 네.
0: 네. 네. 전화 주신 네. 분은 연기를 거주하고 계십니까?
2: 연기를 해서 아직 용정에 왔어요.
0: 아, 현재 용정에 계십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연락번호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188
0: 네.
2: 4438
0: 네.
2: 5908
0: 1884438-9908번요.
2: 예.
0: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간절한 네, 사연을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재방송도 많이 해드릴게요.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보건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0: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1: 야유연을 네, 전해드리고 싶고요. 김청록 씨의 네, 행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참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연락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884438-9908번 1884438-990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집을 팔거나 시를 주려 합니다.
1: 네.
2: 집 위치는 대학 화원이고
1: 네.
2: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1: 네.
2: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1: 네.
2: 연계 전화는 139
1: 네.
2: 4339 4745번입니다.
1: 474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연면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3조입니다.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선택이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외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소형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그럽니까?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친구를 찾겠는데.
0: 네.
1: 옛날에 그런 저기 북경 야인촌에서 유박사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해숙 씨를 찾겠습니다.
0: 채숙 씨라고요?
1: 해숙.
0: 네, 성함이 채숙 맞습니까?
1: 그런 성은 잊어버려서 똑같이 모르겠는데.
0: 네네네.
1: 그저 셋째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0: 셋째 아줌마요?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연세는 어느 정도 돼요?
1: 연세는 60이 많이 넘었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0: 네.
1: 그런 저기 큰 아줌마라고 부르면 큰 아줌마가 찾는다고 하면
0: 네네.
1: 알 것입니다.
0: 아, 그래도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을 남겨주셔야죠.
1: 리영자.
0: 리영자 여사님. 네. 네네. 그래요. 네, 리영자 여사님은 현재 연길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0: 영종에 있습니다.
1: 아, 영종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연락번호를 말씀 주세요.
0: 136.
1: 네.
0: 4474.
1: 네.
0: 3796.
1: 네. 뭐 연락이 끊긴 지는 어느 정도 돼요? 시간이.
0: 같이 헤어진 대로 네. 지금도 못 찾았는데.
1: 네네.
0: 어제는 한 20년 전 됩니다.
1: 아우, 20년 정도. 참 오래네요. 그동안 계속 찾으셨습니까?
0: 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좋은 소식 있길 기원합니다.
0: 예.
1: 네, 연락 기다려보세요.
0: 예.
1: 네, 참여 고맙고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령정에 계시는 리영자 여사님께서 20년 전에 북경에 있는 모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채숙 씨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네, 그때 시절에는 채숙 씨는 셋째 아줌마라 불리웠고, 네, 연세는 현재 60세 좀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영자 여사님은 큰 아줌마라고 불리웠는데요. 네, 20년 동안 애타게 줄곧 찾으셨지만 지금까지 네, 연락이 닿지 않다고 합니다. 네, 채숙 씨의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474-3791번 1394474-379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9940번 1594339940번입니다. 모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내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령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요즘 우리 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영주시 이중 부근에 있는 네. 남은서 어구역 7층 집에 6층 집을 세수를 합니다.
1: 네.
2: 아, 집안에는 가전기구가 다 있고요.
1: 네.
2: 부근에 공룡왕국도 가깝고
1: 네.
2: 남은 야시장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1: 네.
2: 아, 이 항 있는 분은
1: 네.
2: 157
1: 네.
2: 1433
1: 네.
2: 7038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래요. 집 면적은 얼마 되죠?
2: 아, 집 면적은 67평이고 남북간이 통이
1: 어, 아, 그래요. 남북이 통한 집입니까?
2: 네.
1: 네. 네, 아파트 이름을 다시 말씀 주세요.
2: 예, 네, 남원서구역이요.
1: 아, 남원서구역. 아,
2: 예,
1: 그래요?
2: 남원서구역.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참여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중국 분유 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하고 성불연회에서 주관한 2026년도 건강가정 촉진계획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립 프로젝트 추진회 및 길림성 연변 저산족 자치주 안도현 주제 선전 활동이 일전에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익 프로젝트는 농촌 분야와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주제 선전, 강연, 과학 지식 보급, 자료 발급, 청결 선물 보따리 발급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정 위생 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전파해 대중들이 량완 위생 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하고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1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쟁취하기 위해 주불연회는 주동적으로 상급 자원과 연결해 성공적으로 우수한 공익의 힘을 우리주에 인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빌어 농촌 거주 환경을 1층 개선하고 향촌 주민의 심신 건강에 더 큰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의탁해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전주의 광범한 부녀들이 계속해 향촌 거주 환경 정돈에 선봉돼 주력군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행동을 심화하여 집집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 향촌 전면 지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리는 등 실제적인 여성 행동으로 살기 좋고 창업하기 좋으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하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가장 흔히 입는 부상류형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 골절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 노인들이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합니다. 노인이 넘어지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고 운이 안 좋아서

행위 습관, 약물 사용, 주변 환경 등 여러 면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 러쉐 등 원인으로 인한 신체 균형 능력 저하, 근력 약화, 걸음걸이 이상 등 변화들이 노인들의 넘어짐 위험을 증가하는 중요 생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넘어짐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노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동 전 개인의 운동 능력, 신체 기저 질환 및 신체 활동 정황을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운동 방식과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의 안전에 주의해야 하고 운동 단련에 적합한 복장과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운동 전에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악천 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각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걸음걸이 단련은 노인들의 이상한 걸음걸이를 교정해 발을 질질 끌거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걸음이 안정적이지 못한 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제자리에서 다리를 높이 들기, 발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장애물 넘어서 걷기 등을 통해 단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홍수가 갑작스레 닥쳤을 때 꼭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강역이나 골짜기에 머물지 맙시다. 사회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시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 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외서 싸지 오니까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관한 우대 정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분 우대 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본 제품 싸지 원액은 70각을 싸면 10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고, 지금 우대 가격 99

0: 기준으로서 이번 활동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인상 전에 이 제품 자체는 뭐 5년 10년 쓰면 쓸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는 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제때 잘 기회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물으러 드립니다. 한 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에 대해서는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면서 지금 눈에 붙이는 고약도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되 501-7766번 501-7766번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난 일 따지면 애고에 몇 번 듣지도 않고 그저 싸지 캡슐이 좋다는 소리만 듣고 이거 쌌는데 이 싸지 캡슐이 하고 이것도 성분이 같습니까?
0: 이 성분은 얼마 더 우수합니다. 원액에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 자체는 직접 싸지 그 열매에서 분리 추출하고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화학적인 과정을 절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드시자마자 흡수가 빨리 되고 여기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인삼 녹용이 5배 효과 그 외에 지금 여기에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와 미량원소와 그리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원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성을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루 3번 들어도 됩니까?
0: 됩니다. 예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본은 네.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되고 3번 드셔도 됩니다. 예.
2: 그리고 내 무슨 거 물어봐서 그러면 내 기계를 가졌단 말입니다.
0: 예. 예. 홍남강 기계를 가졌습니까?
2: 예. 기계를 예. 가졌습니다.
0: 예.
2: 그런데 저 기계를 이 시간에 한 3일을 써봤는데 어떻게 좋은가 하면 매일 허리도 아프고 배 시리고 이런데 배 시릴 때는 배다 놓고 허리 아프면 허리다 놓고 다리 아프면 또 다리인데도 한 개에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경추 아프면 경추에다. 예, 예.
2: 예, 그래서 예,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보니까 40분도 합니다. 예, 그러나 예. 40분 한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그 시간 자기전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예.
2: 40분씩 하루에 예, 지가 있으면 3번 하고 없으면 2번 하는데 40분씩 할까 효과 많고 그리고 저기 그런 이 발이 시리던 게 저거 해 그러고 저 약이라 먹어 그런지 발바닥이 뜨뜻해서 이 날이 이상 이리 가나 이 땅바닥
0: 디딤
2: 시원합니다. 원래 발이 시려서 그
0: 그렇죠. 예예. 예.
2: 그래서 내 이 약이 내 아름 타서 쌀 때는 아름 탔는데 이렇게 좋다니까 나 시름 넣고 쓰겠습니다.
0: 완전히 시름 나도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아무 그 효과성을 놓고 봐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부담 없이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2: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나 어쩌면 지금
0: 넣어요. 지금 넣죠. 예. 이렇게 그렇죠. 예예.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2: 어깨는가 대단히 근심하고 이상이 있는 중인데
0: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그래, 예, 1년, 2년, 3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2: 아, 그럼 네, 이거 꾸준히 써보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관리에는 신심이 갈 겁니다. 예.
2: 고맙습니다.
0: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 사지원에 그 어서는 녹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근데 얘네 이 사지원에 그 약을 선택한 중에는 제일 잘 선택했다고.
0: 아, 신심 가죠. 써보시니까. 예, 예 그게
3: 예,
0: 돼서는.
3: 써보니까 예, 신심 가죠. 이 약이 좋습니다.
0: 그렇죠.
3: 첫째로 나는 이 심자의 후두도 하고 아이 좋았댔습니다.
0: 예.
3: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심자의 영 좋아졌습니다. 후두도 하던 것도 잃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심장약 먹으면서 이 병원에가 약 좀씩 한 해 두 번씩 더 먹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는 병원 아이 가도 된다.
0: 은행 잎이 20배 효과라니까 병원에 가보면 누르꾸름한 거 그거 점적 주사를 맞는 게 있죠. 그게 은행 잎이 분리 추출 물인데 은행 잎이 객관에 한 번 먹으면 은행 잎을 그 20배 효과를 볼 수 있다. 20번 맞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요. 예.
3: 예. 그리고 또 예, 나는 좀 특수 체질이 돼서 얘 무슨 약을 먹으면은 또 뭐 누기 좋다 해도 먹으면 또 가슴이 좀 더번하던 게 정말 얘 이 약은 얘 정말 좋습니다. 인삼로경이 인삼로경 못 먹는 사람들에게 좋다 말이야.
0: 다세습의 효과나니까. 그렇죠.
3: 효과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혈압도 소리 잘 되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정신하고 또 제 혈동은 내 위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밥이 맛있단 말입니다.
0: 소화가 잘 된다. 그렇죠.
3: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난다.
0: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또 용 개상한다. 이 콩팥도 잘 도와준다.
0: 바로 그렇습니다.
3: 것도 또 일없어진다.
0: 로깅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깅은 콩팥을 예. 관리합니다. 예예.
3: 예. 예 정말 이게 사지원액이 약 중에 최고입니다.
0: 약중수왕이라고 말합니다. 예, 많은 분들.
3: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 명서방은 또 우리 언니 쓴다. 우리 예. 언니 이 명서방을 어째서는 가면 아 백내장이 돼서 수술했는데 한 1~2년은 좋던 게 또 재발해서 예 가니까 또 연세 많다고 아이 해주더란다.
0: 예.
3: 그래서 내 이민 서바이 좋다고 잡사바라고 그래서 아, 나는 댄스나 조금 봤으면 좋겠다던 게 아 이민 서방 썼는데 우선은 댄스로 잘 봐서 살 것 같단다. 이렇게 아이 배우던 게 원래 0.4던 게 지금 내 0.6이 됐습니다.
0: 아, 그건 보통 효과 아닙니까? 예예. 예.
3: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나는 사지번에 그 지금 99원 할 때 배달받고 우리 언니니 지금 이민 서방 계속 쓰겠단다.
0: 어떤 게
3: 이렇게 있으니까.
0: 예, 그렇죠.
3: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눈약 중에 민세방이 최고란다.
0: 예.
3: 그래서 우리 언니가 둘이 다 예, 우리 언니는 눈약 나는 사지원에 그 배달 받으려고 전화한 게.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효과성은 기본 써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말릴 수 없는 효과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는 이 명서방 능력 얻은 애 한 몇십 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4: 나는 원래 진단받은 게가 지금 녹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0: 예, 예. 녹내장 실명할 수 있는 안과 질병 가운데 주요한 그 첫두 자리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예.
4: 이 녹내장이 맨 무서운 게가 이 안압이 올라갈 지역이 맨 바쁩니다. 예.
0: 제일 무서운 게 안압이죠. 예, 예. 예
4: 빠진 것 같고, 머리까지 올려 아프고, 예. 이랬는데, 지금 내 옛날 다른 약도 좀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4: 예, 그런데 좋은 효과는 크게 못 봤는데, 이번에 내 이거, 그냥 약 갖다 지금 여섯 달 관여되죠. 여섯 달 끄고 있었는데, 되게 지금 예, 다음 거다, 혈압, 저기 뭐, 인가 하면 이제, 안압은 뭐 기본상에 서서 얼마 안 될까는 안압은 공제된 게 지금 이때까지 안압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0: 안압이 공제되면 녹내상은 기본으로 공제되는 중에 있습니다. 예예.
4: 예예. 예. 그리고 예,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0: 예. 와, 그렇죠.
4: 원래 예 원래 이럴까나 나이 이만한 또 나이 이 녹내상인데도 또 보니까 대내상에도 예, 있어가지고 눈 앞쪽은 아프 옆에.
0: 그렇죠. 예.
4: 안개 씌운 것 좀 잘 배우지 않고 이랬던 게, 지금은 예, 이 부액이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안개. 이랬다나 지금 물질이가 잘 배우고, 예. 원래는 그것도 한 10m요, 밖에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한 20, 30m 밖에도 영 바다에 잘 배웁니다.
0: 보통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4: 예, 예. 그래, 내 이 약 쓰고 가다 확실히 약은 예, 정말 안개는 내 이때까지, 많은 약 써봤는데 이처럼 이렇게 약이 효과 좋고 또 효과 빠르고 예 이런 약 그리고 다른 부상이 하나도 없고 이게 내가 서치해야가 그분도 우리 내에게 면비 검사하게 되면 이 간 담낭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0: 눈이 좋아지자면 간 담낭이 좋아져야 되는데 항상 이 제품 자체가 눈을 좋게 하고 간을 나쁘게 할 수 절대 없게 돼 있으니까 간 담낭까지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니까 일거다득이 아니겠습니까?
4: 예, 예.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 약, 오늘에 의해서 한, 구두이 좀 한 1년 더 오래 써보려고 그 당시에. 오늘 이 활동도 없지, 오늘 좀 활동 참여해서 배달 좀 받으려고 그래요.
0: 예, 눈은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에 가깝거나 실명으로 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하게 됐으니까 백내상도 있고 녹내상도 있는데 모두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 어려운 이런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신심 가지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정책도 또 특수하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주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예, 항상 저는 이게 혈압이 좀 낮은 편이 돼서, 예, 그냥 가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식은 땀이 나고, 늘 피곤하고, 좀 맥이 없었습니다. 그래,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사지원액이 인산로경이 다섯, 여섯 배라고 하죠.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사지원액을 좀 미꾸술이 먹을 때인지,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와, 그게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2: 예, 예. 예.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든지,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식은 땀도 많이 나고, 그 면역력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0: 은행이 B20배 효과니까 혈압이 조절받을 수밖에요. 면역력은 2-3로경이 다섯, 6배 효과니까, 아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
2: 예.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지. 아, 심장이 그냥 같이 구두두 떨리던 게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아, 그래 놓으니까 전화기면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 지금 맥이 나니까 알리니까 기분이 영 좋습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2: 예. 예. 그래, 이 싸지 원형 스매슬이 이거 맥서봐 같이 쓰는 게 영증 효과 좋습니다.
0: 예.
2: 이게 원래 나는 대인화장이라서 예. 병원에서 수술하자는 거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맥서박을 쓰고 있는데, 야, 눈이 그냥 깔깔하고 피지던 게 예. 눈이 깔깔하지 않고 피아이 지고 예. 그래서 눈이 안개 낀 것 같으면 그 부여 게 예. 지금 이게 예. 부 안개 같은 게 부여 보면 이게 없어지니까 야 이게 뭐 눈이 맑아져요. 지금 예. 물질을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
0: 다른 약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예예.
2: 예, 정신합니다 지금.
0: 예예.
2: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약 쓰고 난 효과 보니까
3: 맹서바이 제일입니다. 정말 눈약에서 제일입니다. 그 안압이 높던 게 그것도 좀 정상으로 돌아왔지. 부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모두 안과 질병에서는 완고성 무선 질병에 속한데 해결 가져왔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3: 예,
0: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무슨 약이나 이 약을 대체 못하겠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배달받고 예,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럽니다.
0: 예, 열심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3: 네,
0: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명사방이 제품 자체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루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428가지 영양활성소하고 다각도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보온 제품을 드시게 되면 많은 약을 써서 간을 상하거나 콩팥을 상하는 것 표면할 수 있고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 간과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처열을 쳐주게 되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게 되면 아주 눈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죠. 오늘 방송에서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가 주변이 뚜렷하고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주변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자주 해야 하는 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내가 너 자신을 표현하는 걸 듣는 게 좋단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 옷,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순서까지도 모두 너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단다. 만약 너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말하렴. 우리가 귀담아 들어줄게.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운 감정들도 모두 말해도 돼. 우리 함께 방법 찾아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이야, 착함은 소중한 자질이지만 착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단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너는 대담하게 거절할 수 있어. 환심을 싸서 얻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깊이 사귈 가치가 있고 대담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란다.

계속해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된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실수할까봐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단다. 잘못해도 상관없으니 제때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하면 돼. 사랑하는 아이야, 이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예쁘고 너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 자기 발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 진정한 우수함이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란다. 나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우세가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너를 사랑하는 건 너이기 때문이지 내가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1등을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꼴찌를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착하고 의젓할 때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엄마의 너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부가 조건이 없기에 너는 너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렴.

운동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활동입니다. 운동과 건강, 서로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성장 단계에 따라 움직임의 발달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 중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령 전기 3세에서 6세 아이들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이 곧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놀이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서로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반응과 조정 능력을 키우고 등반을 통해 통제와 안정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코치가 아닌 놀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추격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항령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교 단계 6세에서 12세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폭넓게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6세에서 8세는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고요. 9세에서 12세는 오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쉬는 시간 3분 내지 5분 동안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나 구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TV나 스마트폰, 패드와 같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단계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입니다. 이 시기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요. 운동이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 수업 사이에 3분 내지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중 훈련, 탄력 밴드 등 체력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체중 비만인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제거하고 초기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체력이 개선된 후에 저항력, 탄력 밴드 등 저부하 근력 훈련을 점차 늘려가야 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화제인 AI, 교육 현장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자주 사용하면 학생의 사고력이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느려질까요? 영국 네이처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었을까요? 학업 역량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I를 공부에 사용하는 학생들은 초기 수업 후 테스트에서 비사용자보다 우수했지만 2, 3주 후에는 오히려 점수가 뒤처졌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 연구소는 처음으로 뇌과학 연구를 통해 AI 보조 글쓰기가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는데요. AI에 의존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두뇌 활동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토픽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100만 건의 학생과 AI 대화 중 거의 절반의 학생이 직접 답안이나 기성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무처장 라비 벨람콘다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계산기가 기초연산을 대체한 것처럼 특정 작업을 AI에 맡기는 게 오히려 뇌에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AI의 사용에 대한 연구 부분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방식이었어요. AI는 사고를 대신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심층적 사고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교육의 핵심은 AI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열정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면서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고 야외 활동 시간은 급감한 반면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입이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새 뱃살이 나오죠.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방학기간 중 일부 중학생들의 에너지 섭취와 섬유 불균형이 심각해지므로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학 비만의 원인으로 환경과 습관의 이중적 영향을 꼽습니다. 가족 모임과 간식이 많아지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며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아이가 성장 발달의 관건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절식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식탁을 조색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는 각기 다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높일 뿐더러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자칩이나 초콜릿은 주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접근해보세요. 운동을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간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즐겁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름방학 일과표를 작성해 밤샘과 늦잠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게 비만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 내

끝으로 방학비만 예방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를 키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모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런 제품을 선택만 해서 복용하고 사용만 하신다면

0: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과 아주 맞먹는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신변에까지 다가서게 하는 데는 그만큼한 효과성을 떠나서 다른 이유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백조방구복에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고 7각 5각 주고 15각에 20각 이제 준다고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잘 살리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골태는 한 가게 490원인데 12각을 싸면 15각을 또 물어 주게 돼 있습니다. 20날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투골태의 특점 자체는 드시고 바르는 약 이게 한각이 따라갑니다. 드시는 약 한각에 그리고 거기에 바르고 마사지해 줄 수 있는 약이 1대1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각에 49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우대 활동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 어지간한 노인성 질병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 약방에 가서 좀 돌아봤는데요. 근심 없이 백처방구복액 투골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를 만족하고 있다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제가 금방 왔을 때도 가보니까 아주 효과 좋다고 두 번, 세 번 싸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 번 싸가신다면 자기 친인들, 친구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싸가면서 효과성을 긍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만성위염이 있으면서 먹으면 자꾸 껄끄리 나고 또 트림이 나고 배가 그냥 짱하고 그 다음에 식구물이 자꾸 올라왔대다.
0: 예.
2: 그래, 소화 안 되니까, 나, 옆바닥에 그냥 설태께서 두툭 담아 설태가 이렇게 해서,
0: 그 정도게 되면, 예.
2: 예. 그래서 이제 방송 듣고서 백사방 900을 먹고 있는데, 인간 좋습니다. 진짜 효과 완전 좋습니다.
0: 그래요. 예.
2: 소화 잘 되니까, 나의 옆바닥이, 말이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좋아, 이야기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 떨어지고, 오늘 또 배달 받자고 그랬어.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예, 501-775번입니다.
0: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백장방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예.
3: 요즘, 예, 다섯 달 거 있습니다. 이제, 예. 그저, 더 줄만 있으면, 다섯 달씁니다.
0: 아, 그래요?
3: 생각하면, 예, 예. 중풍 후유증은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도 소리 아이 되고, 예.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소화가 아이 되고, 예. 소비 어쩌고리 다쓰니까.
0: 한날
3: 밤에 다섯, 여섯, 일곱 번씩 보니까, 아이, 자시가 있으니까,
0: 그렇죠.
3: 자야 사람들한테
0: 예.
3: 두들고 하는데, 자지 못해놨거나, 예. 거기다가 또 소화가 아이 되나서, 밥도 먹지 못하고 중국 두 숟갈 먹고는 맥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0: 그렇죠. 안 되죠.
3: 그래 날때 없지는 오늘 누구 있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하루에 한 번씩 보고 또 백년 장수 약이지.
0: 그러면.
3: 예. 예. 그 얼마 좋습니까? 그래 하루에 한 번 그저 밥 먹고 저녁 먹고 반 시간 두고서리 약을 한 번씩 먹고 빨대를 빨아 먹고 나면 어느까지 누구 있어서 예, 잠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일어나고 오래 일어앉는단 말입니다. 만에서 두 번 일어나고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몸도 헷갈아지고
0: 예.
3: 그렇게 무겁죠 몸도. 그리고 이 투골팬은 저는 경추 뭐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하고 급소도 맞고 기름 주사도 맞고 첨약도 얼마 썼는데 모릅니다.
0: 그리고
3: 붙이는 고약은 얼마 썼는데 모릅니다.
0: 예.
3: 그런 게 아이덱이다. 위장 세게 합대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투골패를 먹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하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아프던 몸이 가쨌단 말이에요. 몸이
0: 그렇죠.
3: 가까워지고
0: 바로 예. 그렇습니다.
3: 그래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더구나 몸이 헷갑아지니까 그저 처음 그만 그래 개거나 옮기던 게 헷갑아지니까 제일 좋은 게 그게입니다. 그래, 그렇죠. 운동도 못하던 게 운동할까?

0: 맞았습니까? 그래 이래서 할 때 좋을지 이것도 또 드물자니까 그래 두 가지 받아서 계속 쓰자 그랬네.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많아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백자반 구멍에다 투월테 이 제품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 좋지만 해도 각각 쓰며 각각으로서 효과를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문의하자고 합니다.
1: 예, 말씀하세요.
3: 담양에 시루가 있고 간에 물집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된다.
1: 예, 그런데 백자방 구박에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시루가 하나는 예. 간에 시루가 이제 났다 했습니까?
3: 담낭의
1: 시로가 났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간에 물질이 있다. 아, 예, 예, 예. 이게 백자반 구박에 쓰게 되면 이게 주약에 그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집이 생기거나 시로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모두 간 그리고 그 콩팥이 조화가 제대로 잘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오행학설에서 간은 그 목이요 그리고 콩팥은 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에 물이 제대로 잘 이게 배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배합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반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황정이나 성분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품 자체를 한 100일 동안 쓰는 과정이게 되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게 돼 있고 보통 한 반년, 1년 견지하시게 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백자반 구박에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서 고온 처리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그러니까 이 약 힘이 아주 세다는 걸 말합니다. 100근을 농축해서 한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복용하심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드시기도 편리하고 약 힘이 세고 주무시기 전에 복용하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과정에서 모든 낮에 일하던 피를 간에서 저축해서 해독하고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박액에 속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저도 백자반 구박액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백자반 구박액을 구박했는데 이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구박해보고.
1: 예, 예. 그렇죠.
0: 다른 약과 다릅니다.
1: 약 힘이 예. 셉니다. 결국 효과가. 예. 약. 예. 아주 우수합니다.
0: 한 번만 자기 전에 직전에 그랬는데 예. 이게 더 하루에 세 번 먹는 약 보고 더 효과가 더 셉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자리에 나고 예. 계세요. 예.
0: 저는 어쨌든지 노래네 나무가 그런지 어디나 아야픈데 없습니다. 예.
1: 그게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노래네 들어서게 되면 나이가 병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정상 대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예.
0: 그렇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고 머리가 힘하고 예 기억력도 바로 저 무수고 가져갔다도 뭐 가져가는 거 안 세서고 있고 이래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다리도 아프고 어쨌든지 소변도 자꾸 어디까지 여러 년에만 노는 데 그런지 한 가지 되게 늙을까 또 떼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백성포교 외국 구별한 개가 어느 5달 다 됐습니다.
1: 예.
0: 그게 그러니까 복용한 결과가 여러 년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0: 예, 첫째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게 지금 제대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니까 예, 기운이 납니다. 밥은 먹을까.
1: 그렇죠. 예. 예.
0: 예. 기라고 경.

0: 기억도 돌아섰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어디다 뒀는 간에 찾고 그랬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인사감을 샀습니다.
1: 예, 예, 예, 그렇죠. 기억이 좋아지죠. 뇌세포가 살아나게 되어 있으니까. 예. 무엇 때문에 뇌세포에다서 충분하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공급이 따라가게 되니까 매개 세포마다 영양공급이 따라가야만이 기억세포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소변도 그렇게 샀던 게 지금은 보통 안 보입니다. 물만 먹음도 보이고.
1: 예, 예. 예. 너무 정상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개운하고 거뿐하고 정신합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리고 다리도 아파 청계를 이게 할머니 여기 와서 그러던 게 예. 이게 뭐 약을 뭐 이거 약을 구박할까 예. 부승계 내리면 다리가 가벼워진다.
1: 이게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성분이 제하소하고 인양호라 성분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충기를 얻을 때 영호라고 걸기도 매우 허랍니다. 지금 이전 보고 많이 더 걸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이렇게 됐다 구별하고 예, 논란의 100년도 다
1: 장수 제품으로.
0: 예. 장수 제품 때그런지 영호가 정말 여러 면으로 하루하루 하나씩 더 나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럼요.
0: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 이 백자 구보하고 아무래도 계속 논란에 구보해야 되죠.
1: 아, 그렇죠. 예, 예.
0: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예.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3: 저는 이 투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아, 저는 걸린 지도라고 약도, 당고 약은 막 오래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1: 예.
3: 예.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랬거나, 예, 이만합니다.
1: 예.
3: 그런데, 그래도, 예, 완전하지는, 많이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걸자무에, 무릎에서 때가 꽤 어긴한 것처럼 막 그것도 비비는 것처럼 수심에 아파서 통쇠 나서 그거 흔들어 놓고서 앉아서 또 살랑살랑 걸었습니다.
1: 네.
3: 아, 그리고 앉을 때나 일어날 때 딱 그 무릎이 아파서 아 대고 일어나고 대고 앉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게 이 턱을 데렸으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다른 약보다 이 약은 위를 도우면서 효과가 빠릅니다. 다리에 힘이 오면서 다리에 힘이 오니까 발이 제대로 나갑니다.
1: 아, 그렇죠.
3: 예.
1: 예.
3: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지금 효과를 봤어요. 원하는 게 별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 앞이나 나갔는데 지금은 근처에 약방이란 다닙니다.
1: 아, 그 정도는 필수인데 평소에 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지금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3: 예. 이 약은 먹고 바르니까 효과가 영 빠릅니다. 진통도 되고 효과도 잘 됩니다.
1: 예.
3: 그래서 저는 약을 많이 썼지만 이 약이 먹은 뒤에서 제일 좋으니까 이 약으로 마지막을 그냥 계속 쓰려야 된다.
1: 그렇게 하죠.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야.

0: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 특허까지 받는 증서까지 받자 하게 되면 아주 우수한 산자병원 같은 데서 몇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발명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나이가 들면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렐러 구셀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격이 노화는 직접적으로서 우리가 뭐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영향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약방 같은데 자기 절로 이전에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 약방 같은데도 자기 절로 나갈 수 있고 어지간하게 이전에는 집에만 앉아 계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면 많이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앉은 걸음을 해서 여기 거리 이동하거나 집안에서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을 드시고 마음대로 섰다 앉았다 이게 편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실험 놓고 쓰시게 되면 여기 잘리허라는 게 있습니다. ZLA다설이 여기에 문자가 쭉 그 아랍어야 숫자하고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실험 놓고 쓰게 되면 저희들 발명 특허라면 정말 발명 특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복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요한 성분은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그러니까 칭펑텅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활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이 잘 소통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동통으로 전달될 때게 되며 경락이 소통되지 않고 막혔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제일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첫 구절에 풍한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절병과 더불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은 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아주 보통 관절염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계통을 남들이 나를 파괴하는 면역 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걸로 오해해갖고 자기 절로 자기 볼을 치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병은 관절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심각하게 그 관절 마디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중간 마디 두 번째 마디가 뚝뚝 빼져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어려운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인데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병을 치료해주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넣고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쓰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은 위를 상해서 꼼짝 못하는데 먹다도 버리고 돈을 뭐 버리는 격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속으로부터 겉으로 구멍약, 겉으로부터 속으로 바르고 마사지해 주는 약, 이렇게 결부된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일단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 경추, 요추, 그리고 요추간만 탈출, 혹은 요추간 협착, 그리고 어깨, 무릎, 그리고 발목, 어느 손목, 손가락 마디마다 아파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주먹을 꼭 쥘 수 없던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고 주먹을 꼭 쥘 수 있게끔 회복을 가져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 하게 되면 믿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관절에서 관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친구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결과를 얻으며 알차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귀찮아하고 미루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저금통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홍시란 붉고 말랑말랑하게 무르익은 감으로 연시라고도 합니다. 잘 익은 홍시는 감나무에 올라가 직접 따거나 기다란 장대로 따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홍시가 입안으로 쏙 떨어져 줄까요? 이 속담은 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나 성과만 바라는 태도를 경계해 이르는 말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요행만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네, 노래를 잘 부르려면 연습을 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건 저절로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뭔가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직접 해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자, 다음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듯 이라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은 게으른 사람이 그릴

읽기가 싫어서 책장만 뒤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의 분량을 헤아리기만 하거나 그 일에서 벗어날 공리만 하는 것을 비호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숙제를 할 때 느릿느릿 대충 쓰여 끝내기만 하고 품질을 신경 쓰지 않거나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훑어보고 사고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거나 또 청소할 때도 대충 마무리해서 검사만 통과하려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은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성장도 얻지 못합니다. 때문에 공부든 일이든 허울 뿐인 노력과 태만한 태도는 금물이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모든 노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해 먹는 데는 감돌이, 일에는 배돌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감돌이는 어떤 사소한 비익을 보고 살살 감돌아드는 사람을 말하고 배돌이는 일을 하는데 한 대 어울리지 않고 따로 배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속담은 먹는 자리는 빠지지 않으면서 일하는 자리는 꾀를 부려서 요리조리 살살 피하는 사람을 비웃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좋아하고 수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놀이와 여가에는 적극적이면서 학습과제, 학급청소, 임무는 피하려 핑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우수한 성적과 성장은 하루하루 꾸준한 노력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추구하고 실천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결국 게으름에 발목이 잡혀 주변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놀이는 적당히 즐기고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안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 한우 성구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既不收柴,又不下米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도 지피지 않고 쌀도 안 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덕을 보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새로운 기능을 익히며 더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 큰 꿈을 품고도 정작 행동하지 않고 꾸준히 축적하지 않는다면 모든 꿈은 공상에 그치고 맙니다. 노력 없는 꿈은 허상일 뿐 발걸음을 내딛고 실천해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坐想其成이라는 성구를 볼게요. 앉을 좌, 누릴 향, 그 기, 이룰 성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며 남이 얻은 성과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조별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자신만 편히 앉아서 결과만 누리려 하거나 단체 노동에서 남의 수고에 기대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성구가 말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힘으로 얻은 성과는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실만이 진정한 값진 성과죠. 不劳而获라는 성구를 볼까요? 안일 보, 수고로울 로, 말 이을 이, 얻을 회계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일하지 않고 리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노동 성과를 점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서 숙제를 베끼거나 시험에서 유행을 바라고 생활에서도 일을 대충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란 것이 바로 이 성구가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네, 세상에는 공짜 성과가 없습니다. 한 알의 열매도 땀 흘린 노력이 있어야 맺히는 법이죠. 잠시 편하게 얻은 결과는 오래가지 않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실력과 성장은 평생 자신의 것이 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숲속으로 와요를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일깨워주는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게으름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고 부지런함은 모든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지식을 쌓고 습관을 기르는 황금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으며 남의 성과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멋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분명 멋진 성과를 얻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참말 재미나 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교실에 울려요 곱게 울려요, 쿵자쿵자 쿵자자 높이 울려요. 야야야 재미난다야, 야야야 재미난다야. 음악유희 라라라, 음악유희 라라라, 참말 재미나 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보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이런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오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돌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주입으로 왔다.
1: 보고드립니다. 团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이 빠졌지?
2: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0: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1: 배상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1: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강물에 들었었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래는 어떻게 얼굴을 돌고 다니겠습니까?
0: 그는 고개를 숙였다.
1: 동지는 전년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0: 한동정이 눈을 부릅떴다.
1: 괜찮습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때가 되면 불연장, 일패장이 모두 해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는 때가 되면이라고 말을 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얼른 결심이 안 서는지 과단한 한동정도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악기는 부하 강부를 내보내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어서인 듯하였다. 황서도 团장을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1: 团장 동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결점을 굳혔습니다.
0: 황소가 눈짓을 하자 한동정은 그제야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1: 좋습니다. 가세요. 사람 참...
0: 그러더니 허위병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1: 왕동지, 냇물통 좀 주지.
0: 허위병은 몸에서 묵직한 군용 물통을 벗어 건네주었다. 한동정은 물통을 받아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씩 웃었다.
1: 이건 내가 옆행에 있는 술집에서 산 건데 아직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1935년 양력설이고 또 동지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니 내가 한턱 내지. 자, 다들 내 술잔 한 잔씩 받으세요.
0: 김우래가 먼저 범랑 한 그릇을 꺼내들자 다른 전사들도 주섬주섬 술잔으로 삼을 만한 그릇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동정이 술병을 들고 다가가 보니 양미귀였다.
1: 누군가 했더니 조선사령이구만. 동지도 가고 싶습니까?
2: 뗏목은 10개쯤 엮어 놓았으니 넉넉할 겁니다.
0: 양미귀가 웃으며 말했다.
1: 배를 만드는 일도 그렇지만 졌는데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요.
3: 그런데 동지의 밥그릇은 어째습니까?
1: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0: 양미기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1: 제가 집을 떠날 때 얘야, 오입하지 말고 도박판에 끼지 말고 술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바보같이.
0: 한동정이 군용 물통을 들고는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3: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제법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겨울 강물이 사람뼈 에이는 건 왜 물읍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 매운맛은 내가 알지요. 오전에 그 여덟 전사가 술만 좀 마셨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0: 한동정은 눈시울을 붉히고

0: 달병을 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어서 따르게. 정치비원은 출정을 하기도 전에 전사들의 사기를 꺾을까봐 한 동작의 말허리를 끊고 밥그릇을 내밀었다. 나 좀 주게. 한 동작은 차례로 전사들의 밥그릇에 술을 따라주었다. 그러더니 자기도 반 그릇쯤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밀어 보이고는 죽 들이켰다. 괴조가 가난한 고장이긴 해도 술은 정말 잘 빚는단 말이요. 어? 한동전 순식간에 얼굴이 불기태지였다. 우리 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요. 뭐 전사 전군단에 소문이 파다할 겁니다. 그런데 다들 내가 왜 술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광부로 일할 때 버릇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석탄을 캐려면은 갱에 들어가 밧줄을 어깨에 메고 알몸으로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지요. 자, 시간이 되지 않았나? 황소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서 강으로 갑시다. 사람들은 뗏목을 메고 산비탈을 따라 강가로 갔다. 한동정과 김우래가 뒤에서 걸었다. 산길이 미끄러워 빨리 갈 수가 없었다.
1: 김우래!
0: 반장이 부르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멈추었다.
1: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닥치든 침착해야 돼요. 무작정 덤비지 말고. 넷, 한동동지!
0: 김우래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1: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2: 동지는 강서 홍국 사람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2: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우리 삼행제는 다 홍군에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제가 입대할 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셋째는 아쉬워하셨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거 봐요. 그런 걸 제가 억지로 설득을 해서 입대시키는 바람에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0: 강물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한동전, 김우래의 마지막 몇 마디는 똑똑히 듣지를 못했다. 그들은 벌써 골짜기를 다 내려가 사람들이 호랑이 굴이라고 부르는 곳에 닿았다. 강물이 세차게 굴벽을 두드리는 곳에서는 마치 북소리 같기도 하고 낮게 깔린 우레소리 같기도 한 물소리가 났다. 전사들은 마을 사람들이 배를 띄울 만한 곳이라고 귀띔해준 곳에 뗏목을 띄웠다.
1: 기슭에 올라가면 꼭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0: 한동정이 손나팔을 만들어가며 힘껏 외치었다.
1: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황소도 소리를 쳤다.
1: 지휘관 동지들 맘 놓으십시오.
0: 김우래와 전사들이 뗏목 위에서 대답했다. 노젓는 소리가 얼마쯤 들려왔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삽시간에 모든 것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직 바람소리와 세찬 물결 소리만 남았다. 한동정에게는 한없이 애타는 밤이었다. 기물에 들어 반대쪽 강기슭에 닿게 되면 손전등을 깜빡이라고 미리 말해주었지만 한 시간, 두 시간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강기슭을 애타게 바라보았지만 그저 깜깜하기만 하였다. 자정이 되면서 오싹한 추위가 몰려왔다. 짖는 가비에 옷이 푹 젖어 몸이 푸르르 떨리었다. 기어이 탈이 났나 보군. 여덟 사람이 또 잘못됐어. 한동정은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김우래를 괜히 보냈구나 후회스러워했다. 그렇다면 새벽에 하기로 한

공격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새벽 1시쯤 본부에서는 동이 트면은 설악과 주훈원이 이끄는 추격 부대가 계속 뒤쫓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보내왔다. 한동정과 황소는 결단을 내렸다. 작전대로 일령을 돌격대로 삼아 어둠 속에서 뗏목 외선계를 강기슭으로 옮기었다. 날이 희부하게 밝아오면서 검푸른 강물이 어렴풋이 보이자 중기관총, 경기관총들이 어무 사격을 부부했다. 홍군 전사들은 뗏목에 뛰어올라 강물을 가르며 전진했다.

뗏목들이 강 한가운데를 넘어서자 한동정이 흥분해서 외치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힘을 내세요. 맨 앞에서 달리던 뗏목이 강기슭에서 50m도 안 되는 곳에 이르렀다. 금세 반대쪽이 따뜻한 기세였다. 그런데 한동지, 적들이 왜 저 아래로 총을 쏘아 대는 거지? 황소가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턱거리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래 대고 총을 쏘다니. 아무래도 벼락 아래 사람이 있나 보군. 한동정이 망원경을 받아들었다. 적들이 정말 벼락 아래쪽으로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 틈을 타 뗏목이 강기슭에 이르렀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아침빛을 뚫고 삽시간에 적의 진지 돌레에서 수리탄이 터지며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적들은 정신없이 참호를 뛰어나와 산 꼭대기로 도망치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쭉 늘어선 뜨끌나무 가장자리를 따라 부지런히 쫓아갔다. 뒤따르는 부대가 곧 강기슭에 닿았다. 그 뒤로도 자그마한 뗏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대편 강기슭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한동정은 막 떠내려가는 뗏목에 아직 자리가 남은 것을 보더니 정치위원을 툭 치며 말했다. 황동지, 여기를 좀 맡아주게. 나는 가봐야겠네. 황소가 미처 붙잡기도 전에 그는 뗏목에 뛰어올랐다. 호위병과 참모도 같이 올라탔다. 황동지, 적들의 반격을 조심해야 하네. 잊지 말고 지원사격을 해주게. 그는 뱃머리에 서서 손을 쳐며 소리를 쳤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황소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뱃목은 어느새 검푸른 안개비가 자욱한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0: 전투는 생각 밖으로 빨리 끝났다. 한동정이 기슭에 올랐을 때는 홍군이 벌써 적들의 주요 진지를 점령한 뒤였다. 한동정 일행이 한결 여유롭게 산허리 푸른 벽돌로 쌓은 사격진지 앞을 지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었다. 자창을 든 김우래와 이련 전사들이 포로 수십 명을 사로잡아 사격진지의 문으로 나오고 있었다. 한동정이 놀라며 물었다. 김우래, 이 사람 도대체 어찌된 반인가요?
1: 보고드립니다, 단장동지. 어젯밤 강을 걸었지만은 적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산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2: 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1: 손전등을 붉은 천으로 감아 한번 돌리는데 고척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곡괭이로 뭘 파는 소리가 쨍강쨍강 나는 바람에 더 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2: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속만 태웠댔습니다.
0: 한동정은 김우래의 가슴을 툭 쳤다.
2: 우린 동지들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조물애가 으쓱한 얼굴로 씩 웃었다. 곁에선 양미기도 몸에 총 여러 자루를 걸머쥔 채 싱글벙글거렸다. 덩치 어제 내가 따라준 술이 힘을 좀 썼지요? 그럼요. 양미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사들은요 말똥구리가 똥 굴릴 때처럼 서로 꼭 끼안고 밤을 샜습니다. 그 술이 안 했더라면요 아마 동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도로들은 저마다 얼굴이 누렇고 깨져죄했다. 다들 회색 군복에 각반을 차고 대나무로 짠 배낭을 지고 대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몇 사람한테 보로를 맡기고 어서 영장대로 적을 뒤쫓으라 하세요. 옛! 김우래는 몇 사람을 남겨놓고 사창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 한동정이 강기한 나루터 동쪽 기슭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있었다. 공병련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의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 노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동지들입니다. 적이 쏜 대포알이 머리에만 안 떨어지면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애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용정에서 노동자로도 있었고 집처에도 내려갔었고 후엔 또 예, 상해도 가서 예, 생활하면서 문학창작을 펼친 남경희 시인을 소개를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경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남경희 시인은 예, 1956년 11월에 용정 길승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 69년까지 용정실험수학교를 다녔고 1969년 3월부터 1974년 장안공사 부암 대대 당시 그 장안진도 용정현에 속했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그 후에 용정회와 용정일중 다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용정 동승용공사 인합할 때 또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가서 집초생활 3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1978년에 용정 고무공장에서 쭉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두의 유치원 교원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상해 화동중학교 임직원, 그리고 후에 또 연변이 돌아온 다음에 시조협회도 가입하고, 그리고 천혜작은 연변일보의 시조를 발표한 그런 작품인데, 단연간 연변일보, 흥영광신문 등 간행물의 수십편의 시조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남경희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야 상해에서 연변에 왔어요. 일하고 돈 버느라 언제 글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때 말하면 아주 대단한 대학 졸업생이었고 일본 유학도 다녀온 분이라 집에 책들이 많아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고 마반산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이 제 글을 읽어주고 해서 좀 글쓰는 데 흥취가 있던 차라 우연히 민속원을 돌면서 밖에 빨래줄 같은 줄에 시조를 써서 가득 붙인 것을 보고 찾아 들어가 뭘 하는 곳인가 물어보니 시조창을 하는 협회라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자유가 많았지만 의미 없이 너무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우연히 공부방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삼장육구 기승전결의 오르내림 법도 배우면서 쉬울 것만 같던 길을 걸었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지의 한획 정성을 쌓는 기묘한 시간은 어느새 내 영혼의 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조라는 극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결을 따라 글자들을 놀이하듯 엮어내는 순간 육체의 해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공백이 오히려 찬란한 새벽이 려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시조가 연변일보에 발표되던 날 그 기쁨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쓰기에 푹 빠져 하루하루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늦깎이로 문학이란 이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더욱 젊게 살면서 이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 세계가 한 차원 더 값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충전이 나날 수련이 나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이제부터 남경희 시인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절벽에 핀 꽃입니다.
2: 절벽에 핀 꽃, 남경희. 바위 틈새

호독을 입에 물고 아련히 곱게 피었네. 땡볕에도 강한 바람이 시련해도 도도히 서 있네. 보기만 하는데도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서 꽃송이로 피웠느냐. 누군가는 그 모습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죽이고 피어나는 한 딸기 울보짖음이다.

0: 이 시인이 지금 평범한 들판이나 언덕에 핀 꽃이 아니라 꽃을 바위 틈새에 피워놓고 풀어내려갑니다. 그것도 이 바위 틈새에 피어난 고독을 입에 문 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이 바위 틈새에서 그것도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서 있는 꽃을 노래합니다. 보기만 하는데도 이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 꽃송이로 피어나 참말로의 그 절창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 죽이고 피어난 한떨기 울부짖음이다 라고 형상화하고 있는데 꽃이 꺼져가는 생명이 절망이 아니라 반대로 강하게 어여삐 피어 피타게 부르지는 생명이 울부짖음이요 또 마지막 그 터지는 생명이 강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읽는 이들도 경탄케 만드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70고개입니다.
2: 70고개 남경희. 마주친 70고개는 비바람 눈보라로 빚어낸 노을빛 자랑. 가는 세월 보낸 후 남은 아쉬움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멋 부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서리는 연유는 마음은 흥분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살한 자격 한껏 누려보련다. 흐르는 물 따라 차분히 이 몸 맡기고 서산의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구나.
0: 가는 세월 앞에 부대끼고 넘어지고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숨차게 살아왔구만 다시 가다듬고 보니 벌써 70곡에 올라선 겁니다. 인간 70이 고래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름다운 이 신성한 시창작의 꽃밭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황홀한 시 꽃동산을 시인은 그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다집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못 뿌려보자. 백발을 쓰다듬고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 저리자. 마음은 행복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자란 자격 한껏 누려보자. 예, 이제는 얼마 안 남은 한생이지만 서산의 그 고운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고개를 마주하고 아주 여유자적하고 흥연한 그 시인의 무르익은 심태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국밥집입니다.
2: 국밥집 남경희. 오늘은 오랜만에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에 왔다. 식당은 그대로다. 햇살이 테이블에 스며드는 자리. 밥상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공기 속에 남은 향

게 살며시 어젯날을 품고 있다. 그때 웃음소리가 그릇에 맴도는 듯 말소리는 없지만 모습이 보인다. 그리움이 앉아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머리에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난 추억을 먹고 있었다.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 다신 볼 수 없는 사람. 가끔 그리울 때 오고 싶은 사람.

0: 예, 이 신문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작중 주인공은 홀로 어떤 국밥집에 왔습니다. 헌데 이 국밥집은 예전에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입니다. 헌데 오늘은 홀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연유로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밥집안 여기저기에 그 사람과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물이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그래서 난 추억을 먹고 그리움을 먹고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끔이 그 사람이 그리울 때면 난 국밥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추억이 스며있는 그 사람 냄새가 가득 찬 나의 국밥집을 찾는 인간 냄새가 다분한 잔잔하지만 또 파문이 묻어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남경희. 장발과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나니 달빛의 예쁜 흰꽃 내 잠을 희롱하네. 향기가 없다 말어라. 내 마음만 설렌다.
2: 이 시는 시조인데, 이 시는 이 시조의 초장에서 장밖이 훤하니 서서히 깨어나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썼고, 중장에서는 밖이 온통으로 흰 눈꽃이 가득 내리는데 그 외에 달빛이 가득 비껴 내 잠을 희롱하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없는 눈꽃 향기가 내 마음에서는 가득 풍겨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걸 썼습니다. 시조가 아주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장박 풍경, 꿈자리, 잠, 달빛, 향기, 내 마음이 설렘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짧은 시조지만 미적인 표현이 잘 되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위입니다.

남경희.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간다. 새들도 저를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키네.

0: 예, 이 시조에서의 가장 유표한 포인트는 바로 뒤틀림없이 제 한자리만 굳건히 지켜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듬직하고 든든한 바위 그 천연을 홀로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위 위에 바람도 쉬어가고 등장해서의 기러기 떠난 자리는 가을의 대표적 리별 이미지입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떠나버린 빈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쉬운 추억뿐입니다. 이별과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푸르르던 여름나무의 잎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며 단순한 낙엽이 아닌 단풍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상실과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 즉 가을의 색깔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시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시조의 핵심은 이별과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1: 예. 예. 다음으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이테입니다.
2: 나이테 남경희. 내심을 안 보이는 둥그런 세상살이 침묵의 옷자락에 이마를 부벼볼지 주름진 추억 한 자락 테두리를 새기오.

이 시조는 전형적인 평시조인데 나이트는 나무가 자라면서 생기는 동심원 무늬로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이를 인간의 삶, 특히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 고리와 연결합니다. 이 시조의 핵심 정서는 회상과 체념,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

0: 지금 나이트는 곧 인생 자체. 겉으로는 평온하거나 무심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 부벼볼지 주름진 등의 표현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 새긴다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마무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긍정합니다. 부벼볼지라는 표현은 매우 감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얼굴을 무언가에 기대어 문지르는 행위에서 위안과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나이테라는 짧은 시조 속에 인생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이테를 둥근 세상살이로 그리고 추억의 테두리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이고 읽을수록 잔잔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는 세월입니다.
2: 가는 세월 남경희. 잡으려 손 내밀지 저리로 도망가네. 어제는 꿈이더니 오늘은 낙엽되네. 세월이 지는 저 노을 아픈 가슴 달래.

이 시도는 흘러가는 저 세월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잡으려 손 내밀어도 저만치 도망가듯 빨리도 뛰어갑니다. 나이를 내 먹다 보면 세월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다 같은 시간이겠지만 하루가 한 시간 같고 한 달이 한 주일 같고 한 해가 한 계절 같고 설을 쉰 지 얼마 안 된 뒤에 또 벌써 한 여름이고 한 여름이 차 있기도 전에 가을 단풍이 초겨울인 첫눈이 옵니다. 물론 예전보다 절주 빠른 세월인 것도 있겠지만 늙어갈수록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도 이 정장에서 말하다시피 저 붉게 익는 노을이 있어 어딘가 아픈 가슴 달래준다. 점점 더 붉게 흐드러지게 익어간 그 저녁 노을이 그냥 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죠. 참 이 인생 천리를 담아낸 느슨하면서도 짠한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부입니다.
1: 부부 남경희. 잡은 손 내 손인 듯 깨문이 아프다오. 여보라 부른 이름 입에서 익었는데 세월의 휜 등허리 서로 길을 맞추어

0: 이 시조는 참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관은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애정보다 친정이 더 많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손을 잡아봐도 이젠 큰 울림이나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으면 아무 감각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나지. 즉 나이 두 손 돼서 어느 한 손이 가시에 찔리거나 칼 같은데 뱀이 심장까지 짜릿하게 맞춰오는 그것과 마찬가지 도리라 할 수 있죠. 부부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조의 초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여부란 이름이 이젠 너무도 입에 익어의 이름처럼 쉽게 불려지고 정장에서는 또 이전에 흔치라던 님이 키도의 등허리 조금 구부니까 나와 비슷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 사랑의 깊은 감각을 다룬 훌륭한 시조라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대입니다.
2: 장독대 남경희. 깊은 숨 몰아쉬고 긴 세월 말이 없어 속내를 감췄으니 무표정 얼굴인데 햇살은 뜨락 한가득 여인 손길 기우어
0: 예, 장독대는 평소엔 늘 아무 말 없이 그 한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괴죠. 그리고 여인들이 손길이 햇살처럼 가득 그 주위를 물들입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장독대 주위에서 물들어가는 우리 민족 여성들이 숨은 로고를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장독에서 우러나는 장밋 고추조름이랑 그리고 간장이랑이 스며있는 그 내인들이 푹 익은 정을 노래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남경희 시인의 깊이 있고 은은한 시들과 시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우,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음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 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단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봉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봉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临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행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히 동원해 강제 배수를 진행하는 한편 인원을 조직해 쌓인 진흙과 모래, 락잎과 잔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규범적으로 경계선을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해 차가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 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临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봉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临시, 조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 방지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폭우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그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0: 고용소득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의림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만 2천여 가구의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그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 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길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통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챗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0: 석편진 성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더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대응을 가동하고 응급민병 위험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련속 작업 끝에 약 5천 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5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길참호단 관할구역 려경열차 운행이 질서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훈춘 도시간철도 경유 려경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경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주의 8일 44편, 주의 8일 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력의 흐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도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주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용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

0: 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언 제사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 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위치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중의 전주 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실시된 법률 법규를 알아본 후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 특집 당의 자기혁명을 논함이라는 주제로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학습 관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금방 7월이 들어선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래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일련의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외투자분야의 첫 번째 행정법규인 대외투자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개인 투자자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개인이 레드칩 구조를 통해 진행하는 귀경 투자 및 기타 형식의 주식이나 통제권을 얻기 위한 대외 직접 투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부, 세무총구, 국가의료보장국 등 5개 부문과 연합으로 초과연령 노동자의 기본권위 보장 잠정 방법을 출범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령 초과 노동자의 권익을 명확히 한 특별 규정으로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용 단위와 연령 초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보수,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위생, 산업재해 보장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게 됩니다.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영업허가증이 취소당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등 정부 부문의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 조례는 여러 가지 재심이 가능한 사항을 보충하고 명확했는데 행정기관에 의해 불신임 인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办公室은 6월 17일 디플로, 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류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플로, 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는데 본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 비약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이 펜타닐류, 합성, 간나비신류, 니친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아래 8가지 약품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의료보장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과 산재보험 약품 목록 및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 2025년의 통제 근거에 2025년 목록 조정에서 성공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베나루, 펩타이드 주사제, 만루트, 나트륨 캡슐 등 8가지 협의기간 내 단판약품에 대해 약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의 과도기를 부여하고 지난 6월 말 전까지 의료보험 기금은 원래 지불 기준에 따라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가 끝난 후 7월 1일부터 상술한 8가지 약품은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 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두 가지 강제성 국가표준 전동자동차 안전요구와 전동자동차용 동력 배터리 안전요구가 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전동자동차 안전 새 국가표준에는 원터치 전원 차단을 실현하는 장치를 명확히 하고 차량 하부 충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새로 추가했으며 정비 시 차단 장치 요구 등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배터리의 새 국가표준에는 열 확산 테스트의 기술적 요구 수정 및 테스트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7월 3일 국가인터넷정보办公室은 인터넷정보봉사관리방법 의견수렴용 개정조안과 관련해 재차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초안은 인터넷 정리정돈 실천과 결부해 인터넷 분야에서의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 명단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계정 사용 제한 기능을 보완하고 신규 사용자의 계정 등록을 금지하는 등 관리 조치를 증설하며 인터넷 안전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과의 접목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적 책임을 가해층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랍문제 따르면 인터넷 정보봉사 관리 방법은 200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인터넷 정보봉사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국가 인터넷 정보 办公실은 공원 및 정보하부, 공안부와 협력해 인터넷 정보봉사 관리 방법 의견 수렴용 개정 조안을 작성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후 개정된 인터넷 안전법 등 법률과 사회 대중들이 반영하는 의견에 근거해 국가 인터넷 정보 办公실은 관리 부문과 협력해 인터넷 정보봉사 관리 방법 의견 수렴용 개정 조언을 개정 보완하고 재차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여정.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특집으로 당의 자기 혁명을 로남이라는 주제로 습관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학습 관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정당만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명확한 인식과 확고한 의지를 유지해야 하며 당의 위대한 자기 혁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고 당이 부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분투라는 위대한 호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이 이끌어온 사회혁명은 새로운 려정이 들어섰으며 당의 자기혁명 역시 새로운 기상을 보여줘야 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더욱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당내에서 나타난 일련의 심각한 모순과 문제들의 직면에 당중앙은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네 가지 전면적 발전 전략 구도에 포함시켜 내부를 향해 수술칼을 들어 독을 제거했으며 강력한 약으로 병을 고치고 엄한 처벌로 혼란을 바로잡아 혁명적 단련 속에서 당을 더욱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10년간 갈고 닦아 얻은 역사적 성과를 깊이 있게 총괄하면서 전당이 항상 큰 정당만이 안고 있는 독특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명확한 인식과 확고한 의지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현재 처한 역사적 위치와 맡은 사명 그리고 직면한 복잡한 환경을 바탕으로 당의 근본 성격과 당정 형세의 변화를 깊이 파악하고 신시대 새로운 려정에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당은 막스주의 당 건설 이론의 지도 아래 민주 집중제 원칙에 따라 건설된 세계 최대 정당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장기간 집권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방대한 인원, 거대한 규모를 갖춘 만큼 큰 일을 해내고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 막대한 우위를 가졌지만 동시에 당을 다스리고 나라를 운행하는 데 여러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큰 난제들이 추가적인 연구와 해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의 위협은 위대하고도 험난하며 맡은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 어떤 일은 걷다 보니 왜 출발했는지 잊어버리고 공산주의라는 원대한 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리상을 잊어버리며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지 누구에게 의지하는지까지 잊어버려 결국 공산당원으로서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초심을 굳게 지키고 당의 리념, 신념, 목적을 견지하며 항상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힘쓰며 당과 인민 대중 간의 끈끈한 유대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시각각 사상과 의지를 통일하고 행동을 일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소규모 파벌이나 소그룹, 비밀결사 등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권력이 커진 후에도 쉽게 떨쳐내지 못하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의 단결과 통일을 해치고 당의 결속력과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사회 리익이 다원화되고 사상도 다양해지면서 당원 간부들의 관념과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견 문제와 엄중한 상황이 직면할 때마다 항상 한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전당이 당중앙 주변에 굳건히 뭉쳐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강력한 집중력과 높은 지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00년의 오랜 정당에 장기 집권하다 보면 사고의 관성과 행동의 타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일부 낡은 관념, 오래된 방식, 구태의연한 방법들이 쉽게 이어지고 계승되기 쉽습니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면서 간부들의 품질도 다양해지고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대에 발맞춰 과학적 집정, 민주적 집정, 법에 따른 집정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간부 대우에 존재하는 역량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새 시대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든든하고 실력이 출중하며 민족 부흥의 중임을 맡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다면 어떻게 시종일관 창업정신 태세를 유지해야 할까요? 수십 년간 집권하며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면서 적지 않은 당원 간부들은 생사의 고험을 겪어보지 못했고 엄격한 투쟁과 어려운 환경에서 단련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안일함과 향락에 빠지기 쉽고 의욕이 저하되며 진취적 태도를 잃기 쉽습니다. 또한 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성을 지닌 위대한 투쟁 앞에서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간관 분투와 분발하는 기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투쟁하고 능숙하게 싸우며 책임을 떠밀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힘다해 극복하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4.8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스스로의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요새도 내부로부터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큰 정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위대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집권 성과에 빛나는 외양에 가려 스스로의 부족함을 간과하고 자신의 문제를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의 혁명은 쉬워 보여도 자기 자신을 혁신하는 것은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항상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경험을 발전시키고 교훈을 얻으면서 세계 정세가 깊이 변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항상 시대의 앞장에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종일관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 생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당의 선진성을 약화시키고 순수성을 훼손하는 각종 요인들이 끊임없이 존재했으며 당의 건강을 해치는 온갖 병균들이 도처에 퍼졌습니다. 만약 이를 엄격히 방비하고 정기적으로 정치적 부정부패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문제가 심각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려와 경계의 의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인식하며 늘 자신을 성찰하고 개혁하는 견해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칼날을 내부로 향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영양을 보충하여 몸을 튼튼히 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병균을 박멸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상처를 회복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강한 당내 정치 문화를 가꾸고 당내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하며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이 언제나 변질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은 새 시대, 새 려정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건설이 새로운 형세와 요구에 맞춰 나가기 위해 반드시 뚫고 가야 할 난관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숭고한 사명, 앞으로의 길에서 맞닥뜨릴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심지어 격랑과 같은 중대한 도전, 그리고 오랫동안 존재해온 네 가지 시련과 네 가지 위험의 직면에 큰 정당만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이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건설이 언제나 계속되어야 하며 당의 자기 혁신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 인민의 행복, 안녕과 관련해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건설을 당의 장기적 전략이자 영원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림시 방편이나 일시적 조치라는 생각을 단호히 버리고 긴장감을 늦추고 쉬어가려거나 피로해 일을 기피하려는 심리를 확실히 극복하며 방향을 바꾸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지향적 태도를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철저한 자기혁신 정신을 발휘하며 언제나 전진의 신호를 울려 엄격한 기조와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의 위대한 자기혁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 려정에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려면 정치적 선도와 정치적 보장을 더욱 잘 발휘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더욱 잘 추진하기 위해 전당이 세 가지 필수 사항을 명심하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담당 의식을 격려하는 것을 토대로 더욱 강력한 지도력을 육성하고 더욱 광범위한 분투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스려 앞뒤를 살피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규칙을 세우며 기풍을 바로잡고 면역력을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 생태와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세 가지 구분을 견제하고 엄격한 관리와 따뜻한 배려를 결합하며 경례와 제약을 균형 있게 추진해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의 적극성, 자발성, 창의성을 더욱 잘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려정을 힘차게 나아가고 새 시대에 공헌하는 농후한 분위기와 활기찬 국면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혁명을 견지함으로써 당이 변질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을 잃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결코 어떠한 리익 집단, 권력 집단, 특권층의 리익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의회의 결의에서도 이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의도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분리하고 대립시키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자 전 당원들에게 누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지, 누구를 위해 리익을 추구하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더욱 각성하고 립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태똥 동지는 연안의 토굴집에서 첫 번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도록 해야만 정부가 방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의 분투를 거쳐 특히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 새로운 실천을 통해 우리 당은 두 번째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자기혁명입니다.

자기 혁명을 하는 용기는 우리 당이 다른 정당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모태똥 동지는 진지한 자기 비판의 유무가 우리와 다른 정당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독특한 정치적 품격 덕분에 우리 당은 100여 년간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섰으며 실수 이후에는 잘못을 바로잡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막수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정당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랜 세월의 시련에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사사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어떤 특수한 리익도 바라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자기 혁명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자 자신감의 바탕입니다. 오직 사심이 없기에 우리는 철저한 유물론적 정신에 입각해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리익 집단, 권력 집단, 특권층의 포위와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당 내부에서 이러한 집단, 단체 계층에 휘말린 사람들에게도 과감히 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위대한 이유는 착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코 잘못을 숨기거나 덮어 감추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며 스스로 혁신하는 용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 리념에서 진리를 견제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왔으며 대혁명 실패 이후 진덕수의 우경 기회주의적 오류를 시정했고 토지혁명 전쟁 시기 좌경 맹동주의적 오류와 좌경 모험주의적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연안 시기 왕명의 좌경 교조주의적 오류를 완전히 시정했습니다. 또 우리 당은 당내에 존재하는 사상적 불순, 정치적 불순, 조직적 불순, 작품적 불순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연안 정풍운동, 건국 초기의 정풍,

또한 우리 당은 부패를 단호히 처벌해왔으며 세종국 수립 초기 류청성과 장지선 등 사건을 처리한 것을 비롯해 개혁개방 이후 줄곧 당내의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부패 척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부패 방지와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당의 18차 전국대표 이후 우리 당은 전례없는 용기와 확고함으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실시했으며 자체 혁신을 위한 일련의 맞춤형 조치를 취했으며 당이 스스로 정화하고 보완하며 혁신하고 발전하는 제도적 규범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당의 이미지와 권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 사이의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중견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엄격함을 기본으로 감독, 규율 집행,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당원들이 혁명적 단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독특한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 중대한 처벌로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용기를 내어 호랑이를 잡고 파리를 때려잡으며 여우를 사냥함으로써 당과 국가, 군대 내부에 존재하던 심각한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우리 당은 10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당내외에서 국내외에서 찬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자기혁신 정신을 발행해야 하며 결코 격찬 속에서 자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칭찬에 현혹되지 않고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당원들은 항상 자기혁신 정신을 유지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착각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코 이미 엄하게 단속했으니 더 이상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적발된 중대 사건들을 보면 당의 기강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한순간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각급 당 지도자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전당의 사상, 조직, 작품, 청렴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와 스스로를 향해 수술칼을 드는 자각적으로 당의 자기 혁신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병이 생기면 즉시 치료하고 약을 먹어야 할 때는 꼭 복용하며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든 적시 행동에 나서야 하며 특히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조사하고 처리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해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창당 105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평안 속에서 위험을 예의주시하며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위대한 자기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이끌고 위대한 사회혁명을 통해 다시금 위대한 자기혁명을 촉진함으로써 당이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여정에서 언제나 강력한 지도 핵심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실시된 새로운 규정에 이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특집으로 당의 자기 혁명을 논함이라는 주제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학습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0: 식단에 맞춰 미녀 한 가락 불러보고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 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락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배우셨던 미녀거나 또 판소리도 좋습니다. 부르실 분들은 저희 생방송 실천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919333번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다양한 코너가 여러분

0: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노래따라 행복따라 코너에서는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다양한 또 노래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 코너는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껏 마음을 열고 부를 수 있는 시간,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굳이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인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또 가르쳐드리는 시간, 배우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네, 판소리를 배우면 정말 오, 이런 소리도 있었네 라고 감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그 딸꾹질 소리, 하품하는 소리도 다 들어가고요. 이런 소리도 다 판소리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배워보시면 정말 온갖 자연이 소리라는 것을 느껴보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함께 부르는 날이란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날이랑 다양한 날이랑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이랑 하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참 귀에 익숙한 노래이고 우리가 조선족의 대명사라고도 불릴 만큼 참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고요.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이런 다양한 코너들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도 참 많은 노래들을 또 많은 것들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노래 한번 하나 불러서 싶었다.
0: 자, 정 선생님은 어떤 노래 오늘 준비하셨어요?
1: 예, 고향벌에 무슨 꽃피

0: 내가 바로 살기던 내 고향이라네 내 고향이라네.
1: 네, 잘하셨어요. 여보세요?
0: 잘하기나 잘한 거 잘했다.
1: 그 마지막 부분이 좀 그 음을 다 잡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0: 조금.
1: 내가 바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이라네. 그렇죠? 예. 네. 그분에서 그 예전에도 방송할 배우실 때도 많은 분들이 이 음을 좀 잡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앞에서 장단을 잘 지켰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는 차분하게 장단에 맞추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까?
1: 네. 네. 항상 네. 반주곡을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떤 노래는 반주곡이 없으면 방법이 없죠?
0: 아, 이런 이중 연습한 노래는 반주곡이 다 없습니다.
1: 아, 괜찮아. 있습니다. 그 월요일에 배웠던 노래들은 반주곡이 있는데 좀 기간 없죠. 왜냐하면 염수원 가수의 노래라.
0: 이게 노래방기계 이전에 나온 노래방기계는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또
0: 여먼저 부른 그 뭔가 둥실둥실 살아보시든가 둥글둥글 살아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렇네요.
0: 방송을 하려는 게 없다.
1: 네.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이젠 장단에 맞추시는 것도 연습하시면 되죠.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0: 네,
1: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장거에만 맞춰서 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장단을 잘 타신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는 좀 급히 가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없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노래 하신 후에 또 부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전화를 미리 주시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이 노래는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으로 된 노래입니다. 이 참 좋은 날 이 노래를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단추로 가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참 좋은 날 가사도 너무 좋네요. 여보게 친구야 하늘도 푸르르고 산들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 내 고향의 산과들의 풍년노래 흥겹고 가는 곳마다 축제로세. 어깨춤이 절로 나네. 좋은 날 좋은 때 우리 함께 즐겨보세. 좋은 세상 좋은 세월 웃으면서 살아보세. 이것이 1절 가사 말이고요. 2절 가사는 여보게 친구야 달빛도 은은하고 시원한 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 도시마다 시골마다 웃음소리 넘쳐나고 새 희망이 솟구치네. 흥타령이 절로 나네. 좋은 날 좋은 때 우리 함께 즐겨보세. 좋은 세상 좋은 세월 웃으면서 살아보세. 네, 이 노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은 안땅 장단이고요. 그리고 음역대도 딱 안성맞춤하게 우리 대중들이 부르기에 좋은 눈높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자랑찬 또 긍지감으로 이 노래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변은 정말 가는 곳마다 축제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며 그리고 날로 번영 발전하는 연변, 이 모든 것들은 노래와 참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참 좋은 날 이 노래 배우실 때는 처음에 반박자 쉬는 부분이 있어요. 콩 여보게 네, 이 부분 아마 처음에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파다 보면은 청취자분들이 대중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박자 쉬는 부분. 콩 여보게
1: 친구야.
0: 네. 친구야에서 또 반박자 쉬죠.

0: 평소 살아보세.
1: 네, 반박자시 쉬는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 좀 지키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반드시 반박자 쉬는 부분이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박자 쉬고요. 여보.

0: 네, 참 좋은 날 들어갈 때 콩. 여보게 해. 그 다음 또 반박자 쉬고요. 친구야. 쉬는 부분도 다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쉬는 부분을 박자에 아예 안 속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장난이 안 되겠죠?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미다 선생님.
0: 오늘 늦으셨네요.
1: 아니, 저기 뭡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부르시라고, 그래고 누에
0: 아,
1: 지금까지
0: 시간
1: 뭐그
0: 들였네.
1: 상태가 예, 좀 좋지 않아서 예. 그것들이 뚜껑만 있으리서는 사다가 소리 지금,
0: 네.
1: 저기 뭡니까?
0: 목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1: 번주 아리랑을 예, 제가.
0: 번조아리랑.
1: 예.
0: 네.
1: 아, 이, 짜이, 그, 저, 배꼽 타령은 어째 잘안 됐대요.
0: 벽꽃 타령이 아직도 안 돼요?
1: 아니.

0: 됩니다.
1: 어느 부분이 안 됩니까?
0: 그리고 탈인이고 저기 뭡니까? 죄송해요. 내 이거
1: 네.
0: 기다려 부르지 않아서
1: 괜찮아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짚어 드릴게요. 안 되는 부분 해결하고 가셔야죠.
0: 그냥 먼저 아리랑 걸 부르지 말고
1: 부르기 전에 배꼽 타령 먼저 하세요. 두껍 다 하세요. 그냥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요. 그냥 낮은 소리로 흥얼거려 보세요.
0: 예.
1: 네.
0: 7월의 꽃무리에 평강벌을 물들이는 낭만의 계절벼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가을이랑 그리랑 긍겨운 멜로디 얼씨구
1: 단따다라다단따
0: 아리라 그리라 이 꽃다리니 들러 나오

0: 지금은 다, 다 잘 하셨어요. 근데 그 예.
1: 마지막에
0: 이 부분
1: 행복터랑이 들러
0: 나오 예.
1: 절로 나오 이랬습니까?
0: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나오가 한음이에요.
1: 나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평이 됩니다. 예?
0: 행복 타령이 같은 음이고 행복 복부터 타령이까지 그냥 같은 음이에요. 그리고 예. 행복 타령이 절로 그다음 나오는 같은 나오. 음이에요. 나오 네. 잘하셨어요. 앞부분 괜찮아요. 그리고 굳이 또 짚어드린다면 이게 방금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쉬는 부분에 박자를 좀 지키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콩 우리의 소망도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쉬는 부분.
1: 아, 그렇구나.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잘못 배우면 그러면은 배우자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0: 그렇죠. 작곡가가 이 부분을 쉬지 말고 차라리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에서 이러면 호흡이 딸려서
1: 예.
0: 한 박자를 쉬라고 넣은 거예요.
1: 예.
0: 안 쉬면 여러분 호흡이 한 호흡이 다 못 가잖아요.
1: 예.
0: 네, 작곡가가 이걸 작곡할 때는 그만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호흡이 딸리거든요. 그리고 예. 아리랑 스리랑 쿵 흥겨운 쿵도 쉬는 부분이에요. 쿵 흥겨운 멜로디 예. 예. 이 부분에 또 있죠. 얼시구 절시구 쿵 한 박자 쉬어야 합니다. 콩 행복의 닐리리
1: 네. 노래는 이건 재밌는데
0: 잘하셨어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1: 예.
0: 번주아리랑 해보실까요?
1: 아.
0: 네. 번주아리랑
1: 번주아리랑 저기 게임은 이제 저기
0: 네.

0: 너무 빨리 가셨어요.
1: 네. 빠릅니까?
0: 네, 속도가 좀 빨랐죠?
1: 예. 네. 그래서 3박 자면 되는 거.
0: 아. 네.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네.
1: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그래서 칭찬을 해주셔서
0: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해야죠. 아리랑, 네. 예, 사실 아리랑이 그 부르기가 다들 어려워하세요.
1: 예. 네. 어쨌든 선생님, 이거, 이 여성도 지내보니까, 예, 이 노래가, 예, 건강 비결이 맞습니다. 이 노래가, 예, 나도 요새 좀 이렇게, 조금 어둠이 불편한지 노래가 잘 나가지 않겠구먼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말하는 것도, 예, 어쨌든 이렇게 좀 힘이 없고 이랬는데, 네. 그래도 오늘의 노래를 부르니까, 나, 예.
0: 에너지가. 다시 할 길을 찾았죠. 예. 예. 그래서 방금 그 참 좋은 날 있잖아요. 예. 시원한 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요.
1: 예.
0: 예. 뭐 노래 부르면 이제 온 세상 노래하면서 살아야지. 예. 이런 예.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되다가도 노래를 부르시면 기분이 금방 밝아지잖아요.
1: 예.
0: 노래는 활력을 예. 주는 존재입니다. 네.
1: 선생님, 예. 어미란 선생님, 정말, 어전에 10년 넘게 이렇게 참가하는데, 너무 고맙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 노래가 있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0: 노래는 김 여사님의 인생이에요.
1: 네. 네.
0: 정말.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1: 예, 노래 부를 네. 수 있다는 것이.
0: 그럼요.
1: 정말. 예, 행복하고, 내가 이만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 그럼요. 그리고 예. 또 12여 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1: 예,
0: 또.
1: 선생님, 네. 선생님께 우리 너무 고맙죠.
0: 네.
1: 어미다 선생님 정말 고맙고 선생님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 프로에 다 참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단소리도 예. 배우시고요. 아리랑도
1: 예,
0: 배우셔요.
1: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예.
0: 네. 자 오늘은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김 여사님처럼 다른 분한테 배려해서 아이 다른 분이 노래 좀 많이 하시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 좋은 날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제가 들려드리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체크해드렸는데요. 이 노래처럼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어미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2: 예, 노래 한 곡 부르다가 또 찾아왔습니다.
0: 그럼요. 잘 오셨어요.
2: 예. 네. 오늘에는 좀 어찌나 참가 아이하자 하고 나가 반서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예, 좀 맥이 없어서 아이하자 한 게
0: 그러셨어요.
2: 예, 네. 예,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있을 때 그래.
0: 그럼요.
2: 또 어미란 선생님도 섭섭해할 거 참가했습니다.
0: 섭섭하죠. 오늘따라 예. 여러분들은 뭔 혹시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죠?
2: 네.
0: 또 여러분 목소리를 못 들으면 혹시 어디 또 아프시지 않나 이런
2: 그렇지요.
0: 걱정도 네. 하게 되죠. 네. 자
2: 부른다 예.
0: 부르세요. 네.
2: 네 농부가 예. 네, 농부가 노래 농부가
0: 오 농부가
2: 한번 불러보자. 네. 한번 불러주세요.
0: 네네네.
2: 예 부른다 예.
0: 네.

0: 아, 끝이야? 나.
1: 어우, 잘하셨어. 야, 이 자습을 이렇게 잘하셨나요?
0: 아, 내가 잘하시다, 박수 치니까.
1: 네, 어우, 잘하셨어. 잘하셨으니까 네. 박수 치야죠.
0: 너무 잘하셨다. 예, 아유, 생각합니다.
1: 지금 중간에 휴식도 네. 못 하시고 지금 부르셨잖아요.
0: 네. 네. 왔습니다. 예.
1: 네.
0: 하다가다 이래서 부르셨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끼어들 사이가 없더라고요.
0: 짧게 그만가. 그러니까 네. 괜찮고, 예.
1: 네.
0: 그, 진짜 아니라면 그건 너무 길어가서 소리.
1: 네,
0: 육절까지 부를 때 있겠지요.
1: 그럼요. 육절까지, 네. 육절까지 하실 때.
0: 그 부르기 전에 오늘 선생님 사절까지 부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뭘까 그 반수를 해주면 언니.
1: 아, 아리, 아, 아리랑 해지 해야죠.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아유, 항상
0: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 건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너무 잘 부르셨어요. 이 농부가를 혼자서 또 자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윤 여사님 같은 경우는 남도 민요 판소리도 엄청 지금 잘 부르고 계세요. 자, 오늘 참여하신 정선생님, 김 여사님 다 저희 민요 광장에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팬들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한 주마다 또 기대가 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분들 또 어떤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셨는지요. 건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문안 안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굳이 아,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뭐 소식을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저희가 한 주 동안 한 번씩 만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부를 하고 싶죠. 건강하게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도 어떤 별탈 없이 잘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천재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

0: 오리라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오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돌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집으로 왔다.
1: 보고드립니다. 团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이 빠졌지?
2: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0: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1: 배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1: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강물에 들었었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연은 어떻게 얼굴을 돌고 다니겠습니까?
0: 그는 고개를 숙였다.
1: 동지는 전년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0: 한동정이 눈을 부릅떴다.
1: 괜찮습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때가 되면은 불연장, 일패장이 모두 해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는 때가 되면이라고 말을 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얼른 결심이 안 서는지 과단한 한동정도 쉽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끼는 부하 강부를 내보내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어서인 듯하였다. 황서도 탄장을 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1: 단장 동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결점을 굳혔습니다.
0: 황소가 눈짓을 하자 한동정은 그제야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1: 좋습니다. 가세요. 사람 참.
0: 그러더니 허위병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1: 왕동지, 내물통 좀 주지.
0: 허위병은 몸에서 묵직한 군용 물통을 벗어 건네주었다. 한동정은 물통을 받아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씩 웃었다.
1: 이건 내가 여평에 있는 술집에서 산 건데 아직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1935년 양력설이고 또 동지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니 내가 한턱 내지. 자, 다들 내 술잔.

0: 한 잔씩 받으세요. 김우래가 먼저 범랑 한 그릇을 꺼내들자 다른 전사들도 주섬주섬 술잔으로 삼을 만한 그릇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동정이 술병을 들고 다가가 보니 양미귀였다. 누군가 했더니 조선사령이구만. 동지도 가고 싶습니까? 대목은 10개쯤 엮어 놓았으니 넉넉할 겁니다. 양미귀가 웃으며 말했다. 배를 만드는 일도 그렇지만 졌는데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동지 밥그릇은 어째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양미기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집을 떠날 때 얘야 오입하지 말고 도박판에 끼지 말고 술을 멀리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바보같이. 한동정이 군용 물통을 들고는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제법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겨울 강물이 사람 뼈 에이는 건 왜 물읍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 매운맛은 내가 알지요. 오전에 그 여덟 전사가 술만 좀 마셨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동정은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술병을 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어서 따르게. 정치비원은 출정을 하기도 전에 전사들의 사기를 꺾을까봐 한동장의 말허리를 끊고 밥그릇을 내밀었다. 나 좀 주게. 한동장은 차례로 전사들의 밥그릇에 술을 달아주었다. 그러더니 자기도 반그릇쯤 따라서 사람들에게 내밀어 보이고는 죽 들이켰다. 괴조가 가난한 고장이긴 해도 술은 정말 잘 빚는단 말이요. 어? 한동전 순식간에 얼굴이 불기태지였다. 우리 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요. 뭐 전사 전 군단에 소문이 파다할 겁니다. 그런데 다들 내가 왜 술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광부로 일할 때 버릇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석탄을 캐려면은 갱에 들어가 밧줄을 어깨에 메고 알몸으로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지요. 자, 시간이 되지 않았나? 황소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서 강으로 갑시다. 사람들은 뗏목을 메고 산비탈을 따라 강가로 갔다. 한동정과 김우래가 뒤에서 걸었다. 산길이 미끄러워 빨리 갈 수가 없었다. 김우래! 단장이 부르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멈추었다.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닥치든 침착해야 돼요. 무작정 덤비지 말고. 네, 단정 동지! 김우래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동지는 강서 홍국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우리 삼행제는 다 홍군에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제가 입대할 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셋째는 아쉬워하셨습니다. 너무 외로웠던가 봐요. 그런 걸 제가 억지로 설득을 해서 입대시키는 바람에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강물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한동정은 김오래의 마지막 몇 마디는 똑똑히 듣지를 못했다. 그들은 벌써 골짜기를 다 내려가 사람들이 호랑이 굴이라고 부르는 곳에 닿았다. 강물이 세차게 굴벽을 두드리는 곳에서는 마치 북소리 같기도 하고 낮게 깔린 우레소리 같기도 한 물소리가 났다. 전사들은 마을 사람들의 배를 띄울 만한 곳이라고 귀띔해준 곳에 뗏목을 띄웠다.
1: 기슭에 올라가면 꼭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0: 한동정이 손나팔을 만들어가며 힘껏

지하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황소도 소리를 쳤다. 지휘관 동지들 맘 놓으십시오. 김우래와 전사들이 뜀목 위에서 대답했다. 노젓는 소리가 얼마쯤 들려왔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삽시간에 모든 것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직 바람소리와 세찬 물결 소리만 남았다. 한동정에게는 한없이 애타는 밤이었다. 기물에 들어 반대쪽 강기슭에 닿게 되면 손전등을 깜빡이라고 미리 말해주었지만 한 시간, 두 시간 눈이 빠지도록 지켜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강기슭을 애타게 바라보았지만 그저 깜깜하기만 하였다. 자정이 되면서 오싹한 추위가 몰려왔다. 짖는 가비에 옷이 푹 젖어 몸이 푸르르 떨리었다. 기어이 달이 났나 보군. 여덟 사람이 또 잘못됐어. 한동정은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김오래를 괜히 보냈구나 후회스러워했다. 그렇다면 새벽에 하기로 한 공격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새벽 1시쯤 본부에서는 동이 트면은 설악과 주훈원이 이끄는 추격 부대가 계속 뒤쫓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보내왔다. 한동정과 황소는 결단을 내렸다. 작전대로 일령을 돌격대로 삼아 어둠 속에서 뗏목 외선계를 강기슭으로 옮기었다. 날이 희부하게 밝아오면서 검푸른 강물이 어렴풋이 보이자 중기관총, 경기관총들이 어무사격을 부부왔다. 홍군 전사들은 뗏목이 뒤에 올라 강물을 가르며 전진했다.

뱀목들이 강 한가운데를 넘어서자 한동정이 흥분해서 외치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힘을 내세요. 맨 앞에서 달리던 뱀목이 강기슭에서 50m도 안 되는 곳에 이르렀다. 금세 반대쪽이 달듯한 기세였다. 그런데 한동지, 적들이 왜 저 아래로 총을 쏘아 대는 거지? 황소가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발에 대고 총을 쏘다니. 아무래도 벼랑 아래 사람이 있나 보군. 한동정이 망원경을 받아들었다. 적들이 정말 벼랑 아래쪽으로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 틈을 타 뗏목이 강기슭에 이르렀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아침빛을 뚫고 삽시간에 적의 진지 돌레에서 수리탄이 터지며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적들은 정신없이 참호를 뛰어나와 산 꼭대기로 도망치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쭉 늘어선 뜨끌나무 가장자리를 따라 부지런히 쫓아갔다. 뒤따르는 부대가 곧 강기슭에 닿았다. 그 뒤로도 자그마한 뗏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대편 강기슭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함동정은 막 떠내려가는 뗏목에 아직 자리가 남은 것을 보더니 정치위원을 툭 치며 말했다. 황동지, 여기를 좀 맡아주게. 나는 가봐야겠네. 황소가 미쳐 붙잡기도 전에 그는 뗏목에 뛰어올랐다. 호위병과 참모도 같이 올라탔다. 황동지, 적들의 반격을 조심해야 하네. 잊지 말고 지원사격을 해주게. 그는 뱃머리에 서서 손을 쏘며 소리를 쳤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황소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뱃목은 어느새 검푸른 안개비가 자욱.

0: 전투는 생각 밖으로 빨리 끝났다. 한동정이 기슭에 올랐을 때는 홍군이 벌써 적들의 주요 진지를 점령한 뒤였다. 한동정 일행이 한결 여유롭게 산허리 푸른 벽돌로 쌓은 사격진지 앞을 지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었다. 사창을 든 김우래와 이련 전사들이 포로 수십 명을 사로잡아 사격진지의 문으로 나오고 있었다. 한동정이 놀라며 물었다.
1: 김우래, 이 사람 도대체 어찌는 반인가요?
2: 보고드립니다, 단장 동지. 어젯밤 강을 건넜지만은 적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산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1: 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2: 손전등을 붉은 천으로 감아 한번 돌리는데 고척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곡괭이로 뭘 파는 소리가 쨍강쨍강 나는 바람에 더 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1: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속만 태웠댔습니다.
0: 한동정은 김우래의 가슴을 툭 쳤다.
1: 우린 동제들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0: 김우래가 으쓱한 얼굴로 씩 웃었다. 곁에선 양미기도 몸에 총 여러 자루를 걸머쥔 채 싱글벙글거렸다.
1: 덩치, 어제 내가 따라준 술이 힘을 좀 썼지요?
2: 그럼요.
0: 양미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사들은요, 말똥구리가 똥 굴릴 때처럼 서로 꼭 끼얹고 밤을 샜습니다.
1: 그 술이 안 있더라면요, 아마 동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어우러들은 저마다 얼굴이 누렇고 깨져져했다. 다들 회색 군복에 각반을 차고 대나무로 짠 배낭을 지고 대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몇 사람한테 보로를 맡기고 어서 영장대로 적을 뒤쫓으라 하세요. 옛! 김우래는 몇 사람을 남겨놓고 사창을 들고 앞으로 달려갔다. 한동정이 강기한 나루터 동쪽 기슭에 이르러 보니 벌써 긴 진의 다리가 강 한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 공병련 전사 몇몇이 건너와서 강 기슭에 강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오리 밧줄을 미끄러매고 있었다. 그러면 일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질 거라고들 하였다. 한동정이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걸어나왔다. 정이었다. 됐습니다. 진지를 점령했으면 됐지요. 어제 적이 공격 속에서 공사를 하느라 열 사람쯤 희생이 됐습니다. 정이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었다. 다리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오늘 묵묵히 뗏목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전해들이 뜨개질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대포알이 떨어져서 뗏목이 부서지면 시체를 건져서 기슭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였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래,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얼추 풀렸습니다. 공병위원장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거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싸도 우대활동 해주는 이 4곽의 3곽, 2곽의 1곽, 10곽의 10곽 이 우대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우대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이 권예보시완 방송 들으면서 난 저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열곽 쏴도 열곽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이런 우대활동 참가한다 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이 약은 따지고 보면은 비싼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짜 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효능도 일반 약에 비해서 3~4배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효능만 해도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 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뭐 기를 보충하는 약 그 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중추가 다 짓게 되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 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 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건 주로 비위과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거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뇌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에 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완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신화는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려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소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 병이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빈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0: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을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아예 막혀도 벌써 노바이스 빙변이란 게 왔다 하면은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A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으로 하면 한 보통 600m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00-1,300원씩 합니다. 우리 연배병원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A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조싱을 검사하는 게 MRA고 그 다음에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들하들하는 그 뇌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에 와서 종물이 생겼는가 어디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보통 두 가지를 한세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바이스 빙변이란 게 많고 그다음에 또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디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양만 쓰지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우리 무릎에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어서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块이 있고 경동맥 빵块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드게 되면은 머리에 와도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안 오고 이러면 빨리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은 가면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뇌보신환을 지금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볼 말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 듯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요즘에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물건을 싸다 놓으면 벌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딱 봐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 놓고 딱 해서 그거 댕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어떤 버터 생각난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거 다행입니다.
2: 예. 그리고 요즘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0: 예.
2: 그리고 소변 요즘 자꾸 닫습니다. 소변 자꾸 저녁엔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려고 자꾸 둘렁거리면 하다나가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소변을 덜 잤 이렇게 소변 잤을 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잠을 진짜 영 잘 잔다.
0: 그렇죠. 본래 건파지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맥도 없는, 맥이 원래 없는데 아래 다리 떨려서 야,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어디 멀리 걸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릴 때다.
0: 네.
2: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 때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에 연락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면은, 확실히,

0: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데도 아이 아프고 무병장수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사람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우리 여기 양주 다건에 다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우리에서는 중풍이 왔어요. 예. 말기다립니다. 네. 기 연속 두 번을 가나 이 말한 게 그 사람이 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0: 네, 그렇죠.
2: 이 이번에 보참 승기수는 이 말에도 내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0: 그 어느 중추가 다 신경 손상이 왔던 게 이약 잡수면 그런 어느 중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어느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 이게 다 수복이 됩니다.
2: 네, 그러고 이 지금은 이거는 회복됐습니다. 내가 서에 차서 조금 까 우리 차서 잘안 못댕기까 차서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다 말인데 그래 가죽을 내가 서에 소방차 가지고 올라갔다 계속 자기 가지고 올라간다더랍니다. 이게 우리 단락 단락은 제대로 오고 루에서 단락 올라오는 대로 더딱 단락 더딱 위에다 내려놨다 말 감 내렸다 말 그러니까 이 광택은 대로 쭉 올라가고, 예. 연속 두 번의 광차 같은, 뭡니까,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길에 내 방세 변한다. 올라가 갔어. 올라가 왔다. 길에 간다. 그 다음에, 언니 꼭 내려가 볼까? 내가 막 내려갔단 말입니다. 내려간 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가는가 한데, 내가 또 그 다음에 내 전화 친다니 막, 천방에 나서 전화 못 쳤단 말입니다. 잘 되지 온다 둘 다 예 잘 막 왔습니다. 근데 또 부담은 온다 우주에서 온다 온게 어떻게 됐는가가 왕초에 또는 룰루에 두 번의 연속 올라갔단다. 오 그래 그거 날씨 좋습니다. 지금 올라시 두 번째 두고 예 그다음에 막 옆팔이 이상 오고 날씨 좋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 이것도 치매입니까?
0: 그렇죠. 치매 초기 그렇습니다. 이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완이 되나서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2: 네, 그리고 예, 이 밭에도 자꾸 전이선 비대도 좋습니다. 예,
0: 네, 맞습니다.
2: 비대도 예, 440번, 440번에 그 400씩 올라가게 잘 나간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이 뼈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어디서 왔지만 이 뼈도 아프고 이 무릎 긴데 용맥이 없었습니다.
0: 네.
2: 또 이선 용 이렇습니다.
0: 허파치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은 낫지 말래 또 따라서 낫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잘받아봐 예. 그래 오늘 또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예,
0: 예 배달 받으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곰팥이 허한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만 손상이 옵니다. 그게 곰팥이 허한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곰팥이 허증이 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지금 근데 의사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쯤에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 뚝뚝이 나고, 정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근데 의사를 먹고 있는데, 이 약 먹는 다음에 혈압이 온동되니까, 예. 어린이 많이 없어지고, 예. 자꾸 깜빡깜빡 병력 없던 게 병력이 많이 좋아졌다, 지금.
0: 기운력이 좋아지네, 약이.
3: 네. 그리고 예, 그, 뭔가, 콩밥이 좋지 않아, 소변사 쓰고 안 많았는데, 소변사고 하트나 결렬이 있을 테니까,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소변사 쓰고 하트나 한번 보니까, 예. 또, 누구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영 몸이 급분하고 정신 안 가지.
0: 예.
3: 예, 제가 이렇게 효과도 올 때,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럽니다.
0: 예.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할 수 있는 우대

0: 그러니까 15일까지입니다. 예.
1: 네.
0: 예, 야, 거기 지금 전화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려면 그에 상응한 콩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가병 있던 게 고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이 밤에도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얻지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 구급이거나 격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네.
0: 이제는 4월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예.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쌍성쌍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이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

0: 이번에 나가서 이 오사 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입간구복액입니다. 용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매천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모델이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좋아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날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2: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어딘지 구백을 죽고 먹고 있는데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옷을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몇에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지 구백은 내가 좀 속달만 먹고 검사했는데 좀에도 정상되고 조금 나는 밤새벨이 영만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 먹은 후부터 밤새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인터넷은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좀 이렇게 쓴다부터 소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 좋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거 계속 꾸준히 먹을 예정입니다.
0: 선택을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콩팥을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꾸준히 계속 먹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용기입간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예. 그런데 용기입간구복액을 쓰면서
1: 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예, 저는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아주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예.
3: 네,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차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 흐릿흐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은 탄거수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용 좋더라 말입니다.
0: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용 거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지.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0: 이 면기 강구역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난 최고라고 봐.
1: 예.
0: 예. 그래서 예, 이 어른 한테 딸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1: 예, 반려하셨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맹가모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더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합니다. 예.
0: 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2: 네, 네. 맞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 한 장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 시간은 당신은 몰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련한 마음을 노래 담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 곡을 리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구미노래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이 노래로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 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가 찾아갑니다. 따뜻한 경기와 행복을 전하는 이 곡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최승화 방해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금수강상 장배산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배산의 모습을 노래한 이 곡에서 연변의 아름다움을 낮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담현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이 찾아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래로 그리운 곳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한하나 작사 장림남 작곡의 내 안에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이 곡을 통해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지속되는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 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라는 핵심 원칙 하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하여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 점검, 비상 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는데요.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인원들은 고령 노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하여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 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 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 작업을 능률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송강 하촌 촌민들은 대부분 대피를 마쳤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촌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인데요.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회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 회의를 소집하고 5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하여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세가 낮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에 홍수방지 모래주머니를 쌓고 독거노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 15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지 민주가도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지점, 침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네, 계속해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 침수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과학적인 피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무엇보다 감전 및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가로등, 교통신호 등, 배전함 등 전력시설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고인물 루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수심이 불분명한 곳은 가급적으로 피해야겠습니다.

운전자는 만약 차가 깊은 물 속에서 시동이 꺼지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재시동을 시도하지 말고 과감히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차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수압으로 자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즉시 안전망치나 유리 파쇄기로 측면 유리 모서리를 깨뜨리고 차에서 탈출해 빠르게 지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여행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고 작은 풍경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거든요. 가끔 여행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새 수상시장 교통편 대폭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계획하고 노선을 최적화하는 한편 운행버스를 증가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상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새 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원달주거단지 북쪽, 연지파크 항반 동쪽에 위치했으며 현 주소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수상시장 이전에 발맞춰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6선, 23선, 50선 세 갈래 버스 노선을 최적화했는데요. 공공버스를 기존의 23대에서 29대로 늘렸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증가했으며 매일 운송 정원을 연인 수로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상승시켜 전체 운송력을 약 33%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 소상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아침 장보기와 변경도시 정취를 만끽하는 특별한 추억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집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수천놀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수천놀이, 어떤 놀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수천은 역사가 아주 오랜 조선족이 지는 기름이 민속놀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수투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천 번을 놀아야 수가 한 번 나온다 해서 수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수천 천 번을 놀아야 수가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 놀이를 해왔는지 궁금해지네요.
1: 네, 그 수천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 기록이 없지만 그 수천록이 투돈록과 아주 비슷한 점으로 봐서 중국 명나라 시기 마두라는 놀이도구가 전해진 후 개발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0: 그렇군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전해진 놀이죠?
1: 예, 그 민간 조사에 의하면 연변의 용정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성행하였으며
0: 네.
1: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노인들이 한가할 때는 수천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수천에는 유급천과 사업천이 있는데 도선도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유행되는 수천은 유급천이며 이물천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0: 네, 수천놀이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지요?
1: 네, 그 수천놀이 도구는 보통 그 백지를 몇 겹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참대나 나무 껍질을 얇게 깎아서 만들거나 짐승 가죽을 오래서 만들기도 합니다. 수천의 그 규격은 길이 18 내지 20cm, 너비 1 내지 1.5cm인 장방형이 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럼 카드놀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나요?
1: 예.
0: 네. 네. 수천은 어떻게 제작됐는지요?
1: 예. 그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백지를 찬물에다가 오랫동안 불린 후 큰 병에다가 몇 번 감고 방치질을 한 후 칼로 오래냅니다.
0: 네.
1: 다음 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다가 말린 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지막에 들깨 기름을 바르고 따뜻한 그 보호막에다가 며칠 동안 말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나면서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오래 견딘다고 합니다. 수천이 글자와 그림은 보통 마을에서 학식이 있고 서화에 응통한 사람이 그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일자무

0: 그림 그런데도 수천이 글자가 그림은 아주 잘 그렸습니다.
1: 네, 거기에다 글자 그림을 그려놓고 놀이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수천은 보통 네 사람이 노는데 아주 마주 앉은 사람이 한 편입니다. 그 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어떤 비교적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1: 네.
0: 예, 연변 지역에서 유행된 유급처는 동합 80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장마다 모두 상응한 글자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천은 크게 성, 나, 당, 토, 인, 어, 조, 시 8개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목에 1부터 10까지 10장으로 동합 80장이 됩니다.
1: 네.
0: 장이 장수는
1: 그렇죠?
0: 예. 저기 성이 장수는 극성, 마이 장수는 줄말, 장이 장수는 호당, 토의 장수는 적토, 인의 장수는 화인, 의 장수는 용어, 조의 장수는 봉도, 시의 장수는 장치라고 부릅니다. 수천 80목 가운데서 힘이 제일 센 패를 도장 혹은 도통이라 부르는데 즉 1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도장은 80목 수천 가운데서 장수를 줄일 수 있으나 다른 병졸들은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8장이나 되는 것 다 일일이 기억해야 하겠네요. 그럼 승부결음은 최종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0: 예, 그 지금 그 수천의 이름들이 복잡한 이름들에 대해서 젊은이들 잘 모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설명하더니 복잡해서 그럼 처음에는 잠시 안 하고요. 예.
1: 네.
0: 수천의 그 승부 기름에서 성, 마, 당, 돈을 1부터 올려먹는 뒤 2를 젊어서 먹는다 하고 인, 어, 조, 치는 10부터 내리먹는 데 1을 늙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수천 놀이를 시작하여 패를 나눌 때 이상분이나 손님을 존중하여 먼저 패를 뜨게 하고 그 다음 판부터는 이진편이 먼저 뜹니다. 수천목을 뜰 때 돌림으로 7회 뜨는데 처음 6회는 한 번에 석장, 마지막에는 두 장씩 뜹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20장씩 가지고 노는 셈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알아볼까요?
0: 예.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송은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조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수천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놀이에서도 연장자를 존경하는 풍속을 지켜가네요. 그럼 놀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면서요. 계속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어르신이 존경하는 이 풍속을 놀이에서도 지켜갑니다. 먼저 한몫 먹기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장씩 되고 이긴 사람이 그 넉장을 먹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0: 네.
1: 그 다음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수천 목을 먹기를 합니다. 이렇게 열한 목을 먼저 먹는 편이 이기는데 혼자서 열한 목을 다 먹어도 안 되고 자기 편에서 적어도 한 목을 먹어야만 승부해서 이기게 됩니다.
0: 네.
1: 예, 수천 놀이 과정에 다섯 번째 장을 뽑을 때 자체로 자기 수천 목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계속 뽑아댑니다. 수천 결음에는 빚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500차 가량 하면 한 판 정도 비울 수 있는데 승부 결음인 만큼 방법을 대해서 무승부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겠죠. 이 필경 겨루기인 만큼 무승부는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개발받나요?
1: 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한 무쌍한 판가름이 대처하게 하고 사고력을 높여주면서 놀이를 더욱 흥미롭게 합니다. 수천놀이에서는 수천목을 뽑아내기보다는 마지막 총화가 더욱 흥미진진하고 적대적인데 때로는 서로 얼굴을 막 붙이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천놀이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요?
1: 예, 수천 승부 결음에서는 반드시 판단, 소리, 림기, 응변과 유인전술을 잘 하면서 군사를 움직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수천놀이는 도전판과 달리 재미와 오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놀이판이 벌어지면 그곳은 매우 흥성해집니다. 노인들은 수천놀이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음도가 있기에 소리내어 노래곡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수천불림이라고 합니다. 수천목 8일장인데 거의 매장마다 상응한 이런 불림 가사가 있습니다.
0: 네, 매 수천목마다 상응한 가사말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가사말인지 궁금해지네요.
1: 예, 그 몇 가지만 실례 들어 말하겠습니다.
0: 네.
1: 예, 수천에서 일성은 별

0: 하나를 말하는데 가사에 그 말이 이렇습니다. 백수 함정 심플로라 이렇게 한 뒤에
1: 네.
0: 이 뜻을 해석하면 나이 많고 늙어도 아이 때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다음에 그 다른 말은 또 있는데 줄말은 수천성 한 마리 몇백 리 가는가라고 하고 장은 그 노루 말한데 흥하는 백발을 경손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적토는 빨간 토끼를 말하는데
1: 네.
0: 적격 강루의 소방파도 가는가 또 사흘은 고기를 말합니다.
1: 네.
0: 사흘이 봄바람이 흰 날이라 나는구나. 3위는 사람을 말하는데 3위령 솔밭에 호범인이 나왔구나. 사토는 토끼를 말하는데 사천관을 지키던 조맹덕이로구나 라고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1: 네. 가사말이 참 다양하네요.
0: 네. 이런 수천 불림은 자기 편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으며 수천 노래에서 형세가 유리한데 유리할 때는 흥이 나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조선족 수천 노래는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층들이 즐기는 독특한 휴식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수천 노래는 전통 오랑 문화의 하나로서 옛날 사람들은 명절이나 한가한 틈에 어른들끼리 둘러앉아 수천을 치며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시름 등 젊은이들이 노래와 구분되어 노인층만 독특한 휴식 방식으로 당시 농촌 주민들의 생활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화적 증거입니다.
1: 네, 카드를 치며 점수를 겨루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서로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는 조선족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소통 동호였으며 타지에서 와서 정착한 민족으로서 이지하며 살아온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독특한 전통놀이를 통해 연변의 특색 있는 민족문화를 알아가는 수천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실까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하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용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러리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문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러리를 여성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장 좋은 명당 자리는 어딜까요?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 시청 효과가 가장 좋은 관람 위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뭐 중간 위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화 류형, 상영관 규격, 화면 크기, 계단 각도, 스크린 각도 및 관람 수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2D 영화에 대해서 미국 영화 TV 엔지니어 협회가 발표한 최적의 관람 위치 지침에 따르면요, 우선 화면은요, 가능한 이 관객의 시야를 가득 차지해야 하며, 관객과 스크린 양쪽의 시선 간격은 최소 36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추 피로를 피하기 위해서요, 관객과 스크린 수평선 사이의 양각은요, 35%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따라서도 스크린 한쪽과 이 수평 협각이 너무 작은 양쪽 좌석, 그리고 또 양각이 너무 큰 매우 큰 앞 좌석, 그리고 스크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뒷좌석 스피커가 너무 가까운 맨 뒷좌석은요, 우리 영화 관람 체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선택을 적합하지 않다는 점 예, 고려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시청 효과를 고려한 규격별 상영관의 최고 관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영상, 그렇죠? 작은 상영관은요, 5, 6열 앞, 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크기의 상영관은요, 7, 8열 앞, 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큰 규모 상영관이나 또 IMATX 홀, 뭐 90열 전후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 좌석 경우에

또 3D 영화의 경우라면요, 3D 안경은 화면 밝기를 약 40% 약화시킴으로 더 나은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스크린과 영사창 사이의 중간 지점 좌석에 앉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뭐 영화관에 입장을 하셔서 뭐 어느 위치 어느 각도가 좋은가 뭐 먼저 가게 되면 하는 뭐 자리표대로 앉다 보니까 뭐 편한 좌석에 뭐 조용한 좌석에 뭐 나름대로 뭐 편한 좌석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무더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우리의 밝은 눈을 보호하고 연약한 피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철 씨, 선글라스와 양산을 쓰는 조치로 포함다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양산, 뭐 여성들이 뭐 햇빛 조임이나 뭐 비가 올 때도 자주 쓰곤 합니다만은. 그러면 선글라스를 어떻게 착용을 해야 하며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눈도 보호하고 피부도 보호하는 완벽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선글라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많은 여성분들이 선글라스를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여기고 예쁘게 보이는 걸로 사서 끼곤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죠. 그렇다면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이 자외선 차단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격된 선글라스의 핵심은요, 차단 기능, 즉 파장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가 표준에 따르면요, 이 합격된 선글라스는요 반드시 자외선 차단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렌즈 색상이 짙을수록 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주 흔한 오해라고 봐요. 짙은 렌즈는요, 이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 동공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만약 이 렌즈에 진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유해 광선이 눈속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선글라스를 쓰지 않을 때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구매 시에 반드시 관련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렌즈의 색상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요, 회색 또는 갈색 렌즈를 우선 추천합니다. 이 색상들은요, 색재 현상이 뛰어나고 시각적 편안함이 높아서 특히 운전 중에 신호등을 식별하기 적합합니다. 파란색 렌즈는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가 있어서 비추천합니다. 이 컬러 렌즈도 운전 시에 신호등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겠죠. 네, 그 다음으로 필터의 등급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서 0부터 4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일상 외출에는요, 등급 3의 렌즈면 충분하며 강한 햇빛 차단에 해당을 합니다. 등급 4 렌즈는요, 투과율이 극히 낮아서 3%에서 8%, 고산지대나 서론 같은 극한 환경에 적합하며 일상용으로는요, 부적합하고 운전 중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근시인 분들은요, 평소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컨트랙트, 예, 컨택트레스, 그래요. 플러스 일반 선크라스는요, 스타일이 가장 좋고요.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으며 광학 효과도 우수하답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나 민감한 눈을 가진 분은 신중해야 하며 여름철 뭐 일회 영어렌즈나 실리콘 하이드로겔 뭐 재질을 우선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클립형 선글라스를요 가장 저렴하며 수십 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우러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도 근시인 분은요 사용 시 복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돌리셔야겠습니다. 이 자석 탈부착 안경은요 하나의 안경으로 실내외를 즉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 편광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안경테 너비는 140mm 미만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140mm 미만으로 변색 렌즈를 벗고 쓰지 않아도 돼요.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은 운전 중에는 거의 변색되지 않거든요. 이 자외선이 차량 유리에 차단되기 때문이죠. 맞춤형 일체형 근시 선글라스는 광학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가장 미리합니다. 하지만은 실외 전용이며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안경사를 통해서 조제하고 또 UV400 표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선글라스의 관리 교체 시기는 어떨까요? 네, 선글라스 관리 교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명이 있죠. 이것도 저렴한 렌즈는요 약물 침지 방식으로 표면에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이 벗겨진다거나 심하게 긁히다 보면 차단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절대 자동차 앞 유리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뭐 여름철 차량 내 온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안경테와 렌즈가 변형이 되거나 또 녹거나 코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렌즈 변형이 생기면 착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시각 왜곡과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름철 눈 보호의 필수 사항인 선글라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선글라스에 이어서 이제 우리 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양산은 이 자배산 차단의 이동식 요새라고도 합니다. 이 좋은 양산 한자로는 말 그대로 휴대할 수 있는 이동식 그늘과 같아서 햇빛을 가리고 또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있죠.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요, 모든 우산이 이 자외선 차단 우산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좋은 양산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자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국가 표준에 따르면은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40을 초과하고 투과률이 5% 미만일 때만이 이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매 시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 이상인 제품을 우선 선택을 하면은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코딩을 보세요. 블랙 코딩 혹은 코딩이 흑색 코딩이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뛰어나며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반사를 한답니다. 네, 블랙 코딩, 흑색 코딩. 그 다음으로는요, 컬러 코딩과 뭐 실버 코딩 순인데요. 우산 안쪽에 짙은 색 자외선 차단 코팅이 있는 제품이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간단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산을 햇빛 아래 잠시 둔 후에 우산 안쪽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온도가 낮을수록 자외선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죠. 네, 다음은요, 이 재질과 색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폴리에스트나 뭐 기타 마이크로파이버 재질의 우산이 이상적입니다. 짙은 색상의 우산이면은 밝은 색상보다 차단 성능이 뛰어난데 짙은 색이 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천 구조는 단일 천보다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이중 천 그래요. 그리고 또 우산 면은 클수록 좋고 적당한 곡선이 또한 있어야죠. 우산 면이 클수록 차폐 면적이 넓어집니다. 동시에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곡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요, 휴대성과 시야 확보에도 주의를 돌려봐야죠.

다음으로 양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양산을 골랐어도 잘못 사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양산을 우산 대신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빗물은 이 자외선 차단 코팅을 씻어내서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에 젖은 후에는요, 바로 건조시켜 곰팡이가 코팅을 부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산을 우산 대신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빗물이 자외선 코팅을 방해한다는군요. 씻어 버리니까. 네, 다음 날카로운 물건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 열쇠 등 단단한 물건과 함께 또 두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 코팅이 긁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즉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양산은 소모품이죠. 사용 2년 후에는요, 차단 성능이 현저히 저하가 되므로 교체를 권장을 합니다. 코팅에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야 되죠. 자외선 차단 뭐 코팅 씻어 내려간다든가 뭐 긁혀온다든가, 우리는 우산 대신이 뭐 번갈아 가면서 비 와도 쓰고 햇빛 나도 뭐 쓰고 뭐 이래저래 많이 쓰는데요. 잘 사용해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 들으신 다음, 그리고 세척은 부드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천에 깨끗한 물을 묻혀서 가볍게 닦게 되면은요, 솔로 문지르거나 햇빛에 말리는 것은 피해도 좋습니다.

네, 선글라스와 양산은 여름철 외출에 금상첨화이지만은요,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요, 몇 가지 추가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장시간 외출을 피해줘야 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은요, 나무 그늘이나 건물 그림자 아래로 걸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 차단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책 너비가 7.5cm 이상인 넓은 책 모자는요, 얼굴과 목을 동시에 가려주기도 하지요. 물리적 차단과 이 화학적 차단을 함께 사용해야 전방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선글라스와 양산 위에 선크림도 자외선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네, 선크림 선택은요, 두 가지 지표를 꼭 봐야 하거든요. 일광 화상 방지 능력이 있는 지표와 피부 그을림 방지 능력을 구비한 지표인데요, 30 내지 50 이상으로 권장을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요령은요, 외출 15분에서 20분 전에 발라주고요, 얼굴에는요, 동전한 개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2-3시간마다 덧바르고 땀을 흘리거나 수영하는 후에는 즉시 덧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에도 이 자외선 차단은 필수라는 점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차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건 틀린 견해라고 봐야 되죠. 이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에는 흐린 날에도 눈과 피부 보호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점. 뭐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함으로 눈과 피부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성분들은 좀 더 각별히 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죠. 근데 남성들은요, 여기 못 미치죠. 뭐 그랜더로 두루두루 뭐 얼굴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좀만 신경을 쓴다면은 뭐 더 동안인 얼굴, 보들보들한 얼굴, 뭐 건강한 얼굴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외선 이 통과하게 되면 구름을 통과함으로 눈과 피부에 손상이 간다니까 적절히 착용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여름철 눈 건강과 자외선 차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눈빛과 피부를 확실히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 넘어서 더 밝고 자신 있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주부클럽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기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평소 먹는 음식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염증 잡는 식재료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뇌 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근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뿐만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로감이나 붓기만으로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몸속 염증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평소 식탁에 올리기 좋은 항염식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치아시드,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시드는 작고 검은 씨앗 형태의 식재료인데 최근 요구르트나 샐러드, 스무디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챙길 수 있어 항염 식단에 더해볼 만한 시안류로 꼽힙니다. 특히 물에 불리면 젤처럼 부풀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자나 달콤한 간식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해도 좋습니다. 다만 치아시드는 마른 상태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이나 우유 등에 충분히 불려 먹고 처음 먹는다면 한두 숟가락 이하의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청이나 시럽을 많이 넣으면 건강식처럼 보여도 열량 섭취가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는다면 단백질 반찬의 일부를 등 푸른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중 고등어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면서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가공육 대신 올리기 좋은 반찬으로 꼽힙니다. 다만 고등어가 몸에 좋다고 해서 짜게 먹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자반 고등어나 간이 센 조림은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조림으로 먹을 때는 간장을 많이 넣기보다 무, 양파, 대파, 생강 등을 함께 넣어 맛을 내고 구이로 먹을 때도 소금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이 목적이라면 튀김보다는 구이, 찜조림처럼 기름 사용을 줄인 조리법이 더 적합합니다. 도마도는 항염식단에 넣기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로 도마도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흡연, 과음, 미세먼지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활성산소가 늘고 세포에 부담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도마도가 만성염증 관리 식단에 자주 언급됩니다. 도마도의 장점은 활용법이 쉽다는 데 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달걀과 함께 볶거나 수프, 샐러드, 파스타 소스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시판 도마도 소스나 케첩은 제품에 따라 당류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항염식 재료로 활용하려면 생 도마도를 선택하거나 첨가물이 적은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십자화과 남세입니다. 데치기만 해도 반찬으로 곁들이기 좋아 평소 남세를 충분히 먹지 않은 사람이라도 식단에 더하기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너무 오래 데치기보다 살짝 익혀 아삭한 식감을 남기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계란찜, 볶음밥, 수프에 활용하면 부담없이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초장이나 마요네즈를 많이 찍어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참깨나 들깨가루를 소량 섞은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브로콜리처럼 칼륨이 들어있는 남세를 많이 먹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챙기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간식 일부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을 주고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잘게 부숴 무가당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뿌리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통밀빵 위에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멸치볶음이나 나물에 소량 넣으면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넣어 조리하면 당류 섭취가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한 줌 이내로 덜어먹는 편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꿀이 첨가된 제품은 간식처럼 먹기 쉽지만 당류나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어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에는 뇌 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집중력을 북돋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능률성도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면 몸의 주된 에너지인 산소와 포도당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에 장시간 공을 들이는 일은 진이 빠질 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갖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90분간 일하고 잠깐 쉬기, 하루보다 짧은 주기라는 생체 리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 리론을 통해 90분간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휴식 활동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 리듬이 인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기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멀리하기, 일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휴식 방법은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위챗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고능률적 방법과 저능률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나 위챗 확인은 저능률적인 방법입니다. 능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공기를 쐬며 걷는다면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휴식 동료를 만들기, 직장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료들을 만드는 것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 기반이 됩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 행복감이 상승하고 보다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자기. 낮잠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창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은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북돋우는 방법이라며 특히 밤잠이 부족해 낮시간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 연구팀은 평일 스케줄에 여유가 있거나 주말처럼 낮잠을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경우라면 60분에서 90분의 낮잠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낮잠은 매일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뇌도 정말 휴식이 필요할까요? 뇌는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을 때도 계속 활동하지만 집중, 판단, 감정 조절을 오래 지속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충분한 휴식은 기억 정리,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뇌 피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다. 쉽게 짜증낸다. 멍한 느낌이 증가된다. 기억력 저하, 실수 증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눈과 머리가 무겁다 등입니다. 이 밖에 적절한 멍 때리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과도한 정보 처리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상태는 진짜 휴식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쉬게 할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짧은 동영상, 위챗, 알림 확인은 오히려 뇌의 자극을 계속 유지해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휴식에는 자극 감소가 중요합니다. 음악 듣기는 뇌의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잔잔한 음악, 자연 소리, 클래식 음악은 긴장 완화에 도움

소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소리나 강한 자극의 음악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 더 멍하거나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사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점점 짙어져가는 여름입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땅의 모든 생명은 제일 왕성한 기운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 계절처럼 우리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이 생기 넘치는 삶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11년 전의 이 날을 떠올려봅니다. 연민을 시찰하신 습금형 총사계의 간곡한 당부,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과 기대, 그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 뿌리 내려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만큼 성장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맺는 계절, 오늘도 그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지우기도 합니다. 쉽고 간편해진 핸드폰 촬영 공능 덕분에 우리는 점차 사진의 무게를 잊고 살기도 하죠.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되지 못했던 지난 세기 7, 80년대에는 사진 한 장, 사진 액자 하나에 한 사람의 운명이, 한 가족의 살아온 이야기가 고즈넉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잊고 지냈던 사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제국의 우리 집 사진 액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진 찍기 쉬워져서 사진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산다. 사람마다 휴대폰만으로도 하루에 수백 장을 찍을 수 있으니 어찌 소중하게 느껴지겠는가. 옛날에 비해 사진을 보관해 두기도 편리해져서 사진 액자라든가 사진첩이라는 말마저 점점 잊혀지고 있다. 내가 살았던 지난 세기 7,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사진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방 안 바람벽에 사진 액자만은 걸어놓고 살았다. 간혹 손님이 여느 집에 방문이라도 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벽에 걸리는 사진 액자였다. 액자에 질서정연하게 끼워놓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그 집의 친인척 관계, 인맥, 사회적 지위, 지어 가족사까지도 알 수 있었다. 집주인과 손님의 대화는 흔히 액자에 들어있는 사진 속의 인물들에 대한 궁금함과 덕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우리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우리 집 사진 액자에는 색발에서 거의 원모습마저 알아보기 어려운 할아버지 사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도 있었고 고모의 가족 사진도 있었다. 사진 액자에는 또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어렸을 때 막내 동생을 낳은 어머니 양쪽에 붙어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자전거 핸들을 잡고 세는 아버지의 독사진도 있었다.

아버지가 잡고 있는 자전거는 우리 집 자전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셨던 촌병원의 자전거였다. 그 자전거 덕분에 나는 소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혔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세는 사진을 액자에 올려 쓴 것은 그 사진이 그만큼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았다. 이외에도 액자는 또 세상에 태어나 1년 남짓이 살다가 홍진바람에 죽었다는 여동생 선옥의 백일 사진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프면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엄마 엄마 말만 하다가 눈을 감았을까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하셨다.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마주할 때마다 말 못할 불만을 느끼곤 했다. 사진 액자 속에 나와 셋째 형님의 어렸을 때 사진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와 셋째 형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미안해하셨다. 덕분에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촌스러운 아이였는지 모르고 있다. 이따금 넋두리처럼 하시는 어머니의 추억담을 통해 내가 아기였을 때 눈이 컸다는 것, 유치원을 다닐 때는 노랑머리였고 콧물을 많이 흘렸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집 사진 액자에 처음으로 등장한 나의 사진은 소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마저 독사진이 아닌 머리가 녹돌만큼 작은 졸업사진이었다. 졸업사진을 찍는 날 나는 남보다 멋지게 찍히려고 특별히 어머니가 소학교 졸업을 기념해 새로 사준 검은색 골덴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다. 하얀 마스크끈이 밖으로 노출된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잔뜩 긴장한 기색을 짓고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나에게도 천진난만한 소년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하곤 한다. 그 사진을 액자에 끼워놓고 나서 나는 며칠간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나의 소학교 졸업이 1973년 1월 29일이었으니 사진을 찍던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골덴 저고리를 입은 나의 가슴 밖으로 하얀 마스크끈이 노출된 것은 주위의 얼굴을 얼구지 않으려고 두터운 마스크를 끼고 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상하지 않기 위해 끼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나는 소급 친구들 중에는 겨울만 되면 얼굴이 얼어서 량볼이 트고 빨갛게 붓기는 애들이 많았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큰 형님이 집을 떠나 길림시 야금 학교에 가 있어서 형님이 편지 속에 동공해서 보내오는 사진들이 사진 액자를 많이 점했다. 사진 액자에 끼에는 여러 사진들 중에서 유일하게 큰 형님의 사진만 보난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것이어서 큰 형님의 사진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른다. 그 중에서도 순대같이 좁은 바지에 머리에 캡을 눌러쓰고 송화강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 가장 멋졌다. 나는 그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길림시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무색했다. 그저 강남과 강북을 잇는 일반 다리였을 뿐이다. 고중을 다닐 때는 둘째 형님이 집을 떠나 북경 공군 부대에 가 있었다. 모자에 별이 달린 군복을 입고 북경 천안문이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둘째 형님의 사진들이 또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메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둘째 형님이 보내온 사진들 중에서 집부차 운전대를 잡고 찍은 사진을 가장 좋아했다. 둘째 형님은 부대 운수대에서 무선전차를 몰았다. 두 형님이 엇바꾸어 사진을 붙여오는 바람에 우리 집 사진 액자의 한가운데 모셨던 할아버지 사진과 아버지 어머니 사진은 서산에 지는 전흙해처럼 서서히 한옆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셋째 형님은 촌회계였기에 사진을 찍을 기회가 적었다. 설사 사진을 찍었다 해도 농촌에서 늘 보는 초가집이나 논밭, 산과 강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서 별로 사진 액자에 끼워 넣을 만한 작품이 못 되었다. 어머니는 셋째 형님을 보기 미안했던지 어느 날 나에게 돈을 주면서 용장에 가서 사진 액자 하나를 더 사오게 했다. 셋째 형님은 우리 오형제 중에서 키도 제일 작고 공부도 제일 못했지만 마음이 착해서 부모님들의 동정심을 많이 샀다. 운 좋게 고중을 다닐 때 회계반을 다닌 것이 밑천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나오기 바쁘게

한산대에서 회계를 했다가 이듬해는 대대회계로 승진했고 나중에는 향신용사 직원으로까지 발탁되었다. 내가 새로 사온 사진액자에는 셋째 형님이 향회계 학습반에 참가해 찍은 단체 사진과 내가 학교 대표로 활동에 참가해 찍은 사진도 끼워넣었고 전국 소학교 축구 시합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온 막내 동생의 사진도 끼워넣었다. 부모님들은 그것만으로는 성차지 않는지 어느 날 막내 동생을 명정 사진관으로 데리고 가서 동생이 축구공을 안고 있는 모습도 찍고 공을 차는 동작을 하는 모습도 찍어서 액자에 보란 듯이 끼워넣었다. 동생은 오행제 중 막내여서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렇게 귀염을 받는 동생에게 한때 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가며 무관의 폭력을 휘둘렀다. 집집마다 쌀이 모자라서 쌀 절약 공약을 부엌벽에 붙여놓고 살았던 배고팠던 세월. 나는 나와 마주앉아 밥을 먹는 동생이 어머니가 사발에 무더기로 담아준 쌀밥을 정신없이 먹을 때마다 좀 적게 먹으라고 밥상 밑으로 동생의 무릎을 툭툭 차며 눈치를 주곤 했다. 그러면 더 먹지 못하고 빈 숟가락을 허망 들고 막연히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저항도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던 동생의 가엾은 모습을 나는 지금도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한이 되어 한때 나는 아내와 싸우면서까지 미친 듯이 동생을 도와주었다. 집을 사고 택시차를 사준 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로무수출로 외국으로 나가는 보증금까지 대주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동생에게 진 빚이 너무 무거워서였다. 그래도 오늘까지도 도저히 갚아지지 않는 빚이지만 언젠가 아내와 같이 고향으로 갔을 때 룡정 운수 공사에 취직해서 얼굴에 기름칠을 잔뜩 하고 차 밑에 들어가 수리를 하고 있는 동생을 무작정 끌고 룡정 사진관에 가서 셋이 함께 형제 기념이라는 글귀까지 받고 찍은 사진이 동생과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기념물이 되었다. 그 사진도 후에 우리 집 사진 액자에 끼어 있었다. 동생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나의 사진이 우리 집 사진 액자를 본격적으로 장식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였다. 내가 대학 휘장을 왼쪽 가슴에 달고 찍은 독사진, 북대야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찍은 사진까지도 우리 집 액자에 속속 올랐다. 아버지는 내가 형님들을 흉내내 붙여보낸 사진들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전부 액자에 끼워넣기 위해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당신의 공군 메달을 끼워넣었던 액자를 모두 털어내고 대신 나의 사진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 집 오행제 중에서 유일한 북경 대학생이기에 응당 그런 특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북경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부르기 쉽게 그냥 나를 북경 대학생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57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오행제에 대한 자랑만 끝없이 하셨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만 밤 깊도록 전쟁담을 하셨다. 우리 집 방안에 걸렸던 사진 액자는 어머니의 환갑잔치에 우리 오행제 부부가 어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찍은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 어머님께서 환갑을 치른 뒤 화룡시에서 근무하던 셋째 형님 집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이다. 내가 20년간 살았던 초가집은 그 뒤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허물어졌다. 그 뒤 몇 번이나 어머님을 뵈러 셋째 형님 댁으로 갔지만 옛날 고향집 방안에 높이 걸렸던 사진 액자를 보지 못했다. 집이 좁아서 옷장이나 책장마저 제대로 놓기 어려운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사진 액자까지 방에 걸어놓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에 나는 사진 액자의 행방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1980년대 중엽에는 사진 액자보다 사진첩이 더 유행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우리 집 사진들이 2005년 봄에 여독증 말기로 북경에 있는 우리 집에 오셔서 3개월간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그마한 꾸러미에 보물처럼 감싸여 있을 줄이야. 엷은 분홍색 실크로 감싸고 또 감싸여서 그것을 푸는 데만 한참 걸렸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고서야 어머니가 생전에 왜 침대에 누워 주무실 때마다 그 꾸러미를 베개 옆에 놓고 주무셨는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꾸러미 속에 드러난 사진들은 한낱 사진이 아니라 그이가 75년이라는 바람하는 세월을 견뎌오면서 모아온 전부의 재산이고 1년 360을

어머니의 베개 곁에 놓았던 그 분홍색 실크 꾸러미, 그 속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75년 파란만장한 인생의 전부였고 밤낮으로 들려주셔도 모자랄 긴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게를 느껴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에 달해 가신 이후 비옥한 연변 땅에는 희망의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힘차게 내달리는 연변, 날 따라 번영 발전할 우리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노래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첫 곡으로 잊을 수 없는 그날 보내드립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연변. 언제나 웃음과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맛있는 민속 음식, 다채로운 민속 풍경, 순박한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연변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방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이 눈을 즐겁게 하고 화목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이곳에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기다립니다. 자연과 전통, 따뜻한 사람들이 마음이 어우러진 연변은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중한 고상이기도 합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노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홍준 작사, 서철희 작곡의 연변 살자,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산골 곳곳에 진달래가 만개하고 여름에는 넓은 논밭에 숲이 푸르름으로 물들며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여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겨울에는 두툼한 눈이 세상을 덮어 조용하고 포근한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연변입니다. 연변이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력이 넘치는 연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연변입니다. 고향 사랑이 묻어나는가요? 김성휘 작사 리일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통의 멋, 시대의 멋을 지닌 연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의 수부도시인 연길은 왕홍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연변을 찾는 여행객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연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시길 바라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시대의 부름에 발맞춰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건설해 가고 있는 우리의 고향 연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면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한 길에서 행복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고향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김만 가수가 부른 연변으로 오세요.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창작 동화를 만나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진우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새들이 왜 계절마다 떠나고 돌아오는지 그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고추 잠자리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연꽃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흙 가득한 연못 바닥에 작은 련꽃 씨앗이 자리 잡았어요. 주변 물고기와 수초들은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는 예쁜 꽃을 피울 수 없다며 포기하라고 했지만 작은 씨앗은 언젠가 물 위로 올라가 햇살을 받고 싶은 꿈을 간직했어요. 매일 조금씩 줄기를 뻗고 흙 속에서 힘을 기르며 차분하게 성장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버텼답니다. 긴 시간이 지난 뒤 작은 씨앗은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와 넓은 잎을 펼치고 하얗고 예쁜 분홍빛 련꽃을 활짝 피웠어요.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꽃이 됐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마음속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작은 련꽃 씨앗처럼 용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련꽃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입니다. 친구들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나요?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건강한 사료를 주고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사람이 먹는 짠 음식이나 간식을 함부로 주면 동물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가벼운 산책을 시켜주고 충분히 놀아주며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해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병에 걸렸을 때 빠르게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콩콩 강아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사람이 먹는 짠 음식과 달콤한 간식입니다. 네, 모두 정답 맞췄나요? 소중한 반려동물 건강 꼭 지켜주세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진우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평소 친구들과 함께 단체 게임을 할 때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겨요. 제 생각만 고집하게 돼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화목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진우 친구,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친구가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별이 언니가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기보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진답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도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양보해 보세요. 작은 배려가 큰 화목함을 만들어준답니다. 또 다툰 뒤에는 먼저 사과하고 웃으며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사이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우 친구,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소통해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우린 다정한 친구를 들려드립니다.

0: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비밀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봄이 되면 따뜻한 곳에서 새들이 날아오고 가을이 되면 다시 먼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이런 새들을 바로 철새라고 불러요. 철새들이 계절마다 먼 길을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절이 바뀌면서 살던 곳의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추운 겨울에는 벌레와 열매가 사라져 먹을 것을 찾아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 새끼를 키운답니다. 둘째, 온도 변화에 맞춰 편안한 환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들은 추위에 약해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기온이 적절해지면 다시 원래 서식지로 돌아옵니다. 긴 하늘길을 함께 무리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은 정말 끈기 있고 신기한 자연 생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계절이 바뀔 때 하늘을 잘 살펴보며 철새를 관찰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께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아니. 네.
1: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이번 달 17일하고 18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0: 네.
1: 장춘의 맹인의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0: 네.
1: 에, 서당성 주임이사를 제가 하려 했는데 이야기 때문에 중리세가 출신인데 에, 지금은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에, 일찍에는 장춘시의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에, 그 뒤로도 뒤로는 에, 장춘시나 관성구에서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에, 이분이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에, 환자의 병증을 제때 말죠. 발견하고 확진하고 정확한 치료수단을 말죠. 사용하는 이런 원칙인데 에, 중의 출신으로서 항상 에,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정체관념하고 정티랍니다. 예, 네. 하늘로 예, 변증론체하는 방법으로 에, 개체와 더 진료모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에, 이렇게 함으로써 예, 질병을 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어,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의 선생들하고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하는데 능히 말이죠.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에,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말이죠. 무슨 병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말이죠. 어, 제때 에, 포악합니다. 파악합니다. 네. 에, 사실 우리 중의 전선에서 공작하는 분들 보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에,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에, 중의학에서 놓고 보는 에, 상견 질병이라든가 에, 다발성 질병의 인한 잡병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에,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흉비심통증, 천식기침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에,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에, 북루라든가 에,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에,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에, 그리고 에, 모종 피부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 여드름이라든가 소보짐이 대상포짐이 이러한 말이죠. 에, 여러 가지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성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이러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낭종성 결석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란소낭종, 유선낭종 이러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이런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오늘은 시간을 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뇌혈관 질병이라 할 때는 말이죠. 모종 원인의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병변이 생긴 다음에 뇌에 있는 공능이가 장애를 가져오는 일련의 증상들을 말하는데 우리 지구촌을 놓고 본다 할 때 매년마다 1,500만이라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중

0: 국을 놓고 본달 때 비율이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10만 명에서의 300명으로 되는 분들이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험한 인소는 사망률이 아주 높은데요. 10만 명의 환자 중에서 대략 보게 되면 200명의 환자가 말이죠.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1: 네.
0: 뇌혈관 병변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출혈성 병변, 하나는 말이죠. 췌쇄라 합니다. 결혈성 병변. 출혈성 병변으로 놓고 본다 할 때에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1: 네.
0: 혹시 여러분들이 연변병원 같은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티젠 중심에서 검사한 다음에 보고단이 나오거든요. 보고단에 말이죠. 노경스라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이것이 다 결혈성 병변입니다. 최쇄에. 이 노공서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림상에서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머리에서 소리 나거나 맥이 떨어진다거나 주의력이 말이죠. 집중되지 못한다거나 기억력이 감퇴된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문인자라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는 이제까지 이 머리 아프다 하게 되면 그냥 골프 던지고 있어야 됐단 말입니다. 예.
0: 심하구만요.
2: 예, 예 그러면서 어지럼증 어떻게 쓰게 했는데 예, 한번 어지럼증 약을 먹기 전에는 예, 그 어지럼증이 끝이 안 나서 영 고생했는데 그도 이 어지럼증 하고 난 맥이 똑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또, 고리구도 또 막 아파나고 이러면서, 연구도 힘들었습니다. 게 좋다는 이사는 많이 보였습니다.
0: 예.
2: 어제 대로 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맥이 똑 떨어지던 게, 그 장춘에서 오시는 서주임이 약을 한번 썼는데,
0: 예.
2: 우리 통증이 났고, 어지럼증이 나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2: 영, 어떻게 반가분도 예, 영, 여러 이사를 보였는데 아이디어든 게 서주임이 약을 그렇게 쓰고 왼발은 이사를 만나서리 좀 약을 또 서서리 영이 좀 뚝대버리지 그래
0: 예.
2: 일일날 오신다니까 예약해 주시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우리 금요일로 예약합시다
2: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예, 이렇게 여름에 들어서서 이 날씨 더워 그런지 예, 위가 원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기만 하면 예, 붓기고 소화도 안 되고 예, 밤에 자는 것도 불편하고 예, 밥맛이 없고 예, 맥이 없고 이래서 예, 그, 저 원장님이 하고 썼습니다, 몇 번.
0: 예, 예.
3: 예, 예. 예, 그렇게 붓기고 불편하던 거는 좀 낫은데, 예, 이렇게, 소화, 아이 되는 게 그게 좀 아직 낫지 않아서, 오늘 더 볼라 가자, 그랬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예, 다음도 대답 못하고, 맥도 없고.
0: 예.
4: 자꾸 소리 나가지고, 이래서, 그 장촌에서 오신 그 서진 치료를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4: 지금 이 다음 자는 것도 많이 낫고 맥 옆이 맥도 지금 남다 지금.
0: 예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이번에 올 때 한 번 더 배우자고 합니다.
0: 예. 그럼 금요일날 우리 연락합시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4: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저도 장촌에서 온 서주임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예.
5: 저는 그, 치료를 받기 전에는 어떤 병이 있었는가 하면, 맨날 골이 아프고, 허리 터분하고, 정신이 안 나고, 맨날 아스스하고, 씹으면서, 감기 온 것처럼 그랬습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어제 나는 그나 어제 감기

0: 이렇게 알고 있는가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도 치료로만 했는데 확정한 진단은 못 받았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선생을 처음 배웠는데 제가 무슨 알지도 못하는 거예.
1: 예.
0: 갑상선이라 하잽니까?
1: 그럽니까? 예. 예.
0: 예. 예. 아, 말도 안 되고 난 알지도 못하는 병, 갑상선 병이라고 그럽니다.
1: 예.
0: 그래서 네가 고르고 터분하고 저기 정신 안 나고 그냥 감기처럼 아스스하고 춥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날에 그래 약을 찍고 그다음에 믿기지 않아서 그다음 월요일날에 연비병원 내분비과에 갔댔습니다.
1: 예.
0: 그래 가서 거기가 박사 선생님 뵈었습니다.
1: 예.
0: 병원가나에 갑상선이 옳다 합디다.
1: 예.
0: 그래 예. 기계 치료도 거기서 기계 검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갑상선은 악성은 아니고 양성인데 치료를 하면 된다고 그랬겠다.
1: 예.
0: 그래서 정말 신심을 가졌습니다. 야, 이 선생님 정말 용하다고.
1: 예.
0: 어쩜 이렇게 기계의 검사가 이렇게 똑같이 진단을 내는가 하고
1: 예.
0: 정말 나는 이 선생 정말 기술이 높다고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선생 치료를 받았는데 첨약을 쓰고 그랬는데 아수사하고 치는 것도 이렇고 지금 길에 나가 댕겨도 얘 내 정신이 납니다.
1: 예. 예.
0: 아, 이들은 정신 흐릿허분하게 나무 정신을 사는 것 같은 게, 예, 예. 그랬습니다.
1: 예.
0: 아, 그런데 너무 좋아서, 예, 이 선생 치료를 나는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 많이 효과 있어서 완전히 떼자고 소리에, 그럽니다. 그런데 내 갑상선이 이 선생 말하는 게, 예, 거칠로 뛰어난 게 아니라 속을로 있다고 그랬대다.
1: 예.
0: 저울로 저는 알이다. 그래서 저는 뭐 모가지를 만져봐도 몰랐단 말입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 선생은 내 너무 기술이 너무 기술이 높고 그래서 이용해서 정말 이용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완전히 내 이거 뿌리를 뽑기 위해서 치료를 더 하자고 이번에 오면 또 보이자고 예약을 하자고 그랬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금요일로 합시다. 그리고
0: 예,
1: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교대할 게 있습니다. 예.
0: 예.
1: 갑상선이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예. 말이죠.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예.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이라든가 예? 기능 저하라든가 예. 갑상선 염증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예. 갑상선이라는 건 병이 아닙니다. 원래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없으면 상세납니다.
0: 예. 그랬던 게 그 예, 아수사고 감기 증세도 그게 없어졌어요.
1: 예, 예, 예.
0: 선생님 정말 이런 좋은 분을 선전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응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0: 예.
2: 네, 그래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저, 윤도 선생님과 좀 비어잡게 됩니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3: 아, 어제 저, 이, 요담배에다가 올라갔어요.
1: 아, 그러세요?
3: 예.
1: 예. 연락이 예. 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수구원자 예약합시다. 전번 줄에 가서 예,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흐릿하면 당뇨 종합을 흐릿하면 하고, 아래 장단지가 붓기고, 예, 그러고, 그래, 치료 받아서 한 줄이 먹었는데, 예, 지금 또 어제 여름 잡아 그런지, 혈압이 올라가 그런지, 머리가 막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
1: 아,
4: 오늘 가서, 마저 가서 예, 청약제 먹자고 해서, 그래, 예약, 수구원자를 예약하자고 그래.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내가 좀 이런 잡음이 안 와서
1: 예.
5: 그래서 저 뭐 여러 곳에 가서 좀 약을 써봤는데 안 됐어요.
1: 예.
5: 그래서 저 장춘이 그 선생님이 약은 한 5달 썼어요.
1: 예.
5: 근데 잡으러는 뭐 미네 정말 하나에 뭐 2시간 자나 가나 하더니 5달 쓴게

0: 서너 시간씩 에, 자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1: 허전됩니다. 마, 어, 예.
0: 많이 허전돼서 지금 또 그 소리를 좀 도스터블라고 하는데 언제입니다.
1: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와서 문진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우리 연락합시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하루 예. 빨리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박상호 선생님께서 이 윗불이 사고 밥맛이 없고 어쩌면 위 불편했습니다. 근데 약수인데
1: 예.
3: 지금 밥도 잘 먹고 맥이 나고 이래니까 지금 한번 여러 번 더 써보도 하게 됩니다.
1: 예, 그냥 하세요. 예. 이게 다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오늘은 뇌혈관 질병에서의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옛날에 어깨, 허리, 무릎, 발 등 다 부기밀하게 강철수 선생님 약을 약발 그 수호에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4: 도 맞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그게 더 먹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인계 다 예. 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저는
2: 네.
1: 말씀하세요.
6: 예.
1: 말씀 주세요.
6: 예, 말하고 있는데요.
1: 예.
2: 네. 어떤 증상입니까?
6: 예, 저기 그 맥이 없단 말입니다. 예. 밥은 좀 먹는데 맥이 없고 예. 그리고 또 예. 안 가도 일어나면 어지러워가지고 소리 앞이 캄캄한다.
1: 예.
6: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영 곤란하다 말입니다. 예. 여름엔 또 더하지 뭐.
1: 예.
6: 아무리 일어나 맥이 없어가지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렇지 뭐. 그래서 예. 그 박창호 선생님인데 가서 예. 통약을 좀 예.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6: 차례로.
1: 예.
6: 그런 게 지금 예.
2: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호가 안 졌네요. 네, 그래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께 조금 한번 문의하자고 그랬다.
1: 예, 무슨 상황입니까? 예,
7: 저기 한 달 전부터요. 오른팔이 아픔에 이 어깨 박죽도 못 쓰고 이 젓가락질 하셔도 다 이게 하기 힘들더라 말입니다.
1: 예.
7: 그래 어느 선수에 보이면 되겠습니까?
1: 아 그러면 그 저 내일에 금요일입니다.
7: 예.
1: 장촌의 명의의 서장승 주임이사가 옵니다. 이분은 보이시오?
7: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7: 수고하세요.
1: 예, 서주임입니다. 예, 예.
2: 네.
1: 예,
7: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8: 예. 저는 예, 그냥 이 고질병인데 허리로부터 이거 엉덩이 쪽 그리고 이 다리 예 그냥
1: 예.
8: 이 줄이 쭉쭉 뻗치고 야 많이 이거 아프고 그러고 이 바바닥도 뭐지 지금 막 저리고 그랬는데
1: 예,
8: 예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에 저 강철수 선생님 치료를 받고 침구도 받고 저기 천약도 제가 먹었습니다.
1: 예예예
8: 예. 예, 먹고 그래 많이 지금 좋아지고 이래 그러니까 한번 더 가 보이려고 예약하려고.

0: 저기 전화했습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기 다 예. 됐습니다. 예, 예.
0: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아요.
1: 예.
3: 그리고 이 요림돼 그런지 머리가 띵 하고 예, 어지러워요, 자꾸.
1: 예, 예.
3: 그래서 그 장천에 계시는 서주임 이사가 다른 한다고 해서 그 이사 좀 배우자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러면 내일로 연락합시다. 금요일에.
3: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서준이 하야께서 오신다는 게 지금 예약하다고 그랬나.
1: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세 번 치료를 받았는데 위일 때문에. 그런데 대마병이 별로 크게 모르겠는데 저녁 먹고 땡설 보다는 어떻게.
1: 예, 그래요?
2: 네.
1: 그럼 내일로 연락합시다. 예?
4: 예, 그렇게 예. 합시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문의 전화 다시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5: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네.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저는 이 몸이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많이 어지럽고.
1: 예.
5: 이렇게 밤낮이 떨어지고 내기없다 말입니다.
1: 예.
5: 이 여름나기가 좀 곤란하죠.
1: 예.
5: 그래서 이런 소개로 길태승님 문진부의 그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두 번 갖다 먹었는데.
1: 예.
5: 좀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1: 예.
5: 그래서 한 번 좀 더 갖다 먹으려 합니다. 지금 이 운동에도 참가하고, 예. 그렇게 딱 먹여본 줄 모르겠습니다.
1: 전이
5: 예. 일어나기 딱 싫단 말이에요.
1: 예, 예. 그냥 오세요. 예.
5: 예.
1: 연기 다 됐습니다. 예.
5: 예, 오늘 또 가려합니다.
1: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예. 그, 저는 예, 예, 경색 환자인데.
1: 예.
6: 박윤덕 진님이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6: 예, 그래 그 평상적으로 머리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1: 예.
6: 그러고 자꾸 어지럼증하고.
1: 예.
6: 그러고 자꾸 이제 나가봐 기억력이 안 된다.
1: 예.
6: 잊어버리고 간만 예.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 지나가다 또 돌아 그냥 뭐 했던가 하고 생각 안 하고.
1: 예.
6: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영 없고 이렇게 그렇게도 영 없고 이렇게.
1: 예.
6: 또 박윤덕 전 선생님하고 어쩌면 지금
1: 쭉
6: 썼습니다.
1: 예.
6: 예, 이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전일입니다.
6: 예, 잠도 좀 잘 자고, 예. 예, 정력도 깜빡하게 해서 많이 나쁜 게 아닙니다.
1: 예.
6: 그 다리맥이 나사돼가지고, 이 줄결함 올 때, 요즘 바쁘던 게 지금 오성이, 그럴 수 있고, 많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1: 예.
6: 오늘 또 약질러 가려고 예약이 예. 되겠습니까? 예,
1: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미 연계됐습니다.
6: 아,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예, 저는 그 병원이 처음인데요. 지금 제가 아픈 거 얘기하면요. 이게 그 어깨에 박죽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7: 거길로부터 약간씩 아프다. 이주는 조금 이제 얼마 지나,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 발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찡찡찡 절해난단 말입니다.
1: 예, 예.
7: 이거는 무슨, 어느 선생님 보이면 되니까?
1: 내가 보건대니, 견주염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내일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에 특별 요청이 예. 옵니다. 예. 서장승 주임이라고 해.
7: 예.
1: 이 부분은 보이세요?
7: 근데 선생님 이거 내가 바로 이렇게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뒤 아픔 아래 다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내가 한번 가서 배웠는데 이렇게 간 이렇게 경락이 막혔다고 또 이렇게도 말았대요.
1: 아, 그 중이학에서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7: 예,
1: 예. 예 이사 예. 선생님을 보이자면 예. 연기를 계십니까?
7: 아닙니다. 위에 용서 있습니다.
1: 용도이면 내일에 오십시오. 그, 서장승 주임 이사를 보이세요.
7: 아, 그, 선생님은 이미 골과 그 개통을 얘기하시죠.
1: 예, 이분이, 전문가 선생님이다. 골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7: 아,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1: 서주임이?
7: 오전만 봅니까?
1: 아니, 이틀간에 오전 오후 다 봅니다. 내일하고
7: 아,
1: 모레.
7: 그렇습니까?
1: 예, 예.
7: 예.
1: 서주임이
7: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예, 어제 혈압이 조절이 되고, 예.
2: 예.
1: 오지름증이 나면 좀 골이 휘잉 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2: 예, 예.
1: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약됩니까?
2: 완전히 됩니다. 예, 네,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1: 아, 그냥 가면 됩니까?
2: 예,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우리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우리 CT라든가 MRI라든가 이렇게 해본 분들이 있는데 예, 노건스에 예, 이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온근에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할 때 80%를 차지하는데 예, 당연히 어느 부위에 그 경색이 생겼는가 면적이 어떤가 여기에 따라서의 환자들의 증상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에 여기에다 중시를 불러들고 어떤 증세에 따라서의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을 보이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는 연일 극단적인 폭우의 습격을 받았고 도나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감원대처지휘본은 7월 14일 20시부터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도나시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의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당의 군중 조직력과 사회 호소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정밀 시책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봉사를 강화해 홍수 긴급 구조 구호라는 이 간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목당강 주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나시 도시구역 일부 제방 구간이 물이 제방을 넘어서는 위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호가복은 물막이 작업 진척을 살펴보고 물 정황 감측, 수위 상승 추세, 위험 우환 조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쌓고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력을 다해 수위를 통제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방 안전의 첫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물살 변화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강렬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을 신속히 대비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 도로 구간을 찾아 고인물의 깊이와 림시 위험 해소 조치, 오가는 행인과 차에 대한 관리 통제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도시 고인물 빼기 작업을 잘하는 것은 대중의 출행 안전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계됩니다. 한 지점에 한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동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물이 심하게 고인 지점에는 봄프차를 신속

0: 잘못 진입하거나 행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와 뺄 물길, 지하상가, 저지대 구역 등 중요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비 오기 전 조사, 비 오는 중 순찰, 비 그친 뒤 재점검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배수와 침수 방지 자원을 통괄 배치하고 도수관을 새로 설치하며 배수구를 원활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고인물이 신속히 배출되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 대중의 출행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대중의 안전한 대피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림시 대피소에 들어가 대중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체 상황, 식생활 등 정황을 세심히 물어보고 대중의 정서를 인내심 있게 달래며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군들에게 반응하라고 하면서 당위와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을 보장할 것이고 홍수가 물러간 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기층 일상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고 교대 근무, 물자 비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작품을 발휘해 대피소의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대중이 시름 놓고 위험을 피하며 증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하라고 경례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은 도나시 홍수방지 가뭄대처지휘부에서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사명감을 보이고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도나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홍수대처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당면에 첫째 가는 대사로 삼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책임을 다지고 긴급 구조구호 사업을 신속히 전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강우 상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감측하고 정밀하게 분석 판단하며 중점 구역과 중점 시간대의 단기, 림시, 조기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홍수 방지 조기 경보 호출 응답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재해 조기 경보 정보를 대중에게 제때 발표하며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구역의 대중을 과감하게 대피시켜 한 가구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상류의 류입수와 하류의 수위를 엄밀히 감측하고 련합 의논과 정밀한 연구 판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지질 재해를 힘써 방비하고 위험 우환이 있는 지점에 대한 동태적 순찰을 강화하며 대형 긴급 구조 설비와 전문 구조 역량을 고위험 부위에 미리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야외 물 관련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풍경구, 민박과 야영지에서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한 폐쇄, 중지,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폭우 기간 모든 야외 고위험 활동을 엄금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을 다 거쳐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도로 복구와 손상된 전력 공급 시설 및 통신 시설의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배수 및 준설, 쓰레기 운반 처리,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잘해 피해 지역의 기본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소경량,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태풍 바비로 인한 지속적인 강우 영향으로 우리수 여러 지역 하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각 부문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도나시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나타나 도시구역과 여러 향진에 고인물 피해가 발생하고 부분적 구역에는 수도와 전기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즉각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위험 구역 대중 대피 배치 작업을 앞당겨 전개했으며 각 부문에서 전원이 일터에 나서 주야로 분전했습니다. 공안 구조 역량은 일선에서 위험 구조 작업을 전개하면서 증수기 안전 장벽을 굳게 다졌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저는 도나시 직업교육중심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번 도나시 홍수방지 사업 림시 집중 대피 지점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연속적인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강남진 목단강 연안의 촌민들을 이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물자가 충분히 비축되고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업일꾼들이 차례로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나시에서는 배치 자원을 통과해 안명호진 촌민들을 미리 관지진 중학교, 관지중학, 관지진 중심소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각 대피소에는 생활용품, 식품, 식수가 충분히 마련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당직 근무, 식사 공급 등 봉사를 제공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림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부터 수문 기상 정황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목단강 연선 강 마을 3층 및 그 이하 저층 주택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작업을 진행했는데 총 1만 2천여 가구의 주민 2만 6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응급 조치를 취해 긴급 구조, 교통 복구, 물자 보장, 물과 전력 공급 및 통신 보장 사업 전담반을 조직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우 정황 변화에 따라 강과 하천, 저수지, 저지대 등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각종 피해 손실을 전면 조사하고 큰 물로 인해 파괴된 도로, 수리, 민생시설을 다 고쳐 복구하고 재해 후 소독 살균, 물자 공급 보장, 농업 생산 회복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시농촌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게 됩니다. 10월 새벽 불화 통화 수위 상승이 관측되사 연결시에서는 즉각 응급 예비안을 가동했습니다. 불화 통화 주변 관건구역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업일꾼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모든 구간을 순찰 감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화사회구역 당위석이 소락입니다. 새벽 5시에 통지를 받고 당직 인원이 즉시 강변 순찰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을 제때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 각 가도에서도 신속히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을 배치해 위험 부위를 검사하고 경계선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챗그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증수기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발송해 강변에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오전 불화 통화 열애 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연변 소방 구조 지대와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가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연길시 람천 구조 중심 대상 리위입니다. 24시간 당직 전화를 배치하고 모든 선박과 모터를 점검해 장비 차에 실었습니다. 목전 연결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 정황을 감측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홍수 방지 방어선을 굳게 지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전시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증수기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0시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시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의 긴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석현진 송림촌 구간 하천 수위가 한계 육박해 연안촌 마을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도문시 인민무장부에서는 즉시 홍수대처 응급대응을 가동하고 응급민병 위험구조대를 신속 집결시켰습니다. 55명의 민병이 밤새 위험 현장으로 출동해 제방 보강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7시간에 걸친 주야 련속 작업 끝에 약 5천 개의 모래주머니로 길이 60m, 너비 2m, 높이 1.5m의 견고한 홍수방지 제방을 쌓아올려 주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했습니다. 7월 14일 오후 도나, 왕청, 안도 등 지역의 도로 침수, 통행 제한 상황에 맞춰 우리주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대형 구조 장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현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하천, 도로 퇴적물을 청소하고 도시와 농촌 배수관 및 홍수 유도 통로를 뚫어 침수 피해를 완화하고 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구조대는 구조 보트를 활용해 야간 수상 수색 구조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침수 구역과 피해 마을을 구역별 가구별로 철저히 살펴 위험을 확인하고 고립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식품, 식수 등 생활 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0: 생명 안전과 기본 생활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목전 전주 관련 구조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우 정황, 물 정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실제 정황에 따라 구조 방안을 조정하고 조속히 정상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연일 비가 내려 우리주 철도 도로 운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수 과정이 끝나면서 목전 여러 면에서 정상 운행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13일 8시부터 7월 10일 8시까지 전주 평균 강수량은 67.6mm이고 우리주에서 강수량이 250mm를 넘는 관측소가 한 곳, 100mm 내지 250mm인 관측소가 5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강수량은 도나시 대석도진 반석촌에서 나타나는데 256.2mm였습니다. 이번 강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7월 15일 주 자연자원국과 주 기상국에서는 연합으로 비온 후 붕괴 산사태로 인한 지질재해 위험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7일 이내는 지질재해 고위험 시간대이므로 광범한 대중과 각 시공 단위에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연결참호단 관할구역 려경열차 운행이 질서있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장춘, 훈춘, 도시간철도 경유 려경열차는 정상 운행을 회복했고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경유 다수 려경열차도 동시에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7월 10일 장백산과 대련북을 오가는 주의 8일 44편, 주의 8일 41편 열차는 운행을 중지했고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과 통화를 오가는 4246편, 4245편 열차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삼일꾼들은 여름철 운수 고봉기 역에 력의 흐름이 집중되게 여객들이 앞당겨 역에 도착해 열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8시 연변 경내 고속도로는 정상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도 오늘은 서원에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 분야에서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 명확히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서원을 설치한 첫 법률로 신시대 립법 형식상 중요한 혁신입니다. 서원은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서술 주선으로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이 장기적인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명백히 서술했고 근대 이래 시종 대통일 신념을 견지하고 영용한 투쟁 속에서 중화민족이 자유에서 자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한 것을 명백히 서술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거둔 역사적 성과를 명백히 서술했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반드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해야 하는 역사 논리, 이론 논리와 실천 논리를 깊이 명시했습니다. 특히 서원 제4 단락에서는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이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민족 사업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이론적 혁신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처음으로 법률에 수록해 국가립법의 방식을 통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 준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폭우, 태풍, 강대류 등 극단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응급방송 조기경보 미니 프로그램에서 번개, 폭우, 홍수, 강대류, 태풍, 고온, 가뭄, 지질재해, 산불 등 40여 가지 주요 재해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해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검색창에 국가응급방송 조기경보를 검색해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응급 조기경보 시작을 클릭해 재해 조기경보 알림과 위치정보 취득 권한을 허락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하며 여러 재해 조기경보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올해 연변 1중, 연변 2중 최소 합격 점수가 공포됐습니다. 올해 1중 타월반 전주 보통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08점이고 원 민족 초중 최저 합격 점수는 722점입니다. 연변 1종의 전조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46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42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3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67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47점입니다. 연변 2종의 전조통일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가산점을 제외하고 715점, 향진 민영학교 최저 합격 점수는 706점, 연결시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09점, 연결시를 제외한 기타 현시 우수생 모집 최저 합격 점수는 731점, 지표생 최저 통제 합격 점수는 711점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중 우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각 현 시들에서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왕청현에서는 홍수 방지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감시 측정 조기 경보 잠재적 위험 조사 대중 대피 긴급 구조 보호 배치 보장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홍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 앞서 왕청현에서는 관할 구역 내 15개 주요 하천, 각종 저수지 등 중점 홍수 방지 구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조사, 조기 송도, 조기 발부를 견지하고 홍수 방지 안전 위협에 대한 그물식 조사를 펼쳤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부 临시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전문 예비안을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했습니다. 8개 홍수기 하천 공사 대상에 대해 전문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홍수기 시공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으며 시공 안전 위험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홍수기 시공 안전 사고의 발생을 예방

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홍수방지 지휘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수방지 사업 책임제도와 소속지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홍수방지 책임자를 확인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비추어 왕창현에서는 각급 종합 긴급 조대를 편성하고 구조 장애물 제거, 물자 운수 등 여러 전문 소조를 해왔으며 홍수 방지 훈련을 전개해 대호의 빠른 대응을 보장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구명조끼, 사업, 조명 설비 등 긴급 구조 물자를 통일적으로 비축하고 무전기, 위성 전화 등 통신 설비를 갖추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원활한 통신을 보장해 위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에서는 이미 총 1,340명으로 구성된 29개의 홍수방지 긴급구조팀을 구성하고 긴급구조 기계설비 216대를 배치했으며 32곳의 응급피난장소를 과학적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해구조물자 4,500건을 비축해 홍수기 돌발상황 응급처치 대피와 배치 등 업무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홍수방지 과학보급 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급 위협 단계 대외방송 동굴 소리방 등 경로를 통해 기상 조기 경보와 피난 지식을 제때 보급하고 방송 가정 방문 등 방식으로 대중들이 폭우 날씨에 낚시 방목 등 위험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촌내 피난 대피소 대피 철수로선을 명확히 알려주고 대피 요구를 보급하는 등 조치로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홍수방지 사업에 협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네, 도나시에서도 전력으로 홍수방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원칙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해 안전생산 및 홍수방지 업무회의와 지질재해방지 전문회의를 열고 위험요소 점검, 비상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의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일꾼들은 고로령 로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들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해서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 보장 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작업을 능동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유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회의를 소집하고 6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시가 났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의 홍수방지 모래주머니를 썼고 독거로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시 빈주가도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 지점,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잣나무는 동북지역 고유의 귀한 자생 수종으로 생태효과, 목재가치, 자세,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버릴 것 하나 없이 쓸모가 많고 자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목재 품질도 우수합니다. 잣과 목재를 함께 얻는 경영림 조성은 우리 선민들이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잣나무는 생장 주기가 길고 묘목 육성부터 숲이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모든 관리 단계가 우리 후기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시간에는 주 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우리 주 이 잣나무 재배 현황 어떠한지 말씀 주실까요?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네. 잣나무 자생품 포이자 우리 네. 성 주요한 잣 생산 기지로서 네. 잣나무 림업 발전 그 기초가 네. 아주 튼튼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자연 조건이 적합합니다.
0: 네.
1: 연변의 기후, 네. 토양, 네. 환경은 잣나무 생장에 알맞고
0: 네.
1: 오랜 기간 잣나무를 심어온 전통이 존재하며
0: 네.
1: 산골 여러 곳의 자연생
0: 네.
1: 잣나무 림과 인공 조림
0: 네.
1: 잣나무가 너무 분포해 있습니다. 네.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0: 네.
1: 주로 화룡, 도나, 왕천, 안도, 훈천 등 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고
0: 네.
1: 현재 우리 주 림업 림지 면적은 362.3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0: 네.
1: 그중에서 홍성 림지 면적은 3.89만 헥타르에 달해 양질 동북자시 주요 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생산한 잣들은 네. 전국 각지로 팔려나갈 뿐만 아니라
0: 네.
1: 국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예,
1: 한국, 일본.
0: 네. 예,
1: 요 근년에는 러시아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 설방물은 가공을 거쳐
0: 네.
1: 활성탄으로 만들 수도 있고
0: 네.
1: 활성탄은 공기 정화, 수질 정화에 쓰입니다.
0: 네.
1: 또 분쇄하여 농작물이 무토 재배 기질로 쓰이기도 하며
0: 네.
1: 예, 약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0: 그렇네요.
1: 예, 요 근년에는 한국에서
0: 네.
1: 우리 잣나무 그 이파리 가지고
0: 네.
1: 또 이런 향수도 만들고
0: 네. 네,
1: 그런 것도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우리 요 근년에 우리 연변에서
0: 네.
1: 잣소를 분쇄하여
0: 네.
1: 우리 불고기 구이하는데 그 목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0: 네.
1: 그
0: 네.
1: 불고기 향도 돋구는 그런 작용도 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둘째로는
0: 네.
1: 잣나무 는 조림 사업이 꾸준히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네.
1: 국가 산림 생태 보호
0: 네.
1: 정책에 따라
0: 네.
1: 매년 잣나무 묘목 육성
0: 네.
1: 산지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0: 네.
1: 단순한 조림을 넘어
0: 네.
1: 림산 경영
0: 네.
1: 우리가 말하는 림간 경작
0: 네.
1: 경작 이거는 우리 린샤 징지도 있고
0: 네.
1: 예, 그 모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잣나무 숲 아래 약용 식물 버섯류를
0: 네.
1: 재배하는 님 농복 농복합 경영을 장려해 촌민들이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우리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0: 네.
1: 대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림하 경제
0: 그렇죠.
1: 한계 종류로 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셋째로는 재배 기술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1: 농림 기술 부문에서는
0: 네.
1: 잣나무 우량모 선별
0: 네.
1: 이식 재배
0: 네.
1: 가치치기
0: 네.
1: 병충해 방지
0: 네.
1: 결실 촉진 기술
0: 네.
1: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잣나무가 열매 맺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0: 네.
1: 농가들이 부담이 컸으나
0: 네.
1: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0: 네.
1: 예, 결실 재배 시간을 앞당기고
0: 네.
1: 단위 면적당 잣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2025년은
0: 네.
1: 잣나무의 소년입니다.
0: 네.
1: 예, 잣나무는 자연적으로 3년에 한 번 소년이고
0: 네.
1: 예, 5년에 한 번 대풍년이라는 자연 네. 법칙이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여기
0: 네.
1: 우리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생리적으로 보게 되면 잣나무도
0: 네.
1: 한 번에 결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0: 네.
1: 예, 대풍년이 한 번 된다면은 그 뿌리로부터
0: 네.
1: 이 저 그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5년에 풍년, 3년에 소년이 라는
0: 네.
1: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2024년은
0: 네.
1: 풍년이고
0: 네.
1: 2025년은 소년으로서 그
0: 네.
1: 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위 잣설 촌상 생산량은
0: 네.
1: 약 5,900톤에서 6,100톤으로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중에서 규모화된 인공림 재배에서의 산량은
0: 네.
1: 5,800톤이고
0: 네.
1: 자연림 산량은 약 네. 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우리 지금 자연림 홍성 소나무는 그 결실이가
0: 네.
1: 인공림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0: 그렇죠. 네.
1: 전주에는 100여 집이 비교적으로 규모화된 잣설 합작사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00여 집이면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 합작사들은 다 큰 규모화된 이미
0: 그렇죠.
1: 규모화된 합작사들이거든요.
0: 네.
1: 2025년에
0: 네.
1: 잣 한 송치에
0: 네.
1: 10원.
0: 네.
1: 2024년이 한 송치 7원이 가격에서
0: 네.
1: 10원으로 올랐습니다.
0: 네, 좀 네. 적으니까요.
1: 네, 적으니까 값이 네. 올랐죠.
0: 올랐죠.
1: 네. 네. 2025년에는 러시아의 수출이 작년보다 예, 약 18% 증가되었습니다.
0: 네.
1: 예.
0: 그렇네요.
1: 예, 길림성 장백산 산림 공업 집단
0: 네.
1: 활용 림업 유한회사
0: 네.
1: 대만구 림산 작업소에서는
0: 네.
1: 홍성 림지가 약 11,100헥타르에 있습니다.
0: 네.
1: 활용 림업 유한회사 퇴직 종업원

0: 류승강은
1: 네네.
0: 에, 홍성림지 3,411헥타르를 도금 맡았는데 2024년에 솔방울 22만 네. 개를 채취했고
1: 네.
0: 자설 네. 예, 자설 예, 2만여 건 수확했다고 합니다.
1: 네.
0: 화룡 림어 유한회사에서는
1: 네.
0: 2023년부터 네. 림 특산물 경연 판매 중심을 세워
1: 네.
0: 온라인 플랫폼에서
1: 네.
0: 예, 생방송으로 네. 잣하고 솔방울을 판매하고 네. 있는데 지난해 여러 농호들을 위해서
1: 네.
0: 잣을 3.5만 건
1: 네.
0: 그리고 솔방울을 15만 건을 판매해 드렸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 판매액은 약 180만 원을
1: 네.
0: 돌파했다고 합니다.
1: 네.
0: 2025년에는 네. 기후 조건이 비교적 좋아
1: 네.
0: 수확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비교 네. 비록 소년이지만 그래도 왕년보다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1: 네.
0: 온라인 생방송 판매 규모를 더 확대했고
1: 네.
0: 잣 가공하고 네.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1: 네.
0: 소비자들이 호응을 얻었으며
1: 네.
0: 림산 소득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왕청현 라자구진 수분촌의 경우
1: 네.
0: 현재 왕청현의 송융신정 묘목 재배 전문 합작사를 설립하여 가지고
1: 네.
0: 홍성나무 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1: 네.
0: 486 가구 촌민이 주주로 가입시켰는데
1: 네.
0: 앞으로 그 재배 면적을 1층 확대하고
1: 네.
0: 홍성나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1: 네.
0: 그 주변이 촌민들의 경제 발전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잣나무 산량은 그 네. 효과성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로는
1: 네.
0: 산업 발전의 과제도 중요합니다.
1: 네.
0: 일부 곳에서는 네. 재배 관리
1: 네.
0: 예, 기술 수준이 낮고
1: 네.
0: 방목식으로 림지를 관리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1: 네.
0: 묘목 품질
1: 네.
0: 예, 품질이 불균일하고
1: 네.
0: 잣 수확 후 가공 수준이 비교적 낮고
1: 네.
0: 브랜드화가 부족한 점이 발전이 제약 요소로 꼽힙니다.
1: 그렇네요.
0: 향후 우리 주에서는
1: 네.
0: 잣나무 생태 가치와
1: 네.
0: 경제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 네, 네.
0: 과학적으로 재배 기술 확산,
1: 네.
0: 림학 경영,
1: 네.
0: 모텔 확대,
1: 네.
0: 잣 심층 가공 산업 육성으로 잣나무 산업이 산촌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정 수입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1: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에서 림하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형세에 맞는 잣나무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 주의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셨죠. 좋은 면도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아마 연구 부분이 적극적인 협력하에 우리 주 잣나무 재배는 더 좋을 것이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 잣나무에는 솔방울 생산이라 하죠. 이 잣나무의 그 특성을 장악하는 것이 솔방울 생산에서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0: 네. 그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첫째로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잣나무는 장수성 상록 침엽수로서
1: 네.
0: 그 생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1: 네.
0: 그 나무 수명이 아주 깁니다.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내염성이 강하고
1: 네.
0: 성목이 되면서 충분한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1: 네.
0: 우리개는 깊고
1: 네.
0: 발달에 바람에 강하며 자연적으로 번식력은 양호하지만 결실 주기가 길어 자연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네.
0: 이 잣나무는 보면 이 수명이 몇백 년
1: 네. 예,
0: 그렇게 걸리고
1: 네.
0: 예,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잣나무 야생 잣나무는 그 결실이가 한 20몇 년 걸려야
1: 네.
0: 예, 자연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1: 네.
0: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잣나무 생장에 매우 적합합니다.
1: 네.
0: 기후로 보게 되면
1: 네.
0: 한쟁 온대 네. 우린

0: 지금 대륙 온대성 기후거든요. 네네. 우리 인민이 기후를 선호하며 네. 수위에 강하고
1: 네.
0: 혹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추운 그 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연평균 기온이 낮고
1: 네.
0: 개별성 기온 차이가 큰 환경에 최적화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부 삼성의 겨울에 추운 낮은 기온도 적응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토양에
1: 네.
0: 배수가 잘 되는 약산성 혹은 중성이 부식질이 풍부한 사질 토양을 좋아하며
1: 네.
0: 물이 고이는 습지나 단단한 점토에서는 그 생장이 저하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농작지
1: 네.
0: 평평한 농작지에서는 이 토질이가 그닥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입지 방면에서는
1: 네.
0: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경사가 완만한 산지
1: 네.
0: 반음지 또는 네. 햇살이 적절히 드는 곳이 적합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사제 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1: 그렇네요.
0: 반음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광조
1: 네.
0: 햇빛이 많은 이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잣나무 재배하려 할 때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홍성 재배로
1: 네.
0: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1: 네.
0: 품성 선별,
1: 네.
0: 묘목 관리,
1: 네.
0: 토양 정비,
1: 네.
0: 파종,
1: 네.
0: 그리고 식재 기술,
1: 네.
0: 그리고 시비,
1: 네.
0: 시비라고 이거는 우리 비료 관리에
1: 네.
0: 수분 관리,
1: 네.
0: 병충해 방제,
1: 네.
0: 접목 기술,
1: 네.
0: 연차별 생육 관리
1: 네.
0: 등 일련의 표준화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네.
0: 특히 홍성은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1: 네.
0: 초기 묘목 관리와
1: 네.
0: 장기적인 전기 관리가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이 잣나무가 효과성이 좋다 해서 어느 곳에서나 다 재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잣나무 재배지 어떤 곳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예, 첫째로는 파종 및 식재 기술인데
1: 네네.
0: 파종에서는 가을 또는 이른 봄에
1: 네.
0: 채집한 건강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1: 네.
0: 종자는 미리 저온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이 청적 처리라는 거는
1: 네.
0: 우리 잣을 뜯어가지고
1: 네.
0: 종자를 뜯어가지고
1: 네.
0: 모래 섞어가지고
1: 네.
0: 움에다가
1: 네.
0: 온 겨울 청적 처리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 잣이가
1: 네.
0: 그러니까 청적 처리하게 되면 새봄에
1: 네. 네.
0: 그 아가리가 벌레집니다.
1: 네.
0: 벌레진 뒤에 작은 싹이 나오게 되면
1: 네.
0: 그걸 가져다가 파종하게 되는데 이 잣은
1: 네.
0: 보통 청적 처리를 한 2년 해야 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발효를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파종상에 균일하게 뿌리고 얇은 흙으로 덮어줍니다.
1: 네.
0: 묘상은 배수와 통풍을 확보하고
1: 네.
0: 잡초를 제때 제거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식재인데
1: 네.
0: 산행생태는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
1: 네.
0: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그 병해가 없고
1: 네.
0: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서
1: 네.
0: 이듬해 봄 토양이 녹은 직후
1: 네.
0: 식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식재 구덩이는 뿌리가 펴질 수 있게
1: 네.
0: 충분히 파고
1: 네.
0: 뿌리를 구부러지지 않은 채 흙을 채워 단단히 다집니다.
1: 네.
0: 식재 간격은
1: 네.
0: 성목 생장 공간을 고려해
1: 네.
0: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1: 네.
0: 처음에는 한 2m 사이로
1: 네.
0: 식재하고
1: 네.
0: 일정하게 큰 다음에는 그 어간 묘목을
1: 네.
0: 빼가지고 다른데 죽은 묘목을
1: 네.
0: 공유하면서
1: 네.
0: 4m 간격을 하게 되면
1: 네.
0: 앞으로의 산량에 아주 도움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 및 수분 관리 있는데
1: 네.
0: 시비라고 하면 우리 그 비료 관리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질소 위주의

0: 비료를 사용해주고 네. 성복된 뒤 후에는 네. 인산 칼륨 등을 위주로 하는 복합 비료를 추가해 네. 그 결실을 유도합니다.
1: 네.
0: 봄 생장기와 가을 휴면전 2회 집중 시비하며
1: 네.
0: 부식 퇴비를 함께 사용해 토양 비옥도를 유지합니다.
1: 네.
0: 과비는 부리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네. 이제 시비에 주의할 점은 우리 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산이 가파롭고
1: 네.
0: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모두 이 시비에 크게 중시를 하지 않는데
1: 네.
0: 우리 이제 얘기하다시피 우리 잣나무는 풍년 오는 풍년 3년 소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특별히 이 시비 이 단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과비는 이제 뿌리에 영향을 준다 하니까 우리 네. 너무 비료도 너무 많이 주게 돼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에 네.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에도 네. 또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인데
1: 네.
0: 묘목 활착기에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네. 정기적으로 관수합니다.
1: 네.
0: 홍성은 가뭄에 어느 정도 강하지만
1: 네.
0: 장기적으로 가물게 되면
1: 네.
0: 반드시 관수가 필요됩니다.
1: 네.
0: 반대로 비가 많을 경우에는
1: 네.
0: 배수를 파가지고
1: 네.
0: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을 빼가지고
1: 네.
0: 뿌리 썩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그 주요 병충해 그 방지인데
1: 네.
0: 충해 방지는
1: 네.
0: 솔잎벌레,
1: 네.
0: 송충이, 깍지벌레
1: 네.
0: 등 피해를 줍니다.
1: 네.
0: 생육기 정기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찰하고
1: 네.
0: 생물 방지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서 해충 밀도를 관리합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충해 관리는
1: 네.
0: 자주 가서 관찰을 해가지고
1: 그렇죠.
0: 벌레가 이 발견하는 그때부터 약을 네. 쳐야 합니다.
1: 네.
0: 미리 쳐서는 이거는
1: 안 되겠죠.
0: 안 되죠. 네. 벌레 없는 데 치게 되면 그래서 약 낭비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래 그 병해는 네. 주요 병해는 홍성이
1: 네.
0: 입 마른 병,
1: 네.
0: 우리 성는 병,
1: 네.
0: 그리고 우리 요새 많이 지금 산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스쿠빙이라고
1: 네. 네.
0: 그렇게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이러한 병은 주요는 통풍이 잘 안 되고
1: 네.
0: 배수가
1: 네.
0: 잘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오는데
1: 네.
0: 우리 통풍하고 배수 개선으로
1: 네.
0: 주요로 예방하고
1: 네.
0: 발병할 때는 전용 약제를 이용하여서
1: 네.
0: 우리 병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이 병해는
1: 네.
0: 발생하기 전에
1: 네.
0: 그 시기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예방해야 합니다. 약을
1: 네.
0: 먼저 쳐서. 이 중해하고 반대되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통풍도 잘 돼야
1: 네.
0: 병해도 예방되니까.
1: 그렇죠.
0: 어렸을 때, 나무가 네. 어렸을 때 정전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우리 지금 보게 된 나무가 큰 다음에는 정전
1: 네.
0: 못하니까.
1: 네.
0: 우리 나무가 어릴 때
1: 네.
0: 점거하고
1: 네.
0: 자문하여 가지고 정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솔방울 생산에서 접목을 통해서 방울이 달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요?
0: 예, 첫째는 접목이 필요성.
1: 네.
0: 우리 홍성은
1: 네.
0: 잣나무를 기르죠.
1: 네.
0: 자연 파종
1: 네.
0: 묘목이 경우일 때는
1: 네.
0: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1: 네.
0: 보통 26년부터 30년 돼야
1: 네.
0: 그 결과가 나오고
1: 네.
0: 그다음 그 산량도 너무 네. 많지를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개체 간 결실량과 품질 편차가
1: 네.
0: 아주 큽니다.
1: 네.
0: 접목은 우량 모수의 형질을 유지하고
1: 네.
0: 결실 시기를 크게 앞당기며
1: 네.
0: 그 수확량은 안정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1: 네.
0: 또한 병해

0: 저항성과 생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두 번째. 네. 예, 접목 기술 분류.
1: 네.
0: 예, 주요로 측지접, 네. 절단접, 네. 피층접 등이 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며
1: 네.
0: 우리 지역 기후에 맞춰 네. 주요 봄철,
1: 네.
0: 봄철에 활착률이 높은
1: 네. 예,
0: 접목 방식을 활용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네. 예, 세 번째로 결실 시기 예, 단축 효과도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자연 파종 묘목은 열매를 맺기까지 26년 내지 30년 시간이 걸리지만
1: 네.
0: 우량 모수를 이용한 접목 묘목은
1: 네.
0: 8년 내지 10년 만에 첫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빨렸네요.
0: 예,
1: 네네.
0: 최대 10년 이상 결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1: 네.
0: 예, 그 수익 회수 기한도
1: 그러네.
0: 크게 단축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예, 정전하고 비료하고
1: 네.
0: 예, 관수하고
1: 네.
0: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 풍년하고 소년
1: 네.
0: 이런 자연 법칙도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잣나무 재배에서 어떤 관리들이 따라서 해야 할까요?
0: 에, 접목 준비.
1: 네.
0: 에, 첫째는 모수와 접수 선발.
1: 네.
0: 에, 그 결실량이 많고 품질이 네. 우수하며
1: 네.
0: 병충해가 없는 성목을 모수로 지정하고
1: 네.
0: 건강한 1년생, 2년생 가지를 접수로 채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자연적으로
1: 네.
0: 좀 많이 그 잣소리 많이 달리고
1: 네.
0: 병충해가 없고
1: 네.
0: 이런 데 접수를 가서 1년생, 2년생 되는 접수를
1: 네.
0: 접수 채집하여 가지고
1: 네.
0: 우리 우메다 저장했다가
1: 네.
0: 우리 접목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도구 소독,
1: 네.
0: 접목칼, 결속끈 등 도구를 소독해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시기선 선정.
1: 네.
0: 우리 지역은 이른 봄 5월에 수액이 수액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 네.
0: 5월 달에 접목하면 그 활착률이 아주 높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실지 접목 조작은
1: 네.
0: 모수의 줄기를 일정 높이에서 절단하고
1: 네.
0: 보통 작은 묘목은 한 뭐 30cm, 40cm에서
1: 네.
0: 절단하고
1: 네.
0: 접목 부위 껍질을 일정 정도로 크기로 벗깁니다.
1: 네.
0: 접수 아래쪽을 사선으로 깎아
1: 네.
0: 모수의 절단 부위에 밀착시켜
1: 네.
0: 형성층을 정확히 맞춥니다.
1: 네.
0: 전용 결속끈으로 단단히 묶고
1: 네.
0: 접목 부위를 보호지에 또는 비닐로 감아 수분 증발과 외부 충격을 막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 접목 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관리해 접수가
1: 네.
0: 정상적으로 생장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맹아는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무에서 자라는 싹을 제때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이 재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괄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지역은 잣나무 네. 생장에 최적화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재배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홍성 목재,
1: 네.
0: 송실, 송유
1: 네.
0: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1: 네.
0: 산림 관광, 생태 조경
1: 네.
0: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에서도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 잣나무 우량 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1: 네.
0: 앞으로 산업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1: 네.
0: 경제적으로 수익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1: 네.
0: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1: 네. 네, 오늘 잣나무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 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잣나무 재배 기술에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잣나무 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입강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도 좋고